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입주 1357일째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씩씩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짝짝! 첫 곡으로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띄워드렸습니다. 뒤늦게 악기를 배워서 노래 한 곡을 제대로 연주했을 때 또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해서 물에 뜨는 걸 느꼈을 때 그런 때 느끼는 그런 감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7월의 첫날 네, 새로운 일에 부지런히 도전해서 더 많은 처음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전할 뭔가가 있으시다면 말 나온 김에 전국적으로 한번 자랑해 볼까요? 올해 하반기에는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보려 해요. 무엇을 시도해 보려고 어디 클래스를 끊었어요. 어디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요런 이사를 갔어요. 이런 것도 좋고 뭔가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다 문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경험해 본 특이한 첫 뭐뭐. 네. 첫 뭐뭐. 월급을 뭐 포도로 받았어요. 뭐 이런 거. 첫 월급을 포도로 받았어요. 이런 거. 저 옛날에 진짜 노래 그 행사장 갔다가 포도로 페이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거. 뭐 첫 알바, 첫 월급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죠. 첫사랑 등등. 예. 물론 게시판이 처음인 새싹분들의 사연도 당연히 환영입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걸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대 창가에 처음 진행하러 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광고 듣고 와야지.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자, 콜드플레이 Fix You for Non-Blondes의 What's Up? What's Up? 듣고 오셨습니다. 끼리끼리님, 알디님, 저는 알디님 방송 들으면 운동해서 3kg 감량을 했습니다. 최근엔 바리스타 학원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 커피에 대해서 배우는데 재밌네요 하셨습니다. 오, 운동하면서 3kg 빼보시는 것도 처음이신 것 같고. 그죠? 거기에 바리스타 학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오, 커피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어, 이제 원래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바리스타 학원을 등록해서 최근에 좀 배워보셨으니까 이제 웬만한 커피숍은 잘 못 가실 겁니다. 진짜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어, 이거는 괜히 마시면서 아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로스팅이 된 거고 어떤 빈이구나 어, 거기서 나온 빈은 어, 약간 이런 신맛과 산미와 약간 뭐 이런 고소한 그리고 약간 여기에 특성이 이제 과일 향이 좀 들어가 있는 뒤끝에 약간 초콜릿 향도 들어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데서나 커피 못 드실 겁니다 이제. 근데 재밌죠. 커피 그 배우는 거 재밌어요. 저도 이제 짧게나마 커피를 이제 배워보긴 했는데 저도 그 이후로 이제 맛있는 커피 그리고 나한테 맞는 커피가 뭔지 좀 많이 고민하고 사 먹게 되더라고요. 4085님 새싹이시네요. 반갑습니다. 9월에 장수 트레일 레이스 100km에 도전합니다. 매년 4월과 9월 전북 장수에서 열리는 산악 마라톤 20km, 38km, 70km, 100km 코스 러너들의 성지라고 불린다. 100km요? 와, 100km요? 아우, 100km. 제가 차 타고 아침에 목동 오는데 한 19km, 2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장장 한 45분에서 50분이 걸려서 온단 말이에요. 100km면은 가구 오구를 며칠 해야 되는 거야? 거의 한 3일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와 그거를 심지어 산악 마라톤을 어이구야 사모파르님 이 정도면은 그냥 취미가 아니라 이거는 프로 아닌가요? 이거 경기잖아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3391님 저 어제 올드에서 처음으로 살구를 사봤습니다. 살구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익혀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때쯤에는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2026년 7월 첫날 첫 살구 시식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살구는 원래 좀 약간 딱딱한 상태에서 사서 집에다 이렇게 실온에 놔두면은 이게 익으면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건가요? 오,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제 돈으로 마트에 가서 살구를 사다가 먹은 적은 없네요. 어디 뭐 가갖고 늘 살구를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봤지. 그러네. 나도 돈 주고 살구를 사본 적이 없네. 그 캔에 들어있는 살구 말고요. 예, 그 술안주 살구 말고. 0474님 여기도 새싹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임신 때 처음 듣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육아 메이트였던 그대창 오늘은 복직 첫날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아들 쌍둥이 등원시키고 차 안에서 30분이라도 듣고 출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 천천히 잡아보겠습니다. 크, 좋다 좋다. 두 마리 천천히 잡아보시는 거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현명하게. 네, 저희가 또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 육아하시느라고 2년 동안 저희한테 문자 한번 못 보내주신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첫 복직날 축하드립니다. 자,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옵니다.

한국 모던 락의 자존심 밴드 넬이 5년 만에 통산 10번째 정규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팀이 이렇게 두 자릿수 정규앨범을 낸다는 건 단순히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걸 넘어서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음악적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일 텐데요. 정규 10집의 앨범명은 X, 10번째 정규앨범을 뜻하는 로마 숫자 10인 동시에 특정한 의미로 규정되지 않은 미지수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하죠. 4년간의 긴 제작 과정을 거쳐서 11개 트랙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이 완성이 됐습니다. 얼터너티브 락, 모던 락, 슈게이징까지 음악적인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졌고요. 보컬리스트 김종환의 예민한 감성과 보컬톤은 조금 더 무뎌지지 안한 것 같습니다. 자, 앨범 발매에 앞서 공개한 싱글곡 상실의 관성은 한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댓글에는 각자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가슴 시린 에피소드들이 천 개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공감과 위로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죠. 1999년 홍대 작은 클럽에서 시작해서 어느새 근본 있는 락밴드가 된 넬의 정규 10집 앨범 그 중에 상실의 관성 2주의 추천곡으로 만나보시죠.

자, 2주의 추천곡 상실의 관성 내래 신보였습니다. 심지어 또 정규 앨범이고요. 제가 알던 종환군은 참 고집스런 친구였어요. 네. 약간 뭔가 자기 고집도 있는데, 네. 그 고집의 결과물이 꽤나 늘 좋았던, 네. 그런 아티스트였고, 결국은 그 고집이 맞아 떨어졌다.

네, 볼 수 있었던.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묘한 그 위로가 있죠. 이 보컬의 색깔에는. 이 곡도 역시나 마찬가지. 네, 어쿠스틱 기타와 뒤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패드처럼 깔리는 스트링도 너무 조화로운데 거기에 그렇지 않은 혼자 폭발하고 있는 드럼도 네 약간 이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게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런 표현이 뭐가 필요한가요? 내리네. 내리야. 딱 들어봐도 내리네. 약간 어떤 프라임타임의 내리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상실의 관성. 신보예요. 신보. 오, 너무 좋네요. 뮤직비디오 굉장히 기대되네요. 어떤 내용일지. 자, 여러분들 내일 음악 많이 좋아하시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자를 또 한번 보죠. 7603님. 하반기 10kg 감량 목표로 다이어트 중입니다. 요가를 하는데 계속 몸이 벌크업이 되는 느낌? 어디 가서 요가한다는 말도 못하겠는 거 있죠? 뚱뚱한 몸은 아닌데 팔다리 길고 어깨가 딱 벌어져서 건장한 운동선수 같은 느낌. 하반기에 아이 공개 수업도 있는데 그날에 대비해서 열심히 날씬해져 보려고요. 알디가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몸이 빵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다리 길고 이렇게 좀 어깨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만 몸이 이제 그 키로수가 늘어도 딱 티가 나는. 왜냐하면은 옷을 입으면 옷태가 훅 살찐 게 티가 나는 몸이었다가 훅 살 빠진 게 티가 나는 그런 몸이거든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꾸준히 하시고 다이어트는 먹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를 일단 바꿔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먹느냐를 바꿔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을 바꿔보세요. 네, 얼마나 먹었느냐.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을 지켜주세요. 내가 언제 먹었느냐. 네, 언제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지켜주시다 보면은 팔다리 김 모델 같은 네, 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모델 분들도요. 어깨가 좀 있어야지 예뻐요. 파이팅입니다. 4831님. 이번 달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워보려고 온라인 강의 등록하고 기타를 샀습니다. 기타 포장 뜯어서 집 한쪽에 세워놨는데 왜 벌써 마음이 콩닥콩닥하죠? 오늘부터 첫 수업 시작합니다. 아, 요게 오브제가 되면 안 되는데. 아, 요게 오브제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자, 파이팅 하시죠. 기타, 예. 기타, 재밌어요. 처음에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요렇게 딱 찝을 때마다 재밌어요. 근데 이게 수업이 조금 더 가가지고, 브릿지 코드라고 줄 6개를 이제 손가락 하나로 다 잡아야 되는 코드를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약간 싫어져요. 너무 아프고, 너무 안 잡혀, 이게. 예. 약간 그럴 때가 옵니다. 그거를 잘 지나셔야 돼요. 예, 예. 오일레파스님, 알디, 저는 50대 남자인데 셔플 댄스 등록해서 어제 7시에 첫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몸치라 힘드네요. 이야, 셔플 댄스. 이게, 셔플 댄스가 진짜 느낌 있게 춰야 되는 또 춤이잖아요. 네. 약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면서 자랐던 토끼춤과는 다르거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아, 요거 쉽지 않은데. 셔플 댄스라 정말 새로운 도전이긴 하네요.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4085님, 아까 그 장수 트레일 레이스 참가하신다는 새싹분. 예. 100km 아니고 100마일이래요. 100km는 작년에 했다고. 이러면은 100마일이면요 여러분 160km? 168km? 뭐 이렇게 정도 되지 않나? 여기 설명을 올려주셨네.

43명만 완주에 성공했다.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약간 지금 제가 설명 읽어드렸잖아요. 남두 유산 서봉에서 출발해 백두대간 능선을 이렇게 따라 계곡과 마을을 끊임없이 지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 약간 한양에 약간 그 시험 보러 가시는 약간 그 조선시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가다가 호랑이 만나서 떡 몇 개 주고. 약간 제가 이런 느낌인데. 야, 이걸 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48시간 동안 안 자는 건 아닐 테고. 그럼 어디서 자지? 어떻게 자지? 가방에다가 뭐 이렇게 트래킹 백 같은 걸 메고 짐을 들고 다니시는 건가? 세상에. 더피의 Mercy,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Rehab 듣고 옵니다. 세상에.

자, 나무님께서 저기 주셨어요. 나무님. 예, 꽤나 길게 주셨는데. 알렉스 오빠 가로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생기면 오빠라고 가로닫고. 그럼 저는 오빠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알렉스 오빠. 네, 저는 고3 딸아이를 둔 아줌마입니다. 아침부터 아이와 한판하고 회사에도 지각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출근하다가 문득 진짜 어디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이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로그인을 안 하면 말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갓길에 차 세우고 회원가입 방금 마치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누군가는 이 방송을 고3 어머님들 듣고 계시겠죠? 전국에 계신 동지 여러분 힘내봅시다. 화이팅. 알렉스 오빠께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안 주실 수가 없는,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여러분 원래 대박이 나려면 그 마지막에 제일 시끄럽고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잠 안 오고 막 화도 많이 나고 막 무슨 해프닝도 많고 그런 거예요. 고3 우리 딸아이 대박 날려 그러나 봅니다. 그냥 놔둬도 애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스페이스를 좀 두시고요. 우리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그런 스페이스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이 어머님 나무님을 포함해서 고3 딸 아들 부모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응원드립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따라 부르시고 저희는 1부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왔지만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오늘로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한 총리가 제50대 총리로 오늘 취임합니다. 지난 2006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기록을 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입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등 선수 9명이 팬들의 격려 속에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 김민재 선수 등 8명이 먼저 입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대기 중이던 팬들은 고개 숙이지 말아요 등을 외치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고 손흥민은 아쉬운 심정과 팬들에게 남길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의 두 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금액은 15조 5천억여 원으로 6조 원대 수준이던 전년 동기 대비 1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제주와 남부에 이어서 7월의 첫날인 오늘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장마철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충청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까지 장맛비가 좀 더 확대돼서 내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정체전선과 근접해 있는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 최대 80mm, 남해안에 5에서 40, 충청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오늘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그 밖에 중북부 지방으로는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요란한 소나기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 대구는 26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수도권 북부에 최대 60, 강원 중북부 내륙에 5에서 4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4: 장이권의 지금 자연은
5: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6: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이제 응급실 로코홀릭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지금 서울은 비가 안 오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또 오는 곳이 많대요. 네, 락발라드로 2부 열어봤습니다. 아, 우리 고3 딸 가지신 어머님들, 네, 아버님들

6775님, 제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고3 엄마, 평생 시끄럽다고 안 듣던 락을 찾아 듣습니다. 미칠 것 같거든요. 미칠 것 같거든요. 아! 웅이님, 우리 집 1호도 고3. 이제 어제 11시에 집에 들어오더니 요아정 시켜드시는 우리 고3 따님. 네. 거기에 대구 그런 거짓말은 안 하셨죠? 대학 들어가 봐, 다 빠져. 네. 남자친구 대학 들어가면 다 생기는 거야. 그런 거짓말은 하진 않으셨죠? 볼빨간 갱년기님. 여기요. 고3 딸내미 엄마. 여기요. 레몬트리님. 저도 동지예요. 지금은 시험기간이라 치밀어오는 분노들을 가슴에 넣어두고 있네요. 마담썰님. 저도 고3 맘이요. 오늘부터 기말고사인데 왜 제가 열이 오르죠? 겨울이 좋아님. 저도 같은 상황인데 보고 있으면 매일 화가 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내를 요즘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을인 자. 예. 세 번이면 무엇을 원한, 무엇을 면한다? 자, 참읍시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물.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베스트엠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 새롭게 탄생한 가맹점 29호점입니다. 대치동 한티역 근처에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롤쌈 가게. 이거 고3 수험생 가지신 어머님들이 귀가 쫑긋할 만한 네 동네에 있는데요. 더 땡땡 건강한 쌈 대치점입니다. 애청자 안젤라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인데요. 잡곡과 묵은지를 넣은 양배추 쌈, 요거 너무 맛있겠죠. 야채 듬뿍 월남 쌈, 두부 피 쌈까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메뉴들로 가득합니다. 학원 시간에 쫓겨서 패스트푸드만 먹는 아이들은 물론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인기 만점이죠. 아기새 인증시 20% 현장 할인해준다고 하니까요. 단체 예약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면 진짜 많이 해주시는 건데. 그죠? 와우. 자, 잭잭 쿠폰 가맹점 정확한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그 대책 인별그램도 리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준비한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고3 여러분들 그 고3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부모님분들 많이 위로해드려야겠는데요. 자 광고 듣고 오시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C

0: 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슈퍼주니어 행복 NCT 드림의 덩크슛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고3 저글링들. 예.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예. 올라오는 화를 참아보자. 야발라바히야, 야발라바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우리에겐 참 주문이 많군요. 예. 나다운님, 잭잭 50대 첫인사입니다. 고3 쌍둥이 따라맙니다. 와, 게임 끝났다. 고3 쌍둥이. 둘이야. 아, 둘이야. 맨날 둘이야. 난 늘 둘이야. 근데 이게 또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좋을지도? 윤희짱님,

저는 재수생 엄마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힘들고 또 힘드네요. 언제쯤 사람으로 거듭날까요? 하셨습니다. 어머니,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떠실는지.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되게 심란할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쓸수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 생각해 보는 거. 공부가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으로 거듭나겠죠. 우리 음식에 그죠? 주식에 마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 거듭나겠죠. 3814님, 고3 지나면 끝날 것 같죠? 대학 가면 4년 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4년을 참을 인자를 몇천 번을 썼는지 치위생사 면허증 합격하는 날 저희 부부 소리쳤습니다. 진짜 끝났다고. 지금은 열심히 일잘 다니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일단 가보신 분이 이제 그 길을 들어온 분에게 약간 끝날 것 같죠? 야, 군대로 따지면 그런 거잖아요. 야, 여기 좀 봐봐. 뭐 보이냐? 이 주먹 안에 봐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미래야. 네 앞날이야. 여러분, 다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예. 0670님, 새싹이시네요. 오늘 그분 오시는 날이죠? 돈주왕 알레한드로님 가로치고 여기까지밖에 못 외운 가로 닫고 오늘도 깨알 같은 정보 비웃음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아니다. 네, 우리 돈주왕 선생님한테 직접 그 얘기는 듣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분 오시는 날 맞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혁의 소녀, 카더가든의 숙녀에게, 그리고 돈주왕 씨 모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0: Ciao, buongiorno, signore e signorita. 다들 좋은 아침이요, good morning.
1: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0: 자, 혹시나 기다리고 있었나요? 난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피에로 로바르토 바조라고 해요. 이름을 외울 때쯤 왠지 이 코너가 끝날 것 같더라니. 아무래도 내가 말한 게 시가 됐나 봐요. 월드컵 기간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 코너였는데 월드컵 열기가 이렇게 빨리 식을 줄이야. 누구 탓이냐? 그동안 주식 얘기가 내심 불편했던 아기새들 많았던 거 알아요.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 대차게 물려서 파란불만 봐도 화가 나는 앵그리 버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아기새 중에도 구명한 껄무새들도 있겠죠. 어제 살 걸, 오늘 팔 걸, 더 살 걸, 시작도 하지 말 걸, 껄껄껄. 어쨌든 이 코너는 오늘을 끝으로 상장 폐지될 것 같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기로 해요. 이 코너도 지나가리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장면 하나 기가 막혔는데? 일찍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이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곳이다. 물론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 부작용이 수시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모든 대화에 주식용어가 끼어들기도 하죠. 그리고 다소 위험한 주식용어 말장난을 시도하려고도 해요. 웃기지도 않게. 오늘 점심 중식 어때? 난 짜장면 두 배 레버리지로 부탁해. 반도체 어디까지 올라갈까? 아직 반도체 안 왔는데? 이미 오래전에 반도체 메모리에 중요성을 강요하신 분이 계셨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누님이라고. Memory all alone in the moonlight. 그리고 하락장에서 제발 이 노래는 틀지 말아줘요. 제자리 걸음, 걸음이 느린 아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파란 새, 뭐 이런 거. 정말 이제 돌아서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돈주왕 어록을 되짚어보기로 해요.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좀 냅둬라. 놔두면 오른다. 출렁출렁하는 차트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멀리 보면 결국 우상향하게 된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노동소득이 제일이다. 자, 그럼 난 이제 현생을 살러 돌아가야겠어요. 다음에 만날 땐 우리 더 리치해져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0: 자,
1: 글을 보내주는 이 길에 편지 한 장 깔아드렸습니다. 김광진의 편지.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피에로 로베르도 바조 선생님이 이제 코너에서 하차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우리 트레일러 티저 코너 소개하는 거 빼놓고는 한 3주 활동하셨죠? 원래 월드컵 때만 잠깐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우리 월드컵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줄이야. 네네.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슬슬 이름을 좀 외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지금 레몬트리님 멀리 안 나갑니다. 들어가 있어. 예. 자, 주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뭔가 좀 요새 이런 부를 어떻게 이렇게 좀 생성을 할까, 그걸 또 어떻게 지킬까, 그런 흐름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자 캐릭터가 아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우리 저기 있잖아요. 그 미녀들의 수다 나왔던 이탈리안 저기 이름이 뭐였지? 그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분이 아니었던 거.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들이 이코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었던 것 같은데. 이 코너도 지나가리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게 한 3-4주 되니까 저도 이제 무르겨가지고 코너가 이제 탁 입에 붙을만 했는데 이렇게 또 가셨네요. 예예. 예. 자 월드컵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명이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은데. 스칼렛님 크크크 이런 웅장한 퇴장이라니. 이만만 가져가오. 갓블레스님 돈주왕씨 4년 뒤에 뵙겠습니다. 넌나비님 안돼 가지마. 반도체 안 왔는데 어딜 가는 거야. 하석풍님 돈주한씨 악령. 한국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에서 예쁜 와이프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눈물만 나니까. 되게 여러분 되게 저기 하셨나 봐요. 되게 약간 그 미움과 애정이 공존하셨나 봐요. 3주 동안. 뭘 해도 이렇게 스며든다. 지밥님. 저 어제 숙녀 불려서 인기상 받았어요. 인기상 받았어요? 진짜로? 그럼 우리랑 나눠야지. 내가 인기상 내가 숙녀에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기상 받았으면 우리랑 나눠야지. 3132님. 알렉스님 계속 듣기만 하다가 고3 엄마 사연 듣고 재빨리 문자 보내봅니다. 저희 딸은 현재 고2예요. 갑자기 실용음악과를 간다고 합니다. 외고를 다니고 있는데 뜬금없이 실용음악과라니요. 저와 남편은 음악이 그렇게 좋으면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듣질 않아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컬 입시를 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알렉스님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냉정하게, 네, 잠깐 진지하게 말해보도록 하죠. 일단 실용음악과를 가잖아요. 정말 괴물 같은 애들밖에 없어요. 네. 아, 얘는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거기서 속 가지는 애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가진 애들과 가지지 못한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지지 못한 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으로 이뤄낸 애들 몇 명?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음악이 좋아서 음악이 하고 싶다면 지금 준비해서 실용음악과를 가는 것보단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전공을 네 살리시고 취미로 음악을 하시면서 조금 더 깊게 파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음악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용음악과 가는 순간 진짜 전쟁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거 아니면 지금 당장은 그냥 본인이 하고 있었던 공부 쭉 하시고 학교 가셔서 네 동아리 밴드로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음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서울대에서 막 경영학과 나오는데 음악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딸아이 지금 그 노선을 트는 거는 아니에요. 자, 오늘은 약간 클로징까지 우리 돈주왕 선생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여운을 좀 남기는 그런 곡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엔드 오브 더 로드. 예, 예, 길의 끝이에요.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보이스투맨의 엔드 오브 더 로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의 세계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대에 달할 것이라고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0: 허그집계 포함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 전망치 2.6%를 훌쩍 웃도는 3%대 이상으로 제시한 기관은 11곳에 달했습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서 한국 증시의 수십 배 이상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초고위험 선물 출시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등락에 최대 150배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상품까지 등장했지만 내국인의 투자 제한은 따로 없는 데다 금융당국은 규제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수요 파악을 주문 접수로 오해해 실제로는 주문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측은 블룸버그 통신의 이 같은 보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악의적인 오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엿새를 넘어가며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3살배기 아이가 잔해 속에서 현지 시간 30일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의 건물 잔해 더미에서 요르단 구조팀이 3세 어린이 클리버 모란을 구조했으며 모란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와 오늘 안전한 해역에 진입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두 척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초 피격으로 두바이 항해 정박 중인 HMM 남우호는 수리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 해협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한 척은 화물 선적에 따른 선박 일정에 따라 통항을 재개 할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시간 3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오만마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이 제안해온 소위 공동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던 대법원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5월이 장미의 달이었다면 지금은 수국의 계절이죠. 한 송이만으로도 꽃다발처럼 풍성해 보이는 수국. 그 매력은 색깔에도 있어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파란빛을 띠기도 하고 분홍이나 보랏빛으로 피어나기도 하거든요. 같은 꽃도 흙에 따라 다른 색을 품어내듯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어떤 노래와 이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이 노래 다음엔 이 곡이지 하는 노래 떠오른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1시간 여러분의 선곡을 따라 흘러가겠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잔나비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거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이 노래 다음에 어떤 곡이 흐르면 좋을까요?

잔나비,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다음 어떤 곡 흐르면 좋을까요? 했더니 지리사님께서 이정현 바꿔 DJ 바꿔 이거 아니죠?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듣다가 이 노래 다음엔 이 노래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렇게 미묘한 차이를 잘 아는 여러분이 선곡 PD가 되는 날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어울리는 다음 노래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이게 또 날씨에 따라서 연결하고 싶은 곡이 달라질 텐데 지금 서울은 비가 오기 전 좀 푹푹 찌는 날씨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 곳도 있죠. 8885번님은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다는데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날씨는 이렇다. 그래서 바로 이 곡을 연결해야 한다

0: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 어울리는 선곡으로 줄다리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선곡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바닷가에서 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해변에 앉아서 맥주 한 캔 마시며 별 보는 거 하고 싶네요. 옥주님 청하셨어요. 박보검 별 보러 가자.

여긴 대구예요.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많이 시원합니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신청해요. 6740번님 흘려보내주셨어요.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밤하늘의 별까지 보고 왔습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백원경의 랄랄라. 지금 비가 오는 곳이 많네요. 오전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여긴 울산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2631번님. 179

8번님, 오늘 처음 듣는데 원경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부산은 비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비 쪽으로 많이 줄다리기가 될 뻔하다가요. 이쯤 해서는 프로포즈 가도 될 것 같아서. 0423번님, 별 보고 분위기 좋으니까 프로포즈 할래요. 홍지호 프로포즈 신청하셔서 바로 갑니다.

뭔가의 습한 공기 꿉꿉함을 날려주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피터팬님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음유시인님께서 수능 원조 금지곡이죠 하셨는데 이 노래가요? 이 노래가 수능 원조 금지곡 맞나요? 이때 수능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본고사 시절 아닌가요? 수능 시절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와, 여러분의 센스가 엄청납니다. 8318번님 프로포즈 했으니 결혼해야죠. 박진영 청혼가. 프로포즈 받으면 청혼 한 거네요. 청혼가 특공님 신청하셨고, 이어서 결혼했으면 쭉 영원한 사랑 가야죠. 핑클의 영원한 사랑도 신청하셨어요. 쭉 이어가 볼까요? 이 곡은 네, 찾아보겠습니다.

와 난리 났어요 지금. 본고사 아니고 학력고사 시대가 있었죠. 꿈꾸는 만주님. 본고사 아니고 학력고사예요 고란초님. 본고사라는 단어를 듣다니 2598번이. 그러니까 수능은 아닌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요. 저 옛날 사람이에요. 93년 최초 수능 나 옛날 사람. 핑클 영원한 사랑 흘려보내주신 김도윤님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받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 가서 허니문 베이비까지. 잼, 난 멈추지 않는다 어떨까요? 0020번님.

디즈는 1961년생이신지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잼이요? 뭐 먹는 거 아닌가요? 왜 잼이 노래를 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아, 참. 백원경의 랄랄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너무 걱정이 돼요. 어떻게 끝내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까? 싸이의 낙원 어때요? 어쩌다 어른님. 9159번님, 빅뱅 거짓말. 알고 보니 그는 거짓말 투성이인 사기꾼이었다는 모두가 거짓인 새드 엔딩. 아,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이쪽으로. 제가 오늘 좀 상처를 받아서 빅뱅 거짓말.

소개해드리죠.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빅뱅, 거짓말까지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더니 다 거짓말, 말랑콩떡님. 짧은 사연에서 한이 느껴집니다. 거짓말인지 난 알아요, 요네스님. 알아서 좀 잘 피하셨어요. 9710번님,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남아있는 가족사진 보면서 마음 다스려야죠. 어떻게 할까? 이 곡으로 갈까요? 말까요? 일단 랄라엘라에서 준비한 선물부터

무리에 안 묻게 하긴 했어요. 고무장갑을 끼워주더군요. 마라님. 아직도 속이 안 풀리셨어. 그래도 어떡해요. 오랜 날 오랜 밤 같이 한 세월을 봐서 미운정 고운정 같이 사는 거죠. 악뮤의 노래 5757번님 신청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선곡이었어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1% 정도 급증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입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400억 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단 분석입니다.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0: 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해준 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이 오갔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자신들을 입건한 데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만약 종합특검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소위 공소창작을 한다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법 왜곡죄로 종합특검은 처벌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서울시와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비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론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기온 29.4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옛사람들이 자녀 교육 중에 으뜸으로 꼽았던 건 다름 아닌 청소였다고 하죠. 자고 일어난 방은 반드시 수수비로 쓸 것, 안마당은 물을 뿌린 다음에 쌀이비로 쓸 것. 이렇게 청소 도구까지 지정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둘 정도였답니다.

공부방을 정돈할 것.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감정들도 함께 쓸려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요.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백지에서 다시 출발하는 오늘 같은 날. 두텁게 쌓인 마음속 먼지들 한바탕 쓸어내는 것도 한 달을 개운하게 시작하는 괜찮은 방법이겠죠?

7월의 첫날이자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피송 첫 곡은 비지스의 You Win Again. 아, 힘찬 곡으로 에너지 팡팡 넘치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르비는 마당에 돌이나 자갈까지 쓸 수 있는 약간 거친 빗자루고요. 예전에 이거 꽤 많이 썼는데 그죠?

식기에서도 쓰고. 수수비는 방 청소에 주로 쓰는 부드럽고 결이 고운 빗자루. 아, 이것도 아는데. 이거는 약간 그 짙은 갈색이고 수수비는. 쌀이비는 약간 노리끼리야. 이거 나 왜 알지? 아, 물론 요즘은 빗자루 대신 청소기가 뭐 거의 다 알아서 쓸고 닦고 해주지만 마음속에 묵은 먼지를 털어낼 때 필요한 건 그 청소기의 요란한 소음이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겠죠? 어느새 2026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반기의 목표나 뭐 새로운 계획 아직 구상 중이라면 일단 청소부터 해보죠.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남아있는 절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자연스럽게 그려질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0: 콜레...

바람돌이님, 데이터가 충전돼 보라로 배웁니다. 어디 가시나요, 지수님? 지수님, 넌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아, 늘어진 후 수요일인데 자양강장제 같은 음악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월초니까 또 데이터도 리셋이네요. 그죠? 아, 맞다, 맞다. 자, 두 곡이었고요. 쉬나게 자양강장제 힘나는 곡이었어요.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아, 이번 달도 우리 살아납시다. 또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까지 전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왕서방님. 지수님 의상이 하와이에서 모히또 한잔 하실 거가 더 이상해라고. 아니죠, 아니죠. 모히또에서 하와이 한잔 해야죠. 자, 하와이안 펀치 저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그거 나오나요? 주관적인 자기님. 지수님, 7월에도 함께합니다. 혼자 하와이에서 보러 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셨는데. 니가 가라 하와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이는 어렵고 하이안 벽이 둘러진 스튜디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리사님은 어머 지수님 순간 그 형님들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약간 이거 약간 문신 같은 느낌.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기도 하네요. 호르노우트님은 오늘 복장이 약간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유니폼 같다고. DJ계의 메시 지수님 하셨는데 아, 이런 거는 아니죠. 저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DJ계의 메롱 정도로 하죠, 메롱. 동장님은 우루과이, 아, 유니폼 같다고. 우루과이는 광탈했지만 지수님은 정신 좀꽉 잡으시고요. 여튼 시원한 느낌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꽤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죠?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고, 뭐, 장마가 이제 드디어 늦게 시작이 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또 매일의 일상을 함께 하고요. 또 열심히 오늘도 함께 하는데,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알쓸 신잡 퀴즈? 오늘부터 또 바뀌는 게 있죠? 자,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캣 스티븐스예요. Morning has broken.

다나 위너의 It's a Beautiful Life였고요.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이었습니다. 이 미식님. 왠지 미식을 잘 아실 것 같은 미식가실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하고 오셨고. 솔량이님. 오늘은 치수 행님이라고 자꾸 부르시네요. 오늘은 행님으로 불러주십시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알쓸 신잡 퀴즈입니다. 오늘은 우편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관제엽서나 종이편지 써본 거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시절 엽서나 편지는 정겨움, 그리움,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사연들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죠. 지금은 카톡이나 문자로 또 방송에 참여하지만 라떼는 관제엽서에 깨알같이 쓴 사연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아슬한 기억 속의 일들도 남아있는데요. 자, 이 우편 요금이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할 관제 엽서는 470원이고요. 규격의 엽서인 사제 엽서는 520원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규격 편지 한 통의 요금, 그러니까 국내 우편 요금이 얼마로 인상됐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5년 만에 인상된 국내 우편 요금은 얼마일까요? 자, 5년 만에 인상된 국내 우편 요금 얼마일까요? 자, 오늘의 문제. 아, 우리 그림자님, 우편 요금 모르고 산 지가 몇십 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림자님 20대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시지. 자, 5년 만에 국내 우편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연 얼마일까요? 와,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그렇게까지 좀 저렴하다. 보통 우리 택배 보낼 때 저 물건 사면 3,000원씩 보통 내는데, 그리고 쓰레기 봉투 한 장에도 이거보다는 가격이 더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우체국 기사님들 아유 고생이 많으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궁금하면 삐리리. 9116님 그렇습니다. 5년 만에 인상된 국내 우편 요금은 얼마일까요? 루아맘이 아까 뉴스에서 들었어요. 아셨고, 모르면 삐리리, 궁금하면 삐리리. 하, 그렇습니다. 자, 뭐 힌트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5년 만에 인상돼서 그런가? 5년 만에 인상된 국내 우편 요금은 얼마예요? 요즘 껌 하나가 한 이 정도 가격 되나요? 자,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어지는 곡은 비틀스예요. P.S. I love you.

박스탑스의 The Letter였고요. 카펜더스의 Please Mr. Postman도 비틀스의 P.S. I Love You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함께 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인상된 국내 우편 요금은 얼마일까요? 아, 5년 만에 인상됐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진짜. 피러와 요나님은 옛날에 관제엽서는 45원, 편지는 100원, 정답 700원 하셨는데. 3685님은 1200원입니다. 되게 그럴듯한 숫자 아닌가요? 1200원,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힌트 중에 학이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 주신 분. 요즘은 이거 동전 보기도 어려워요. 아비갈님, 갑자기 편지가 쓰고 싶어지네요 하셨는데, 저는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편지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

우표 사기도 힘들지. 우체국 안 가면 예전에는 그 집 앞에 문방구 같은 데서 우표도 팔고 앞에 우체통에다 넣으면 되지만 요즘 그 일이 힘들어서. 9455님은 400원. 굉장히 정답이 많은 중에 오답자도 간혹 이렇게 꽤 계시네요. 작년 2월까지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시들해 졌네요. 이놈의 시키. 제대했다고 콧배기도 안 보이는 이 나쁜 시키. 하시면서. 아니 뭐 남자친구도 아니고 조카한테. 3588님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 기억은 130원일 때 멈춰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나요? 세월이 참 빠르고 요즘 물가 생각하면 좀 저렴한 것 같고요. 아셨네요. 그러니까요. 뭐 매년 매년 우리 사실 뭐 임금 그 최저임금 같은 건 올라가지만 5년 만에 국내 우편 요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로 인상이 되었을까요? 그 전 가격이 430원이고요. 오늘부터 이 가격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라은맘님 나이스 바클리에요 크레이지.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도 선곡 구십니다. 신 우리 명하님 고맙습니다. 라디오라마 예티 아웃캐스트 헤이야 또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지리사님 이해로 Let's Train to London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CBS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먼저 선출한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탄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기록을 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 국무총리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망에 중기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글을 남기면서 모두의 창업에 운영상 부족함을 챙기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거듭 사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0: 국무조정실과 부처 등을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청와대는 전 과장을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도록 질의와 제한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관련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100%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지명 주체별로 3명의 선관위원을 상근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전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애초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일과 7일 모두 두 차례 진행하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현장조사 이후 14일에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 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산업부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AI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현지 시간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기타 소리가 너무 좋죠. 최종현님 7072님 신청하신 Family of the Year Hero였습니다. 비공개로 오늘이 6월 31일인 줄 안 바보 1인입니다. 아 고지서 안 내서 연체 부를 것 같은데 날씨만큼이나 열받네요. 저도 순간 6월 31일까지 있는 거 맞잖아 생각하니까 6월이 30일까지 곧 7월 1일 맞다 맞다 7월 1일
1: 퀴즈 내고도 그러네요.
0: 아 6월 30일 마감인 것들도 많이 있었죠. 아휴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 안 입었으니까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얼른 내시고요. 자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편 요금이죠. 오늘 보라 퀴즈 문제 5년 만에 인상된 국내 우편 요금은 얼마일까요? 해피데이님 뭐 정답 보내도 채택 안 되겠지만 500원입니다. 제가 우편물을 전달해봐서 잘합니다. 아셨어요? 아 진짜요? 채택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500원입니다. 2021년 이후 5년 만인 2026년 7월 1일 오늘부터 예전에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피데이님, 콩지언니, 미식님, 9482, 망아지, 1835, 3452, 4654, 4392님께 커피 잘 사주는 형님이 오늘따라 저한테 행님이라고 부르셔서 커피 잘 사주는 행님이 커피 쿠폰 전합니다. 2부에서도 커피 쿠폰은 계속 드리고요. 2부는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쓴 손편지, 최근에 받은 손편지. 둘 중 하나 어떤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내가 마지막으로 썼던 손편지는 이거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받은 손편지는 이거다.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저는 가장 최근에 받은 손편지가 직업적으로 손편지를 종종 왕왕 받는 저는 행운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받은 거 우리 주유님. 전반기는 살아남고 후반기도 살아남자 지수님 오늘 거 뭐시냐 조직의 우두머리 같습니다 라고 하신 우리 스칼렛 주인님이 주신 손편지입니다. 사실은 접착 메모지에다가 넣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또 손글씨가 너무나 이뻐서 깜놀하고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약간 민트색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접착 메모지에다 쓰신 그 편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님이들은

0: 마지막으로 손편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쓰셨는지, 최근에 받은 손편지 어떤 게또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1835님, 음악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역시 CBS 특징이 있네요. 좋은 곡이 두세 곡 연달아 나오는데 굿입니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해피송은 레인보우 앱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그러시면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 보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셀린드의 허쉬였고요. 메리 딕비의 스펠 그리고 안토니 라자로 사라강의 러브레터 레모님의 신청곡까지 아, 이 감성 어쩔 거야 진짜 한낮에 저 세 곡이었습니다. 아 중요한 거 6272님 등 그러니까 고지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바뀌었다고 정부 서버 문제라나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전에 울지 마시고 다행이라면 다행이기도 하네요. 여튼 3일로 납부 기한이 바뀌었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손편지입니다. 손편지.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내가 가장 최근에 아니 뭐든 좋습니다. 그거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냥 어쨌든 손편지 받은 거나 준 거나 뭐 기억에 남는 거 함께 얘기하면 되죠. 5178님. 우리 아들 군에 있을 때 편지 받고 끝입니다. 아유, 그때는 그런 효자도 없던 아들이었는데. 군에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죠? 아유,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요즘 생각하면 야, 아이고 진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시겠어요? 0516님은 디저트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5월 감사의 편지 쓰는 시간에 사장님께라며 맛있는 디저트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중학생 친구들한테 받은 손편지가 진짜 감동이었어요. 어려운 요즘 다시금 힘을 내게 해준 중학생 친구들의 손편지 진짜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하셨는데, 아, 우리가 흔히 중학생들 하면 어이구 거칠어 보이고 왜 저럴까,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크느라고 다들 그런 거고, 다들 사실은 어여쁘고 아직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아이들인 거죠.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읍시다. 0299님, 손편지는요, 저희 큰딸이 줬던 손편지요. 가방에 고이고이 넣어 다니는데, 아, 기말고사 3일째 잘봐 쓰러나. 어머니, 성적보다 뭐가 중요한디? 어,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아, 손편지 사진을 주셨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에 큰 감동이죠. 내 눈에는 가장 예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에게. 보내는 사람, 우주 세상 최강 큰 따님 올림, 이렇게 써있네요. 세상에 너무 다정합니다. 3009번으로 우리 딸이 9월에 결혼해요. 근데 예비 사돈께서 무려 붓글씨로 한자씩 정성 들여서 손편지를 주셨습니다. 예쁜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꾸민비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받았습니다. 9월에 결혼하는 우리 예쁜 딸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세상에나, 이거 지금 이것도 사진 주셨거든요. 무려 한자가 있습니다. 한글도 아니고 한자가 나오네요. 한자.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우리 궁금하죠? 꾸민비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1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1천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주셨네. 자, 왜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은 결혼을 못할까? 결혼을 안 할까? 고민이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일단 붓글씨부터 배우시는 걸로. 일단 붓글씨부터 배워야지 뭔가 진도가 나갈 것 같네요. 6893님은 제 나이 70에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에 짧은 편지를 쓰고 선물과 함께 매년 전해줍니다. 받은 편지는 아들 여친이 올해 칠순잔치 때 무려 3장의 편지와 함께 선물을 줬네요. 그 편지는 제 외출 가방에 꼭 넣어 다닙니다. 세상에 편지 가족들 많으시네요. 3장이면 리포트 아닌가요? 한 장은 과거에 대한 거, 한 장은 현재에 대한 거, 한 장은 미래에 대한 거. 거의 이거 회사 경영기획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 6893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2부 주제는 손편지.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편지들이 있습니다. 계속 알려주시고요. 문경효련님, 크랙빈밴드예요. 저 펄디.

스윙인 블루진스의 더 히피 히피 쉐이크였고요. 또 세븐헤드님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 또 문경도련님 크래킹 밴드의 저 파티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손편지 언제 써봤더라 언제 받아봤더라. 아, 소소님은 우리 딸한테 고등학교 때 써보고 아 근데 너무 좋아라 했는데 안 써봤네요. 생각난 김에 오늘 예쁜 편지지 사다가 아들과 딸에게 써봐야겠어요. 이런 것도 참 가족 문화라서 잘 쓰고 또 잘 받는 집은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고 이렇다 보면은 말도 서로 되게 예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루이 비숑님은 저는 작년 7월 제 생일에 받은 손편지입니다. 우리 예쁘 올케가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매년 생일에 손편지를 써줍니다. 사랑스런 울케죠? 하셨는데 진짜 이건 찐이네요. 이렇게 선물은 의례적인 경우가 많고 체면치레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강박 같은 느낌이 있다면 편지는 진심인 거잖아요. 특히 손편지는. 고블린님 지하 주차장에서 써봤습니다. 뿅뿅뿅뿅 차주이신 이땡땡호 지수 어머니. 제가 보니까 지수는 그냥 쓰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가명 같습니다. 주차하다 4일자 긁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집사람에게는 꼭 비밀로 해주시고 2번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쓴 쪽지가 최근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하게 아이 키우다 살다 보면은 서로서로 누군지 다 아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뭐 그러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긁었네?

지순의 차를 그냥 긁어버리셨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우리 고블린 남춘모님, 이 우리 지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남춘모님의 아내에게는 얘기 안 하시고 동서남북에게는 다 얘기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아내가 다른 통로를 듣고, 예,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다 알고 결국은 아내 귀에 들어가서 본전도 못 찾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얼른 아내에게도 이실직고 하세요. 6410님은 1988년 군 위문 편지가 마지막입니다. 솔저 오브 포천 하셨는데, 솔저 오브 포천? 아, 포천에서 군 생활하셨다. 요런 얘기 같아요. 해피꼬꼬님은, 아,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7살 때 아들이 써준 편지. 엄마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밥도 많이 먹고 편식해서 미안해요. 밥도 많이 먹고? 당시 이 편지 받고 너무나 울었어요. 힘든 형편이어서 마음껏 먹여주지 못했는데 아이도 그걸 알았던 거죠. 아이에게 늘 미안했는데 그 편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져서요. 그때 못해준 외식을 시켜주고 있어요. 하신. 아, 진짜 진짜 이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조숙하게 내 주머니 사정이나 내 형편까지 고려하면 너무 미안하고 애전하잖아요. 다행입니다. 우리 해피꼬꼬님 선물 보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3718님 야키다예요. I saw you dancing.

0: 요요.
1: 주주맘님, 아, 처음 보는 지수님, 왠지 정겹네요. 하셨는데, 아, 보라로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월수금 보라 만나고, 이제 다음 주죠. 라디오 청취조사 기간에 매일 봐요. 라일락님은, 가끔 들어오는데 출첵은 처음이라고. 이제서야 레인보우를 이거저거 뒤져봅니다. 조금씩 익숙해져 갈게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고요. 루이미숑님, 보니엠의 해피송, 둘리님, 아바의 워털루, 또 3718님, 야끼다의 I saw you dancing 이었습니다. 우리 고블린 남춘모님, 차를 긁었어요? 지순 우문이 차를. 아, 그 주차장 사건은 해결이 되는데, 유디 때문에 난 이제 못 살아! 하시면서. 아, 그 지수 어머니가 결국은 여기저기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처리를 해 주셨는데 해피송에서 방송을 타는 바람에 이거 다 아내에게 들킨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완전 범죄란 없는 겁니다. 화해의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4392님 에어서플라이 Make Love Out of Nothing 에러 남기고 전화 물러갑니다. 내일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거취 결정을 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며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면 위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고 사퇴를 막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막는 사람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주유소 약 1000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 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민생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150원 낮춘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관련 통계 작성일에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조 13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화장품, 음식료품, 음식 서비스 등에서 고루 증가했는데 특히 화장품은 K-뷰티 호황으로 거래액이 37%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0: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상승 여파로 여행 수요가 줄면서 여행 교통 서비스는 3.4%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이 상향된 기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32건, 하향 조정은 37건으로 하향 조정이 더 많았습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었고 방산, 조선, 전력기기, 발전, 식품이 뒤를 이었으며 하향 조정이 다수 발생한 업종은 2차전지, 건설, 의류,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하반기 기업 부문의 주요 이슈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환경을 꼽았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 학부모가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제일고 측이 현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방문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습니다. 멕시코가 피파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누르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2-0으로 승리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멕시코는 잉글랜드 콩고 민주공화국 경기 승자와 오는 6일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1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8: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9: 2시 5분입니다.
10: 이봉규의 어떤 가요?

네, 고맙습니다.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였어요.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접속해 주세요. 오늘도 레인보우 어플과 너튜브 열려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새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7월 1일 첫날입니다. 어떤가요에서는 극성수기 달이고요. 뭐 아이들 방학도 시작되고 또 7말 8초 휴가 몰려있는 시즌이죠. 봉팔님들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A면은 우리 봉팔님들의 7월 계획, 7월에 잡힌 약속, 7월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나의 7월 사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 받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7, 8월 여름 내내 자주 듣겠지만 올 여름에도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서머송도 신청곡으로 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신청곡 채택되신 봉팔님들께는 시원한 커피 쿠폰도 챙겨드립니다. 나의 7월 사용법과 필수 서머송 받을게요. 수지맘님께서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시작이네요. 하반기도 잘 부탁해요. 어제 봉디 목소리 연기 잘 봤어요. 아직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CBS에서 음악 FM 채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최강의 영화 음악. 최강의 영화 음악의 DJ 우리 최강희 씨가 너튜브 채널로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라는 채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줄여서 영사배. 오늘이 아니라 어제 3화가 공개됐는데요. 거기에 간단한 연기가 들어가는데 배우 최강희 씨와 제가 잠깐 이 연기 호흡을 맞췄습니다. 부부 연기였어요. 부부 연기. 최강희 씨가 저의 아내였고 저는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남자를 연기했어요. 가스라이팅 연기.

0: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소화해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대사도 조금 더 치고받고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한 뭐 15초, 20초밖에 안 돼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아, 이런 게 또 이 연기의 맛이구나. 이래서 또 연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희열을 느끼시는구나. 물론 얼굴은 안 나옵니다. 저는 어깨만 나와요. 어깨만 나오고 목소리 연기를 했지만, 제가 봐도 이 정도면은 뭐 연기 배우지 않았는데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최강희 씨가 또 함께하고 계시는 영사배, 우리 CBS 애청자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어떤가요는 괜찮아요. 그쪽, 차라리 그쪽을 밀어주세요. 밀어줄 거면 잘 되는 쪽을 밀어주는 게 난 것 같아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최강희 DJ도 연기가 아주 좋았다고 칭찬해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뭐 인사치레겠지만. 스위트하트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죠.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면은 저희 너무 바빠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7월 7일, 77일부터 저희는 청취율 조사 모두에 또 들어가요. 우리 봉팔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릴게요. 옥수토박이님이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서태지 울트라매니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가요에서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울트라매니아 살짝 났구만. 서태지의 다른 곡들은 다 나갔는데 울트라매니아는 CBS 역사 통틀어 딱 네 번 나갔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나는 오늘 울트라매니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응 이응 보내주시고요. 아니에요, 저는 울트라매니아는 너무 좀 그래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면은 XX 보내주세요. 이따가 저희가 선곡에 바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의 나이트럴 사용법과 필수 선물 신청곡과 동그라미 동그라미 XX까지 기다리면서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불러보죠. 광고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영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현대

수박이 박수님, 이정현의 서머댄스 신청해 주셔서 재생해 드리고요. 수박이 박수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8705번님께도 제공해 드리죠. 그 전곡 UN 파도 신청곡 재생해 드렸어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B면 아니고 A면 함께하고 있고요. 미세스 유님이세요. 어떤가요는 왜 재미나는데 인기가 없나요? 생각해보면 인기 너무 생기면 봉디 기고만장해질까봐 청취율 적당히 상승했으면. 아, 저희 어머니처럼 말씀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봉규야 겸손해라. 기고만장해질까봐 내가 듣는 라디오 DJ가 청취율 조금만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 정말 찐 봉팔님의 바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봉규는 배가 고파야 돼. 쟤 배부르면은 그 DJ병 걸려가지고 안 돼. 쟤는 배가 늘 고플 거야. 앞으로도 고팠으면 좋겠어. 흑구마음님, 다음 주 주말부터 저는 놀 일이 가득가득합니다. 7월 나의 사용법 보내주셨는데요. 친구 커플이 제가 새로 이사온 영월로 놀러 오기로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시댁에서 여름 휴가. 마지막 주는 친정 가족들이랑 어머 동강 래프팅 하면서 놀러 갈 겁니다. 영월의 시댁의 동강 래프팅에 일정이 아주 가득 차셨네요. 우리 후쿠맘님 놀러 가시는 날에는 비가 절대 안 오길 바랍니다. 레몬님은 7월은 제 체력을 더 좋아지게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르렵니다. 물론 체력관리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햇살이 내리쬐는 뭐 폭염주의보 내려진 날에는 꼭 낮에 운동 피하셔야 됩니다. 더위 먹어부려요. 밤에 해지고 하세요. 저는 7월 계획 단 한 가지입니다. 7월 계획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 2026년도 3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 나를 버린다. 저는 저를 버렸어요. 3분기 청조 기간 때. FIGHT Fight 무슨 단어인지 다 아시죠? 저는 청조 기간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반칙은 하지 않을 거예요. 퇴장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끝까지 저는 싸워서 청취율 조사 기간과 이겨낼 겁니다. Fight 싸워. 싸워야 돼요. 자, 아까 저희가 서태지 울트라미니아 신청해 주신 봉팔님이 계셔가지고 틀까요 말까요? 우리 봉팔님들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응 이응 또는 XX. 네, 지금 보니까 이응 이응이 한 9할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울트라미니아를 들을 텐데요. 이게 또 헤비메탈 곡이다 보니까 놀랄 수 있어요. 3분 25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봉팔님들 지금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거나 다 같이 듣는데 이렇게 좀 시끄러운 곡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 한 지금 시각이 2시 29분이니까 한 2시 넉넉하게 2시 한 40분에 돌아오세요. 아시겠죠? 2시 40분부터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라디오 채널 바꾸셔도 됩니다. 자, 5초 드릴게요. 채널 바꾸세요. 2시 40분부터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세요. 서태지예요. 울트라맨!

영혼기병 라젠카의 OST 신해철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까지 한 넥스트의 라젠카 Save Us 스윗하트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곡은 이때 다 빨간 머리로 염색하고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헤디뱅잉 했다니까요. 음악방송 화면 보면은 그 스테이지 앞에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막 몸속에서 이 저항정신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파이트! 싸워! 7416번님 초5 때 장기자랑 울트라맨이야 틀어놓고 춤을 췄는데 89년생 개남초 친구들아 잘 있니? 아, 장기자랑으로 울트라맨이야 이거 쉽지 않은 선곡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곡 만나보고 왔어요. 두 곡 들으면서 아네스님은 머릿속 복잡하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좋겠는데요. 나의 새로운 취향을 찾았어요. 이런 메탈곡이 가슴이 답답할 때 들으면 이게 막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시원함을 느낍니다. 가슴에 이렇게 막 돌이 쌓이는 것 같을 때 저는 가끔 들어요. 메탈리카 음악들도.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흑구맘님, 경제 관련해서는 진짜 어린이인데 배워보자 싶어서 책 읽는데 락스피릿 낭낭한 노래 듣고 있자니 거의 수익률 천장 뚫은 가짜 기분이 드네요. 뭔가 수익률 10버거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두 곡 들으니까 10버거. 613번님 선곡 제대로입니다. 울트라매니아 들을 때 다음 곡은 넥스트였으면 했는데 최고 최고. 어떤가요는 다릅니다. 실망 환불. 8767번님 표준 FM으로 출근 빼고 집에 있을 땐 라디오를 틀어놓고 사는데 레인보우로 음악 FM 듣다가 표준 FM으로 돌렸거든요. 알렉스 씨가 아주 잘하셔서 그것만 듣다가 그 뒤로 쭉 듣는데 이봉규 씨는 라디오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왠지 요란스러울 것 같아 패스했는데 실수로 돌리지 못하고 들었는데 웬일 좋아요. 자연스럽고 매력 있어. 지금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8767번님 울트라미니아 듣고 지금 다른 데 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8767번님께는 제가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채널 거기로 이제 돌리지 마세요. 채널 접착, 채널 용접, 채널 부착. 그나저나 요 질문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아이디 티미님께서 유디의 해피송에서 편지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혹시 이번 게 어떤가요? 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편지가 왔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손편지를 받습니다 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주말에도 또 안내를 드렸었고 한 안내를 네다섯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공식 인별그램에도 저희 PD가 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직 한 통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그냥. 한 두세 통은 올 것 같았는데 느낌이 그때 진짜 보낼 거예요 하는 봉팔님들 많아가지고 오나? 오늘은 왔나? 하고 제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거든요. 오늘은 왔겠지. 안 오려나 보다. 포기하자. 그러다가 다시 또 가봐요. 봅니다. 안 왔더라고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나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지 않는 그런 편지 기다리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강승윤 듣겠습니다. 본능적으로.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그래서 기숙사 생활 청산하고 집에서 등하교합니다. 지금 오늘도 시험 마치고 와서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남은 시험 일정 잘 마치게 응원 겸 신청곡 보내봅니다. 혜인이 잊으신 거 아니죠? 잊으려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혜인 친구를. 기숙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응원해 드렸었고요. 이제 고3 기말고사까지 봤으니까, 야, 정말 안 남았네요. 고3에게 여름은 정말 중요한 시즌입니다.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잠도 꼭 6시간 이상은 주무시고, 또 본인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루하고 정말 힘든 시간인데 꼭 루틴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야구 볼 때,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늘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루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분 동안 공부를 하고 점심을 몇 시에 먹고 그 다음에 뭘 먹고 뭘 하고 좀 디테일한 자기만의 루틴을 꼭 지켜서 마지막 수능 날까지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7291번님은 또 학교 선생님이신가 봅니다. 학교 시험 둘째 날 교무실에서 채점 끝내고 앉아 있는데 졸리네요.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채점할 게 한두 개가 아니시겠죠. 물론 이 기말고사가 학생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피곤하고 지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고 성적 채점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이니까 학기 정리할 것도 많으실 거고. 7291번님도 이번 주 계속 힘내십시오. 어쩌다 어른님은 시험은 애들이 보는데 엄마인 저는 벌 서는 것처럼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네요. 이번 주도 피곤해요. 속이라도 뻥 뚫리게 노라조의 사이다 들려주세요. 노라조의 사이다는 그러면 저희가 B면 시작해서 이따가 텔레파시 시간대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어쩌다 어른님께는 커피 쿠폰 한잔 챙겨드릴게요. 이번 주뭐 같이 고생하셔야죠. 우리 애도 함께 고생하는데. 일단 3467번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이곡참잘 나왔어요. 비비입니다. 범파.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5분에 유일한 해답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3467번님 회사쌤이 제 신청곡이 아니라고 안 믿어줘요. 아 정말 제 신청곡이라고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노이숙 선생님 3467번님 신청곡 방금 나간 게 맞습니다. 비비의 범파. 이봉규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이영지 피처링 디오입니다. 스몰 걸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이달 전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하며 구는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울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 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앞두고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억을 잊다 SNS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참가자가 올린 콘텐츠는 기념식 영상과 온라인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해외 위안부 관련 기념관 조사 결과도 교육 전시 콘텐츠로 제작됩니다. 경기도는 역사적 기억을 계승하고 평화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찬대 신임 인천시장이 오늘 취임사에서 지난 민선 8기의 재정정책 실패와 불투명한 시정을 정상화하고 예산과 부채를 전면 점검해 지속가능한 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바이오, 문화, 에너지 중심의 이른바 ABC 플러스 E 전략을 추진해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세계 1위 바이오 도시와 압도적인 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시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민주권 시정을 통해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에서 검단 신도시 AA7블록이 유가친화 특화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1006호 가운데 80호를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 특화주택으로 조성하고 국비 38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0: 돌봄과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육아친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오는 2028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1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경기도가 분당 서울대병원의 200만 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 기업 5곳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업들은 진단과 치료 보조, 질환 예측 등 의료 AI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은 데이터 제공과 실증을 지원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한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과 모레 사이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4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동팔님들 듣고 있어요?
7: 면역력, 기력, 체력, 활력 전부 다 원하니 당신의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완벽한 서비스 전국 CBS 주파수 알려주겠소. 9빼기 8은 1 98.1 서울과 경기 청주 그리고 포항 91.5 대구와 광주는 뭐라구 103.1 9 나누기 3은 3 제주 93.3 777 대전 91.7 강원 93.7 전북 103.7 더블 마운틴 울산 100.3 부산 102.9 소리 질러. 나 같은 미남만은 전남 102.1 나 같은 훈남 많은 경남 106.9 태백 산맥 넘어 넘어 대관 영동 넘어 넘어 강원 영동 91.5 매일 오후 2시 5분 어떤가요? 에서 우린 We are the one. 이번 교회 어떤가요? 들어볼래? Come on. 이번 교회 어떤가요? 즐겨볼래?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8: 테스트.
9: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10: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일까요? 제 마음이 들렸다면 보내주세요. 봉디와의 텔레파시. 수요일엔 이 코너가 있다는 걸 알고 아침부터 어떤 숫자를 보낼지 미리 생각했다는 봉팔님 있으시더라고요. 고민하신 만큼 그 생각이 부디 저와 잘 통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생각한 숫자와 우리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신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 1, 2, 3과 같은 한자리 숫자로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반드시 숫자는 1인 1 숫자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세요. 중복해서 보내.

면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고 집계 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3시 7분 54초 흐르고 있는 현재 집계는 3시 09분부터 안겠습니다. 3시 09분부터 시작해요. 1분 뒤에요. 그 전에 도착하면은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9분 뒤에 도착해야 돼요. 9분 00초부터 선착순 1등에게는 치킨앤콜라 치콜세트를 보내드리고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한 오늘 텔레파시 숫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더 보내봅니다. 받아주세요. 야야야야. 어떤 숫자를 적었을까요? 텔레파시 받은 봉팔님들은 두 자리 숫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 3시 09분부터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Let's get it! Country 고고에요. Oh my Julia.

6172번님 37척소 1221번님 43척소 1,2,3,4 오마이 줄리아 다같이 외쳐볼까요? 리아 리아 줄리아 바로 지금 오마이

上快插爆你，作战就是命，抓不住，完了。哎叔，哎拉丁，It's dance time。我赶快说说，萨克斯风，你是杨州。

방송이 어떤가요? 봉지와의 텔레파시 진행 중 00부터 99 사이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 시간은 3시 16분 16분까지 수저 접수.

마지막 구간 막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숫자는 3시 16분까지만 접수하니까 그 전에 00부터 99 하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트랙 A면에서 약속드렸습니다. 어쩌다 오르님의 신청곡 놀아줘 가죠. 사이다.

차를 뚫어드립니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폭풍의 힙합 사이다 애교덩어리님 부리꽃나비님 3085번님 글그나님 꽃기만 거리님 4855번님도 모두 숫자 접수 접수 마감까지 이제 1분 15초 오케이 이거는 어떤가요 수석 일렉 기타리스트의 연주 준비하시고 그의 화려한 연주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해

우리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다. 노라조 사이다 어쩌다 어른님의 신청곡 지금 재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숫자 이제 공개할게요. 7월의 첫날 저는 오늘 어떤 숫자를 생각해서 봉팔린들께 텔레파시로 보냈을까요? 오늘은 두 숫자를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숫자는 최헌절 17일이었습니다. 17일 오늘의 행운 숫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저와 통화하신 분 확인해 봅니다.

빅뱅 뱅뱅뱅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고부기님 봉디 삐뚤어질 거임. 왜요? 안 통했다고 삐뚤어져요? 그럼 지금 얼마나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 맞은 적이 없었잖아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17을 보내주신 봉팔님 총 22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받으실 봉팔님 먼저 발표해드리죠. 22대 1의 확률로 오늘 받아가십니다. 휴대폰 뒷자리 3464번님 축하드립니다. 3464번님께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치콜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치킨으로 보내드립니다. 봉디의 입맛이 담긴 치콜 세트예요. 그리고 간식 세트 받으실 네 분 박정환님, 김지희님, 5150번님, 2383번님까지 네 분 챙겨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간식 세트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 다른 간식 드시고 계세요. 이거 오면 이제 이거밖에 안 드실 겁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자, 노래가사 그림 퀴즈로 이어갑니다.

피카소도 울고 반고흐도 눈물을 훔쳤던 저의 그림, 이번에는 노래 가사를 그려요. 봉디의 뮤직 아트 노래 가사 그림 퀴즈. 매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그리는 그림을 노래 제목으로 생각하는 봉팔님들. 노래 가사 속에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리는 건 제목이 아니라 노래 가사 한 줄입니다. 그 가사가 등장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생각하신 뒤에 제목과 가수 이름을 모두 보내주시면 돼요. 이미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봉팔님들은 그 화면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 볼까 말까 망설였던 봉팔님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보셔야 정답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코너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30초 동안 어떤 노래의 가사를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30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집중해 보세요. 저게 옆으로 있는 게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림자에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의 힌트입니다.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정답 오늘 정말 쉽습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그렸습니다. 봉팔님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명뿐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예요. 오늘은 커피 쿠폰 5잔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두 명밖에 없어요. 세 명 아니에요. 나얼 같은 시간 속에 너.

그냥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하고 내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지고

0: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사랑 그놈이 아닙니다. 사랑 점점 그놈입니다. 그전 곡 나얼 같은 시간 속에 너였어요. 노래 가사 그림 퀴즈. 오늘도 저는 이화백이 되어서 멋진 그림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오늘의 그림 7277번님 이무진의 신호등이라고 하셨고요. 민민마미님은 쿨의 해변의 여인. 오, 가능성이 있는 오답입니다. 천국소망님 신성우의 서시. 어떤 구간이었을까요? 서시도 그릴 수 있을 듯한데. 양설라님 김종국의 별, 바람 그리고 햇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있어서 저런 오답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세뇨라님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그림에 나오는 두 사람은 고부기님 잭스키스의 커플, 8852님 채연의 둘이서. 지금 두 명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오답이 가장 많았어요. 자, 오늘의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1: 제첸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0: 성시경의 두 사람이 오늘의 정답이었어요.
1: 하나의 그림자.
0: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제가. 자, 여기까지 듣고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친 하루가 가고 지금 태양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요?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요. 햄. 어떤 표정이에요? 햄. 이런 표정이잖아요. 행복해요? 아니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친 하루가 가고 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요? 해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휴, 하루가 갔어요. 그 다음에 달이 떴네요. 이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있고 그림자는 몇 개? 한 개.
1: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0: 싹 나왔죠. 이건 챗GPT한테도 물어봐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이 그림은 성시경의 두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분 뽑았어요. 은하수님, 드가자 이선생님, 한스베베님, 5610번님, 3505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봉팔님들 축하드리고요. 이 곡 듣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듣고 싶었어요.

Wonder Girls, I Feel You 그 전곡 IOI 갑자기였습니다. IOI는 지금 이미 이제 활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자기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파급력이 있는 곡이에요.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1014번님 이직하고 너무 오랜만에 어떤가요 왔네요. 정신없이 지나가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태예요. 전이랑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라디오 들을 틈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 고향집 기분 들고 좋네요. 1014번님의 고향집 여전히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고향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도 드시고 돼지 수육했으니까 좀 먹고 가세요.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도 시원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6172번님 남편 추천으로 제주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개념 라디오네요. 제주도에서 진짜 이 방송 많이 들어주십니다. 특히 우리 방송 시작할 때부터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우리 렌터카 회사 사장님들께서 항상 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어떤 가요를 들어주시면서 제주도에도 어떤 가요가 들리게끔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6172번님도 우리 남편분께 고마워 오빠, 고마워 남편, 이런 프로그램 소개해줘서 하고 인사 꼭 해주십시오. 루이비숑님은 26살 우리 딸 주말에 가끔 제 차에서 어떤 가요를 들었는데 재미나다고 또 유쾌하다고 또 유일하게 목소리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뉴스 듣다가도 봉기 삼촌이네 하고 알더라고요. 26살인데 저한테 삼촌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내키지가 않는 호칭입니다. 별로 나이 차이 안 나요. 26이면 그렇다고 뭐 제가 오빠라고 불러요 라고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봉규 씨로 하죠. 이봉규 봉디 삼촌보다 이봉규 삼촌, 삼촌보다는 그냥 이봉규 씨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씨, 봉규 씨로 해주세요. 그게 차라리 전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이 이런 거에 긁히는 것 자체가 느크크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 느크크가 뭔지 몰라서 긁히지 않았어요. 박지윤 듣겠습니다. 환투더상.

0: 이렇게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휴대폰 뒷자리 5004번님, 수원에서 렌트카 회사 일하시는데 차량 200대가 모두 CBS 표준 FM 고정이라고 합니다. 타시는 손님들 이 시간에 라디오 켜면 자동으로 어떤가요 만날 수 있다는 사실, 5004번님께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트랙은 크크님 신청하신 쇼네곡 Way Back Home이에요.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며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단합을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근래 거두는 획기적 성과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원택 지사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기간 접수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기간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소집으로 오는 6일 윤리위 전체 회의가 잡힌 상태입니다. 홈플러스의 상품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들이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수많은 중소협력사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며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탄원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오늘 국민신문고에 탄원을 제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협력사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국제 관광 여객세라고 부르는 출국세를 3배로 올렸습니다. 기존 인당 1,000엔 약 9,500원에서 3,000엔 2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1.1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6: CBS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0: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파른 커브길을 안전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방법은요. 진입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을 맞이한 오늘, 1년이라는 여정 속 가장 큰 커브이자 변곡점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마음의 엑셀을 밟기 쉬운 이때, 커브길 진입 직전 잠깐의 멈춤을 기억하며 천천히 여유롭게 깊은 숨고르기 해보는 건 어떨까요? 블론드입니다. Heart of Glass.

0: 블론디의 Heart of Glass,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됐고, 더불어 2026년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네요. 와, 그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맨날 아, 시간 진짜 빨라요. 이렇게 눈 깜짝 사이 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하는데 정말이지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특히나 6월은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7월이 된 건지 정신 차려보니까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풍금새님, 아, 7월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셔요 하셨고, 까비맘님도 7월 시작인데 또 장마 올 것 같다고 건강 조심하자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올해는 특히 좀 늦은 장마가 시작돼서 오늘이죠.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남부지방, 제주도 포함해서 중부지방까지 장마권의 영향에 들었다고 하네요. 비가 오락가락하고 날씨도 좀 꿉꿉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잘 이겨내 보자고요. 아, 7월의 시작과 더불어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차트 복권 하는 날입니다. 와, 어제 보이는 라디오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하나 끝냈다 했는데 오늘 또 차트 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신나시죠?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오늘도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

0: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반 스테펜슨의 Modern Day Delilah였고요. 리처드 막스의 Should Have Known Better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닉네임 크크님께서 하디, 저는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 질릴 때까지 그것만 듣거든요. 어제 마지막 곡 들려주신 노래에 꽂혀가지고 저녁 운동에도 듣고 출근길에도 듣고 왔어요. 당분간 이 노래만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 맞아요. 이 노래 그 마지막 곡이 어제 아, 그 무슨 캣이었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거든요. 우리 작가님, 소작가님 최애 노래. 아, 크크님, 우리 소작가님이랑 통하셨네요. 맞아요. 라이키팝도 그렇고 그냥 라디오도 그렇고 어디에서 좋은 노래 하나 들으면 진짜 질릴 때까지 들어요, 저도. 저는 영상, 그 너튜브 보다가 어디에서 그 노래 한 곡을 알게 된 거예요. 뭐 팝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노래만 쫙쫙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크크님은 어제 마지막 곡이 마음에 드셨군요. 아, 어제 마지막 곡 그 제목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너무너무 찾고 싶거든요. 이 여러분 하유진의 라이키팝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곡표 있어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아, 어제 마지막 곡이 아, Year of the Cat 알 스튜어트의 곡이었네요. Year of the Cat. 오, 이 곡이 마음에 드셨구나. 좋네요. 저도 이렇게 좋은 곡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5702님, 어제 보이는 라디오 잘 봤습니다. 평소에 하디는 음악 나올 때 뭘 할까 상상했었거든요. 지금도 하디 뭐 할지 상상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자주 해주세요. 자주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우! 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와주실까, 좋아하실까 막 걱정하면서 했는데 많이들 와주시고 또 정말 넘치는 축하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아, 감동했습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음악 나갈 때 저는 그냥 리듬 타고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과 같이 듣고 있어요. 또 보내주시는 메시지 확인도 하고 다음 노래는 뭐 틀어야 되나 이제 준비도 해놓고 상당히 바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같이 듣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이 노래 함께 들어보죠. Hollis의 The Air That I Breathe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73위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함께 들어보죠.

하효진의 라이키팝. 노래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께 무더위를 날려버릴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트복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 하실 수 있어서 규칙을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노래 소개합니다. 7월의 첫날, 진짜 이제 여름이다 싶은 푹푹 찌는 날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시원한 여름 노래 생각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한 Summer Nights, 이 곡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자, 이 노래 Summer Nights는 CBS 뮤직 차트 이번 주에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힌트가 필요하시겠죠? 아, 제가 이 힌트 준비하면서 진짜 할까 말까 수백 번도 고민하다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방송국 CBS의 우두머리 바로 우리 사장님, CBS의 사장님 성함이 나 이자 영자세요. 나이영 사장님.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의 성함이 이자 영자거든요. 우리 사장님의 성함을 숫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힌트가 되셨을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 이자 영자 사장님의 성함을 잘 숫자로 바꿔보시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한 Summer Night 띄워드렸고요. 아바의 Summer Night Cit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신나죠? 자,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Summer Night 이 곡은 CBS 뮤직 차트에서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힌트는 CBS의 우두머리 우리 사장님 성함이 나 이자 영자셔가지고 우리 사장님 성함을 숫자로 바꿔주세요가 힌트였습니다. 아우 제가 이거를 힌트를 내고 혹시나 띠롱이게 띠롱 하유진 씨 사장실로 올라오세요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힌트 좀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정답은 바로 20이었어요. 20 20이었습니다. 와! 아, 0261님께서 어머어머 이영 사장님 반가워요. 저희 아들은 일영이시래요. 아 일영이냐 영일 그래서 영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영일 저희 그 할아버지 성함도 영자 일자신데 하 영자 일자 2519님 20이요. 사장님께서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어머 우리 2519님은 전시시래요. 전이영이시군요. 어머 반갑습니다. 행복이님 20이요. 사장님 성함이 단순하면서도 세련됐네요 라고. 캬,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겨울바다님이 20이라서 존경하는 건 아니죠. 에이 아니죠. 저는 저희 사장님 완전 존경합니다. 5422님 매일 듣는 애청자 택시기사예요. 손님들도 음악 좋다고 들 합니다. 22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 영어방 택시기사님들 감사해요. 오늘의 정답은 22였습니다. 제가 또 이 호출을 무릅쓰고 드린 힌트인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김도현님이 영광의 1위 곡은 뭔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1위 곡은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가 1위를 차지했네요. 제가 또 1위 슬쩍슬쩍 알려드릴게요. 우리 C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주 뮤직 차트가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아, CBS 뮤직 차트 67위 곡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함께 들어보자.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였습니다. 2582님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디 이러셔가지고 오잉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저 그 호출당할까봐 걱정해 주신 거군요. 아닙니다. 저희 나 이자 영자 사장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아마 좋아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실 거예요. 제발요.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의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아, 라이키팝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듣고 차트 복권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정말 재밌는 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오늘 끝곡은 노스텔지언님이 청해주신 곡을 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 노래는 다음번에 틀어드리고요.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Silent Running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 가지고 다니시고 얼른 집에 조심히 가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남부지방 장마에 이어서 7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지만 중부지방의 경우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소나기가 간간이 내리겠고 장마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1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일부와 전라북도,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저녁까지 전남과 경남, 밤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더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경제연구실.
7: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아나운서 서정함입니다. 오늘은 롤러코스피에 불을 지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상장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컵.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Walk it!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시간, 시장의 본능 시간인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화제입니다.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후회한다고 공개 저격을 할 정도로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인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이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오르는 상품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일반 ETF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1: 우리가 이제 ETF라는 것은 그 상품의 이제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ETF라고 한다라면 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ETF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재 부품, 소부장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 묶음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직접 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삼성전자 단일 종목을 사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분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우리가 ETF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의 이제 두 배를 추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두 배가 올라가는 20% 올라가는 거고요.
0: 네.
1: 삼성전자가 10% 빠지면 두 배인 20%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내가 이제 두 배 변동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변동성이 생기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천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네. 샀다가 천만 원이 10% 올라가면 1100만 원이 됐죠.
0: 네, 그래서
1: 그렇죠. 다시 10% 빠지면 우리가 다시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식의 움직임인데 내가 이것을 두 배짜리 레버리지를 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천만 원이 1100만 원이 되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10%가 빠지면 이제 레버리지 20%가 빠지는 거죠. 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9800만 원이 됩니다.
0: 오히려 손해가.
1: 예,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녹아내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리는데요.
0: 네.
1: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ETF를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0: 네.
1: 그 1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정확히 10%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0: 네.
1: 10% 올랐다가 9.09%가 빠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원금이 되는 ETF가 이제 원금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는 20%가 적용이 되지만 빠질 때는 그러니까 이제 9.98이 두 배인 18.18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그렇게 적용이 되면 이게 오히려 98이 되거든요. 기준값이.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올라갈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0: 네.
1: 주가가 횡보한다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원금은 지속되지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원금이 계속 깎여 나가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금융당국이 아무한테나 팔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아무한테나 이것을 매매 판다라는 것이 이제 매매를 허락한 건 아니고요.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만 이것을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성들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네,
0: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선생님 그런데 이게
1: 네.
0: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잖아요.
1: 네.
0: 다른 종목도 아니고 이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1, 2위 시총 1, 2위 종목인데 이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1: 원래 상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요.
0: 네.
1: 우리가 이제 1, 2위를 가지고 한 것은 그나마 거래량이 많고
0: 네.
1: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상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뭐 시가총액이 작다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작은 것보다 안전성이 조금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이 상품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품입니다.
0: 네.
1: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 그 원래 이제 그 우리가 되는 근본적인 주식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 더 위험성이 크겠죠.
0: 그렇죠.
1: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안전하다고 그럴까 이 말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시가총액에서 상위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비중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구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장은.
1: 근데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0: 네.
1: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가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권에 올라온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자, 이 상품이 출시된 게 이제 8,000포인트 이상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수만 놓고 보면 만 포인트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00, 15,000원 지수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8,000에서 9,00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만 포인트를 바라본 있다라고 치면 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목표 수익률이 한 20%에서 10%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0: 그럼 이제 변동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천에서 뭐 만 포인트 간다라는 거 하고 9천에서 만 포인트 간다라는 거 하고는 또 목표 수익률 자체가 다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변동성들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방도 동시에 출시가 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방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물량들이 본주를 팔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됨으로써 변동성을 약간 더 키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현재로서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약간 그 출시한 시기가 네.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우리가 이제 뭐든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공교로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5천에서 6천 정도였었다라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8, 9천 올라와서 또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기왕의 첫 단추를 보다 지수대가 좀 낮은 단계에서 채웠다라면 그나마 조금 뭐 우리가 변동성 뭐 이런 걸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지금 우리 지수가 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변동성이 크고요.
1: 네.
0: 그다음에 코스피 일반적인 지수도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그렇죠.
0: 이제 삼성전자 거래하시는 분이 코스닥 지수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삼성전자 거래하시는 분이 코스피 종목 내 다른 어떤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들이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연쇄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제가 좀 보니까 이 순자산이 14조 원을 돌파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장 변동 속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우리가 이제 이 만약에 이 정도 10조가 넘는 금액이
1: 네.
0: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본주를 샀었다라면 물론 이제 하방에 공매도를 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에 있어서 주식을 사면 보통 이제 그냥 주식 변동성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14조가 상하 20%의 변동성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총
1: 네.
0: 40%의 변동성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일례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5% 가락했는데 그러면 뭐 단순 계산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10%가 변동성이 생겼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1: 네.
0: 그러면 손절매를 하게 되면 본주인 삼성전자를 매도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변동성이 생기니까 반도체 ETF를 또 매도하시는 분이 생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반도체 ETF를 매도하면 그 안에 구성 종목인 소부장까지 매도가 되는
1: 네.
0: 그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매 형태가 우리가 반도체 업계, 반도체 ETF 이런 것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영향력이 크거든요. 지수
1: 네.
0: 영향력이 크면 이 지수가 흔들리게 되고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파생과 연결돼서 매물들이 나오는 복잡한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는데 하이닉스랑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흔들림으로써 오히려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를 매도함으로써 시장이 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취약성도 현재로서는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저도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0: 예.
1: 사실 제가 제일 피해자거든요. 저는 반도체랑 관련도 없는 주식을 샀는데
0: 예.
1: 계속 떨어지더라고 ETF 출시되고부터.
0: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꼭 ETF뿐만이
1: 네.
0: 아니라 지금
1: 네.
0: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1: 네.
0: 약간의 어떤 효과가 다른 쪽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금융당국은요.
0: 네.
1: 이거를 조금 뭐 후회한다.
0: 네.
1: 출시한 걸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0: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금융당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1: 네.
0: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할 얘기하고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온다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상품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을 이제 피부로 느끼셨던

0: 분들이 아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참 공교롭게 바라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라든지 제도를 보완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제도가 그냥 좀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교로웠던 시기와 맞물려서 더군다나 이제 금융당국자의 어떤 이런 말까지 더해지면서 이 상품의 변동성이 더 커진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게 원래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했었던 분들조차도 이게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들을 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런 발언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불필요한 어떤 발언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 주시됐다라고 뭐 차제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책을 보완한다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까지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책 당국자가 대안 제시가 없는 상태죠. 이런 것이 조금 약간의 시장에 있어서 불신을 더 가중한 게 아니겠나. 모든 것을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뭐
1: 그렇죠.
0: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당연히 할수 있겠죠. 문제는 그 실수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보완하느냐라는 것이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금융당국이 이제 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0: 글쎄요.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물 매매 같은 경우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생 매매인데 처음에 그것이 도입된 다음에 수차례 정도 제도 보완이 생겼습니다. 선물 매매를 처음에 이제 그 허용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몇년 동안의 거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과도하게 선물 매매에 쏠림 현상들을 막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제도 보완이 좀될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선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도 보완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놓고 앞으로 예고를 해놓은 상태라면 제도 보완이 되기 전에 내가 발 빠르게 매매를 해야지라는 투기적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시위를
1: 오히려.
0: 당겼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겠죠.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니겠나. 어차피 제도 보완을 한다라는 것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제도 보완을 같이 발표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증거금을 뭐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어떤 ETF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받습니다만 뭐 조금 좀 차분하게 금융당국의 대처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게 또 증거금 같은 거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이게 ETF라는 또 특성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문제가
0: 이게
1: 또 생기는
0: 선물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ETF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뭐 지금 뭐 우리가 이것을 증거금리를 200% 300% 올린다라는 것은
1: 네.
0: 뭐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을 또 막으면 ETF만의 또 장점도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 상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금융당국이 어떤 정책들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한번 차분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꼭좀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니까 이 결국엔 증권사만 돈 벌었다. 뭐 이런
0: 네.
1: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데 이게 사실 돈 벌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도 좀 삼전익스 레버리지 ETF를 좀 상장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 증권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약간 진퇴양난인가요?
0: 나름대로 서로 뭐 영업하는 부서하고
1: 네.
0: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거기도 그렇군요.
0: 예, 영업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ETF가 수수료가 좀 비싸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10조가 넘는 금액들이 운용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증권사 이익에는 긍정적이 되겠죠. 어, 금융당국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사만 주운용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0: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호가 제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그 시행 초기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단일 종목 ETF는 올랐던
1: 그렇죠.
0: 호가 제시를 잘못해가지고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수익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뒤에서 웃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요소로서 바라보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지금 금융당국이 그런 어떤 증권사만 존재 시켰다라고 하는데 웃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 금융당국과 괴를 같이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런 또 얘기들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금융당국이 하라는 대로 증권사들이 다 하면 뭐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런 볼멘소리 안 했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들도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의 어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리고 투자자들의 눈치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좀 여쭤보는 건데 이 상장 폐지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0: 글쎄요. 뭐 금융당국이 뭐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그렇다면 기존에 투자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또 불거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당국의 실책에 대한 어떤 뭐 법적인 뭐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상장 폐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책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마 굉장히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잘못된 거니까 그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접근은
1: 그렇죠.
0: 너무 단순화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상품이 나온 목적이 투자자들을 괴롭히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1: 오히려 더.
0: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들을 좀 불러오고자 하는 일부의 목적.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해지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를 우리가 그 금액을 오롯이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이익과 손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들도 원래 도입 초기에는 검토를 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론상에 나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없애자. 이거는 뭐 과거의 어떤 정권에서처럼
1: 네.
0: 뭐 한 부처가 잘못하면 부처를 없애자라는 식의 접근처럼
1: 네.
0: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1: 그렇죠.
0: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0: 네.
1: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0: 예.
1: 같은데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분들은
0: 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절해야 됩니까? 뭐 손절해야 됩니까?
0: 저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1: 네.
0: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축소하는 과정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8천 후반 정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로 우리가 그 요구 수익률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 한 10% 정도예요.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오면 주차장에서 차 꺼내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죠.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9회 초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8회 말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만 포인트 간다라고 하면 9천부터는 서서히 시장에서 빠져나오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삼전직수라고 해서 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면 현 구간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됐던
1: 네.
0: 아니면 그냥 레버리지가 됐던 아니면 B2가 됐던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원래 B2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한다라는 것은 강세장 초기에 하는 겁니다. 강세장 초입에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룸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겠죠.
1: 네.
0: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됐던 비트가 됐던 만약에 삼성전자를 10만 원대 20만 원대 비트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죠. 하지만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지금 비트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를 떠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지금 구간에서 한다? 지금 같은 경우

0: 더군다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올라갈 때 네. 만약에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중간 정도 올라왔을 때 바람이 세게 불어도 건물이 별로 흔들리지 않죠.
1: 그렇죠.
0: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거의 꼭대기에 오면 건물이 세게 흔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갖고 있는 특성 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좌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현 구간에서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밑에서는 느끼지 않았던 바람이지만 고공권에서는 바람이 세게 느껴지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투자를 해오셨다라면 지금부터는 비중 축소 전략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는 이미 좀 강세장은 지났고 조금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야 될 때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톤다운을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1: 네.
0: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한 2,800, 3,000포인트에서 8,000까지 이런 경우가 우리 주식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처음만 하더라도 이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은 비유가 고속도로에서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뭐 120, 140 밟기가 조금 두렵죠. 요즘 차들이 좋고 고속도로 잘 들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고속도로 속도에 익숙해지면 100km로 달리면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이제 네. 내가 좀 빨리 가려면 120, 140이 되는 거죠. 그러다 국도 구간으로 들어오면 60km로 줄여야 됩니다.
1: 네.
0: 80, 60으로 줄여야 되는데 서울 시내에서 60, 80으로 달리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1: 그렇죠.
0: 신호 잘 받고
1: 그렇죠. 네. 50이니까요. 네.
0: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120, 140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0km로 오면 하루에 뭐 5%, 3% 올라가는 것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5%, 3%씩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1: 맞아요. 거의 성공한 거죠.
0: 성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달려왔다라면 이제는 복잡한 도심을 운전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금 톤다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는 네. 예전에는 그 지수 그렇죠.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예전에 뭐 한 1, 2%, 2%만 올라도 와 진짜 오늘
0: 그렇습니다.
1: 뭐가 큰일이 있구나 했는데 예, 예. 이제는 뭐 한 5%, 6% 막 이렇게 오르니까
0: 사이드카 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려야 뭔가 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1: 네.
0: 이것이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하면요. 이 AI랑 반도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0: 네.
1: 조금 조정이 좀 크게 온다거나
0: 네.
1: 이럴 수도 있을까요?
0: 꼭 레버리지를 축소하려고 조정이 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우리가 7월이지 않습니까?
1: 네.
0: 7월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 높았었던 주식들의 정당성이 얼만큼 부여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면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보다는 각 섹터 각 종목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수를 움직인다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뭐 그전에도 불가능했습니다만 더욱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 7월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 이 실적 발표를 좀 눈여겨보시고 좀 재무 상황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0: 그렇습니다.
1: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본능, 시장의 본능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우리가 좋아하는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1: 배즙일이지
0: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1: 배즙일이니까
0: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1: 고단백

0: 배즈밀답게
1: 정식품 배즈밀 고단백 두유.
2: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전국의 민선 9기 지방정부들이 오늘 일제히 출범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지방정부로서 닻을 올렸습니다. 여권 내 갈등 기류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한 목소리로 당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오늘 일제히 출범했습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모두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건강한 서울, 주거안정, 교통혁신, 민생회복을 약속하며 민선 9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하며 공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과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 소상공인 종합 지원과 야간 경제 상생 특구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6: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 추미애 경기지사는 재전 건전성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박찬대 인천시장도 민선 8기의 재정 실패를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한 채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등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의 최우선 화두는 경제라며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복지

0: 정책을 약속했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우상호 강원지사는 화합 차원에서 지난 선거 때 있었던 김진태 전 지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지방정부로 출범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인데요.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통합특별시 그 시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시영 기자.
2: 네, 광주입니다.
1: 네, 먼저 오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그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2: 네, 오늘 출범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합쳐졌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광주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과 행정적으로 분리됐는데요.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정부로 통합된 것입니다. 인구는 약 320만 명, 지역 내 총생산은 1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전국 상위권 광역경제권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2: 특히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끼리 실제 통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대구 경북이나 충청권 통합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통합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금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사실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이 통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였는데요.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이 그 답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네.
2: 정부가 최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규모의 투자 구상을 내놓으면서 통합특별시가 출범과 동시에 국가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품게 됐습니다. 특히 광주는 AI와 미래차 산업 기반을 갖고 있고 전남은 대규모 산업 용지와 에너지,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통합을 통해 두 지역의 장점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게 된 것입니다.
1: 네, 구체적인 투자 계획들도 차츰 나오고 있죠?
2: 네,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서남권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밝혔고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조성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3: 저희는 서남권 클러스터에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글로벌 메모리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예, 여기에 광주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엠코 코리아도 추가 투자를 예고하면서 전 공정부터 후 공정까지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 기대감 때문이겠죠. 오늘 취임한 민영배 초대 특별시장의 일성도 반도체였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민영배 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첫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취임 직후 첫 업무 지시에서도 반도체 지원 대책을 가장 먼저 주문했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목표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하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 통합특별시 출범 첫날 첫 업무가 반도체 지원이었다는 점은 앞으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1: 네, 반도체 투자 기대감을 품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그 안착과 또 성공을 위한 과제도 짚어보죠.
2: 예, 결국 통합의 성과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통합 자체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반도체 산업 유치와 기업 투자,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오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는데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바꾸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대한민국 첫 광역통합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두 가지 도전을 지금 동시에 시작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주 CBS 조시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전 현직 대통령은 당내 단합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전 현직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과 산책 등 2시간을 함께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이 문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배한테 한 말씀 해주시라는 부탁을 받은 문전 대통령은 국가정상화, 실용외교, 경제성장, 지역균형 발전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시대적 과제가 국민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단합과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국민통합에 이르려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지금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후보 진영 간 상호 비방전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자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 역시 단합을 강조했는데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고 화답했습니다.
2: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0: 청와대는 두 사람이 가짜뉴스, 멸칭 등으로 상처 입히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진영 내 갈등으로 비춰졌던 시선을 불식시키고 민주정부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사전투표 제도 개선과 선관위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와 잠실 개표소 공개 검증 방침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야는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서민선 기자입니다.
4: 국민참정권 침해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사전투표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고 허철은 전 사무총장도 투명성 측면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현직 선관위원들도 사전투표의 참정권 확대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관외 투표 부담과 제도 재검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입니다.
5: 사전투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일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 이제 그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4: 선관위는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기준 100% 인쇄하고 축소 인쇄 시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여야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의 자료 제출 부실을 두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를 놓고도 책임론이 이어졌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추가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서민선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3: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70% 증가한 10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도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약 200% 증가한 448억 달러로 메모리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컴퓨터 수출도 30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입니다.
9: 금년도 1접을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 6월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0: 흑자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 흑자도 1,3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하반기 수출의 변수로 꼽힙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1: 1,559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장중 최고치입니다. 외환당국은 대외 건전성 지표 등을 근거로 위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외환시장의 경계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549.8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오전 한때 1,559.2원까지 치솟아 1,560원을 위협했습니다. 어제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환율은 하루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건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와 동조하는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은 1986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162엔까지 올라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상승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6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대외 건전성 지표와 외환 보유액 등을 근거로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한은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외환 보유액도 최근 감소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환율 장기화가 물가와 내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은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1: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오늘부터 병원에 관계없이 비용이 4만 원대로 정해졌는데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정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오늘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관리급여 가격은 43,850원, 본인 부담률은 95%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커 1회 평균 11만 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병원에서 받든 같은 값을 내며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면 관리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은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관리급여 반대 걸기 대회를 열고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4: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3: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오늘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한다고 공지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정록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 보안업체는 사고 한달전 이미 정부의 위험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사고 발생 한달전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해 중기부에 제보했던 AI 보안업체 젠토의 홍승현 대표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6: 조치가 잘 됐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5: 이번 프로젝트 지원업체이자 유출 사태의 피해자이기도 한 젠토는 지난 5월 이미 지원자들 아이디어 목록 1만 6천여 건과 팀원 정보 2만여 건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원업체들의 합격 여부까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젠토 측은 즉각 이러한 취약점을 모두의 창업 운영 측에 전달했지만 이후 조치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달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중기부는 당시 제보를 받고 즉시 조치했다고 해명했는데 젠토 측 말은 다릅니다.
7: 팀원 정보에 대한 부분의 찾아는 이틀 뒤에 됐고 슈퍼패스는 끝까지 찾아내 안 됐습니다.
5: 중기부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정부가 전문가의 위험 신호를 안일하게

0: 에서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언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전쟁 개시 이후인 이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향후 60일 안에 이란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양측은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서로 으르렁대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 종전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협이 이란의 영해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종전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60일 이후에는 호르무즈를 통항하는 선박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유가 급등이 유권자 표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그 자체로 압박입니다. 결국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란의 우호적인 인접국가 오만 역시 최근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3: 어제 전해드렸던 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응원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2: 네.
3: 오늘 이 사안이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협회가 지금 한 1시간 전쯤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 네.
3: 배재고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2: 중징계네요.
3: 네, 징계는 내일 청룡기 그 고개 야구 선수권 대회 2회전부터 적용이 됩니다. 바로 내일 그 배재고와 순천 효천고의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 이 경기부터 몰수패가 됐습니다. 팀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이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징계는 심사숙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2: 네.
3: 그 출전 제한 기간 그러니까 말씀드린 6개월 동안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서 대상자를 특정해 이 기간 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그 사안을 좀 정리해드리면 그 논란이 된 청룡기 경기가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이고를 향해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게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표현이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2: 네, 그렇게 강한 비판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배재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식 사과도 하긴 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2: 또 오늘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오늘 광주일고를 찾아가서 사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일고 측이 그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문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2: 그렇군요.
3: 일정이 다시 이제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과는 받는 쪽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겠죠.
2: 네네.
3: 그리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리고 지도자를 비롯해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 공정성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품격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두루 살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2: 네. 많은 것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2: 예, 다음 소식은 손흥민 선수 귀국 소식을 짚어볼까요?
3: 네.
2: 어제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와는 사뭇 좀 다른 모습 같았어요.
3: 네, 그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이 순차적으로 지금 귀국을 하고 있잖아요.
2: 네.
3: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손흥민 선수 등 9명이 들어왔는데요. 그 새벽 2시부터 팬 50여 명이 유니폼을 입고 기다렸고 고생하셨다, 고개 숙이지 말라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짧게 답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홍보 감독 그 귀국 대화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팬 300여 명이 몰려서 거센 야유를 보냈잖아요.
2: 그랬죠.
3: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실망 그리고 선수들을 향한 애정 이런 게 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애초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맡았는데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끈 그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인터뷰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소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내가 지도한 가장 훌륭한 프로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이번 월드컵 성적에 대해서

0: 는 한두 사람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자신이 떠난 뒤에 사냥할 그 감독이 4명 바뀌었는데 한국 축구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뼈 아픈 조언입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0: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그 이달부터 국민연금이 국내 보유주식 리밸런싱 그러니까 자산 재조정을 재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 가능성을 제로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네. 74조 원 매도 전망에 대해서 수치부터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 첫날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하반기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연기금 그 순매도가 1,500억 원 수준에 그쳤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순매수를 했고요. 그 증권가 그 최대 60조 원 매물설 무리한 추측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거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1: 네, 과도한 공포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 주시죠.
2: 네, 남부지방은 어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서 7월의 첫날인 오늘 충청도에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남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 장마가 주춤하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늘 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낙뢰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간간이 장맛비가 더 지나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지만 내일도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남부지방도 내일은 장마가 주춤하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말인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7월 1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

0: 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민주진영 내에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길 바란다면서 경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건강에 대한 덕담도 건넸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오늘의 만남 주요 장면으로 준비하고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은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로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 후보들 간 유불리를 두고 당내 잡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가 당 기강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한동훈 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커 따른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핀코.
5: 행복 진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핀코.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9: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박종희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자,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이제 오늘 오후 5시 40분부터 이게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가 불안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저희 목동이 또 서쪽이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와 여의도 등 서남권에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비빔밥이 오르면서 통합의 밥상도 강조가 됐는데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큰 통합의 메시지를 익혔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메뉴가 주목되는데 비빔밥, 민어탕, 과일, 화채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빔밥, 말 그대로 화합과 통합의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만남의 장면을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4: 예, 아유 이거 초대해 주셔서
5: 고맙습니다. 아, 내 말씀을요. 내가 좀 늦어가지고.
4: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네.
5: 건강 괜찮습니다. 아,
6: 네. 국민통합으로 이제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7: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거든요.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2: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남 초반에 이제 공개된 화면 속에서 나눈 대화의 장면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분의 만남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잘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8: 우선은 작년에 취임한 이래로 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만남은 처음이죠.
2: 네.
8: 이제 그런데 이 만남이 주목됐던 것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에 조금 너무 과열 양상, 갈등의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조금 당원 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고요.
2: 예.
8: 그리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됐는데 일단은 통합과 화합에 대해서 두 분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빔밥은 늘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죠. 작년에 그 취임 선서하고 나서 여야 당대표들하고 첫 오찬을 함께하면서 그때도 네. 메뉴가 비빔밥이었거든요.
2: 아.
8: 그래서 이 또 식사 메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집권 여당과 또 이런 그 내부의 관계 속에서
2: 예.
8: 조금 그래도 좀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 예, 우리 장 소장님.
3: 그 비빔밥을 한 것 자체가 진영 내 갈등과 분란이 많다라는 것을 자인을 하는 것 같아서 꼭 비빔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까?
2: 아.
3: 그게 더 커 보였어요 저는.
2: 네, 메뉴가.
3: 네. 아. 그래서 뭐 일부러 비빔밥을 하는 게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1: 두 분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약간 강조점이. 네.
1: 강조점이 뭐가 다르냐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 비세혁명을 했던 사람들과 큰 단합 이뤄내라.
0: 예.
1: 거기에 방점이 박혀져 있고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외연확장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단합은 얘기했지만 예. 이 결론으로 목표하는 게 좀 다르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1: 저는 오늘 만남에 있어서 여기에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읽은 그 대목이 뭐냐면 두 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자꾸 뭐 문재인 편, 이재명 편 너희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우리 이간질하지 말아라.
0: 예, 예.
1: 그냥 재해석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만났고 껴안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자리 왼쪽으로 양보하고 이런 화합하는 모습 이것만 가지고 우리 지지층들은 판단해야지
0: 예.
1: 자꾸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처럼 자꾸 진영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증축, 재건축 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을 분열시키지 말아라. 그 의미가 여기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얘기도 잘하고 소통하고 서로 오해 없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단합을 강조하신 것만큼 갈등과 분란이 크다라는 거를 인정한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만으로 이 전당대회가 아주 아름다운 아이고 정청래 대표님 정말 대표 자격이 있으시죠? 뭐 김민석 총리님도 아이고 훌륭한 대표 될 자격이 있어요.
0: 예.
1: 이럴까? 그냥 이거는 한 이틀 정도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게 오래 가요?
1: 이틀. 내일까지는 그래도
0: 내일까지 간다.
2: 아니 뭐 두 분의 만남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전당대회가 네.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0: 예.
2: 그런데 뭐 비빔밥 메시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 19일 날 춘추관 브리핑 하실 때
0: 아하.
2: 당내 그 당청 간의 일정 부분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0: 예.
2: 그래서 그러면서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해야 된다.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0: 예.
2: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따로 국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0: 예.
2: 문재인 대통령도 본의 아니게 정말 전대에 소환된 측면이 있잖아요.
0: 예.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는 경쟁하니까 이거는 뭐 좀 치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 내부가 단합하고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고 또 그 기반 위에 외연 확장으로 가자는 거고 저는 근본적인 생각은 같다고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0: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현미경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했던
1: 약간
0: 막 약간
1: 예 그거 읽으라고 저희 평론가 아, 뭐 예. 출연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두 분 아 이제 해결됐네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뭐 통합 하나 예.
2: 다른 듯 같다고 생각해요
0: 예, 예.
1: 아니, 그리고
0: 예 말씀하세요
1: 그냥 뭐 에피소드로
0: 에피소드 좋네 이런
1: 불쌍한
0: 거.
1: 게 있습니다
0: 누가
1: 달고기가 불쌍합니다.
0: 달고기가 뭐예요? 네,
1: 여기에 메뉴로 달고기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0: 아~
1: 처음 들어보시죠, 달고기.
0: 달고기가 뭐예요? 닭고기도 아니고 달고기?
1: 비싼 물고기래요.
0: 오~
1: 이제 이거 먹으려고 달고기 씨가 마르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아~
1: 달고기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0: 갑자기?
1: 전반적으로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달고기를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물고기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메뉴상.
2: 대표 메뉴는 미너탕하고 비빔밥이 소개가 돼서 화채하고.
0: 네. 네.
1: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의 갈등과 분란이 이제 심해지고
0: 네.
1: 눈치를 보지 않고 막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0: 네.
1: 이해찬 전 총리 빈자리가 좀 커 보인다.
0: 어른이 없다.
1: 예. 네, 그래도 좀 유시민 씨가 네. 이해찬 전 총리가
0: 네.
1: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었으면 그렇게 막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을 함부로 퍼부었을까?
0: 예.
1: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씨만 참전 안 하고 좀 자제했으면은
0: 예.
1: 이렇게 분란과 갈등이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0: 아하.
1: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해찬 총리가 있었으면 살아 계셨으면
0: 예.
1: 이렇게 대통령 막 다리 걸고 뭐 대통령한테 대들고 이런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훈장 역할을 하는 큰 어른의 부재가
0: 아하.
1: 지금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1: 훈장
0: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어, 문재인 대통령이 단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 입 다물고 단합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과연 이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래서 이해찬 총리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 이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정말 오열하셨잖아요. 아마 이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1: 예, 그렇군요.
0: 제 말이 맞단 얘기죠?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두 대통령이 이제 서로 자주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일단 그렇죠. 진보 진영 내부에는 뭐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또 이제 이 두 대통령의 말을 아까 이제 전해드린 그 장면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점이 좀 달랐다라고 또 각 또 진영 내에서 서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을까
0: 하겠죠.
1: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한판승은 항상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 우리 과구신 기자가 빗길을 뚫고 도착했습니다. 예, 자 우리 과구신 기자님 환영하고요.
3: 아, 죄송합니다.
1: 예, 아니에요. 아, 예,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니까 차 앞길이 좀 안 보일 정도였죠, 비가?
3: 갑자기 또 엄청 오면서. 네. 다 와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1: 어, 차를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안 버리고 왔구나, 그죠? 예, 잘했어요. 예,
3: 다음에 차를 버리고.
1: 차는 소중하기 때문에.
3: 아니에요. 차를 버리고.
1: 아니 아니. 자, 일단 과우수 기자를 기다리던 애청자들이 드디어 좀 평안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오늘 어제 이제 여당이 늦게 11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는데. 또 이제 선출되신 면면이 또 주목할 만한 분들이 있고 야당은 또 이제 투쟁을 예고했군요.
4: 네, 민주당이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1: 예.
4: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1: 예.
4: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1: 예.
4: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까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고요.
1: 아하.
4: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일단 11대 7로 배분을 했고 야당목 7개를 남겨놨다라는 입장입니다.
1: 예.
4: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반드시 야당목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1: 예, 일단 법사위원장. 아, 이 법사위원장 항상 이 법사위원장의 문제인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이 또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 하시니까. 자, 법사위원장
0: 잘 된 거예요. 유임됐어요. 감사해요. 오늘 인터뷰했는데 본인께서 좀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좀 대화 타협 조정해 나가면서 위원장으로서 역할 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1: 야, 앵커가 이정하고 후기에 저녁에 와서 못 믿겠어요.
0: 아니, 저도 그냥 그게 꼭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인터뷰에서도. 그러면은 대화 타협이 좀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인상을 가졌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투쟁 이러잖아요.
1: 그러니까
0: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이거.
1: 근데 투쟁하면 국회를 보이콧 한다는 건 뭐 카드가 뭐예요?
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켓 시위.
1: 피켓 시위.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1: 아, 로텐더홀에서 그 이제 쭉 서서 이렇게
0: 안 할 것 같아. 이제 뭐 아. 그냥 요 정도 계속 할 것 같고 정당식 원내대표가 그냥 계속 공준전 메시지를 그냥 민주당 공격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쉬울 게 없어요. 뭔가 국민의힘의 협조를 못 받으면 야, 이거 국회 운영이 어렵겠구나. 그래야 그래도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국회의장하고 예결위원장 가졌으니까 그냥 원래 전례대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경이나 정무위까지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번에.
1: 예.
0: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협조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국회 운영 할 수 있어. 이런 아.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썩 오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 야당일 때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씀드려요.
1: 예, 김지호 의원님 이런 상태.
2: 상임위가 18개인데 11개가 이제 민주당 몫이잖아요. 예. 7개는 남겨놓은 건데
1: 예.
2: 사실 굉장히 알짜 상임위도 남겨놨어요.
1: 뭐죠?
2: 국토위, 산자위 다 아, 남겨놨단 말이에요.
1: 국토위, 그래서. 지역개발.
2: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번호표 받은 국민의힘 이제 위원장 후보들은 빨리 시작됐으면 그렇지. 이런 마음일 거예요.
1: 속마음은?
2: 속마음은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뭐야 어차피 들어갈 건데 빨리 들어가서 일하자 이런 마음이 속내는 있지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 잔여 임기 뭐 한두 달 한 거라서 사실 법사위원장

0: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접은 거였단 말이에요.
1: 법사위 원장이 원내대표보다 좋은 거구나.
0: 아니 그냥
1: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녀에게 하던 거니까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겠다.
1: 마무리하겠다.
0: 예, 그런 네.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플랜 B를 가지고 왜 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내놓을 수 없는 카드였기 때문에
1: 네.
0: 차선책 그다음 플랜 B, C 준비를 해가지고 협상해서 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예.
0: 지금 이렇게 되면 보이콧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간사 중심으로 일단 열어서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야당은 투쟁 장소가 상임위였나 저는 생각해요.
2: 그래도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는 법사위원장 네. 내놔라 이게 견제와 균형의 국회의 원리다 이렇게
1: 주장이었는데
2: 글쎄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그냥 계속
0: 그때 주신 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차제에 그 예. 법사위의 권한 있잖아요. 예. 자구 체계 심사 권한 이런 거 그걸 아예 그냥 없애든지 뭔가 조금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 가져간다랄지 법사위는.
2: 그렇죠.
0: 네. 그렇게 규정해서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힘겨루게 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사실.
1: 예. 자 야당 반장님인 우리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그 반응은 그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실제로?
3: 일단 대외적으로는 네. 아 이런 의회 독재 절대 안 돼 못 받아 이거죠.
1: 네.
3: 그러나 사실 속으로 생각해보면은 네.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1: 저로 괜찮은데?
3: 3선 이상 의원들이 약간 두근두근 하거든요.
1: 국토위? 국토위? 산자리?
3: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민주당이 남겨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1: 예, 예.
3: 저는 약간의 이제 밀당 줄다리긴 좀 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처럼 18개를 다 가져가 국민이다 보이콧하고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 결국은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네, 뭐 특검 관련 부분으로 바토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 협상 카드가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1: 예.
3: 정동식 원내대표가 또 장동영 대표가 약간 기류가 다르기 때문에
1: 아하.
3: 약간 협상파 쪽 분위기가 좀 있어서
1: 예예.
3: 저는 뭔가 타결이 나올 거라 봅니다.
1: 그러니까요. 또 정동식 원내대표는 지금 요즘 발언을 보면 좀 온도차가 좀 꽤 있어요. 예, 당대표와.
3: 있죠, 꽤 있죠.
1: 좀 같은 당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자,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이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얘기 좀 해보면 신천지 관련 뉴스가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최근 소환했다고 하죠?
3: 네, 신천지의 정치권 연결고리라고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합동사본부가 했습니다.
1: 예.
3: 노컷뉴스 CBS 보도에 따르면은 이 회장이 합수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1: 예.
3: 특히나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3: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주요 선거 국면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과정에 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거라고 합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 이분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됐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2021년 7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1: 예.
3: 정당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총회장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대선과 24년 총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의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라는 건데요.
1: 예.
3: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20대 대선 관련 혐의를 먼저 합수본은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방침입니다.
1: 예, 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 자체도 이 수사에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굉장히 좀 뉴스의 화제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한 5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신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그렇죠. 입당된 사람의 숫자가 그분들은 아직도 있는 거죠.
3: 남아있겠죠.
1: 네, 당적이 있는 거죠.
3: 그 최근 당원의 취향 갑자기 급감했다거나 이런 건
1: 예.
3: 없기 때문에
1: 예.
3: 그렇게 유추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혐의가 이제 정당법 위반 혐의인데 자, 처벌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희 의원님.
0: 정당법 42조 위반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정당의 그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1: 예.
0: 것의 위반인데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1: 아.
0: 그런데 지금 5만 6천 명 적어도 이상을
1: 그러니까요.
0: 그 소위 그 지파들의 필라테스 프로젝트.
1: 필라테스.
0: 예, 그 이름 하에 막 가입시킨 거잖아요. 신도들을. 예. 그런데 적어도 5만 6천 명 이상인데 최초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대선 총선 개입했다는 건데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5년이니까 공소시효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속시키고 재판하게 되는 건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1931년

0: 연세 95세잖아요.
1: 이만희 총회장.
0: 예. 예. 우리나라에 90세 이상 수감자가 5명이 있었고 아하. 이분이 추가돼서 6명인데
1: 그렇군요.
0: 이만희 총회장보다 한 살 더 연장자가 있더라고요. 총 30년생 96세.
1: 예.
0: 그래서 고령 이런 것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밖에 또 다른 혐의들도 있잖아요.
1: 예.
0: 뭐 횡령 혐의 이런 것들. 음흠. 그래서 민주주의 유린이고 당심 교란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협조를 해서
1: 예.
2: 신천지 당원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은요 또 그분들이 이 다음번 전당대에 개입할 수가 있을 것이고
1: 예.
2: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오염됐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사실은 이게 또 국민의힘 전당대 뭐 향후 더 있을 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3: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앞으로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 예.
3: 금방 있을지 나중에
1: 예.
3: 있을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사실은 어떤 전당대 주자한테는 상당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1: 예.
3: 싶긴 합니다.
1: 예.
2: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투표하거든요.
1: 이게 또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가졌건 어떠한 뭐 믿음을 가졌건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덩어리처럼 가입해서 어떠한 일치된 단결한 힘으로 어떤 것을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왜곡시키는 결과가
2: 그렇죠.
1: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2: 이분들이 만약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된 그런 네. 입당이었다면 그 강요한 분들이 누구를 찍어라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정당 민심에 당심에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1: 예.
2: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1: 예. 홍준표 전 시장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있어야 보입니다. 자, 이제 청룡기 야구 대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그 광주 제일고 학생들 향해서 비하, 조롱성 응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배제고 학생들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히고 가겠다 했지만 광주 일고 측에서 좀 거절한 상태네요.
3: 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광주 일고를
1: 예.
3: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 의사를 밝혔지만
1: 예.
3: 광주 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방문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1: 예.
3: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의 부적절한 응원구 연호사에 대해 심의를 했고 결국 전국대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1: 예, 자 전국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인데 그러면 과연 이 징계는 적절한 것이냐?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같은 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를테면 관련 발언을 했던 뭐 유튜버들이나 혹은 뭐 스타벅스도 징계 안 받지 않았냐. 학생들의 문제니까 뭐 그게 약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이 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하다라는 SNS 글을 조금 전에 올렸더군요. 그래서 여러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2: 물론 학생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1: 네.
2: 행동을 했다. 그 100번이라도 좀 사과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2: 근데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몇몇 또 뭐 정치인들이
1: 예.
2: 집단적으로 막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1: 누구를?
2: 배제고
1: 학생들에
2: 대해서 뭐 상당히 뭐 혐오한 것에 대해서 과하게 좀 비난 비판하는 것도 좀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2: 그 이것이 혐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2: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1: 네.
2: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지금 보면 아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1: 네.
2: 제 학교 다닐 때 머리숱이 좀 없는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보고 자꾸 다른 친구들이 그냥 대머리 해도 그냥
1: 네.
2: 그 친구만 웃고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수가 있잖아요.
1: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2: 그렇죠.
1: 네.
2: 살찐 사람 보면 막 돼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차별적이고 상당히 명예훼손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들을 사례별로 좀 해가지고 이런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0: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의 5.18 조롱과 혐오

0: 이슈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정치권도 이견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저는 덕아웃에서 이런 그 메시지가 뭐 이게 뭐 응원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배재고 감독이나 어른들이 왜 안 말렸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홍석준 의원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한 게 지금 이슈가 돼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평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다. 징계하면 공산국가다. 이런 얘기 함으로써 결국에는 또 지금 이 어른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조롱과 혐오의 미미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치권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라는 생각인데 학생들도 이번에 조금 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징계 6개월은 어떻게 될 수 있는 또 줄여질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른들이 잘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일치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이 이슈가 수복데이, 탱크데이 논란 자체가 이제 뉴스를 많이 소비될 때 정확하게 이게 좀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다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 과거신 기자도 말씀 주시면
2: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고 탱크대 이야기까지 한 거 보게 되면 저는 전혀 몰랐다라는 학생들 측의 해명이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사과문을 보게 되면은 당시 정황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도 엄벌주의가 능선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일베식 밈 유희의 완성은 사과했더니 넘어가더라. 까지가 완성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6개월이라는 이 징계 순위 자체가 높으냐 그러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뤄진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표를 세울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일단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매주 주일 여야 두 분을 만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혁 전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일단 오늘 일단 가장 큰 화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의 만남입니다. 한 2시간가량 오찬과 또 산책도 했고 현안에 의견도 나눴고 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아, 인상 깊었던 메시지랄까 장면이랄까 총평해 주시면 먼저 김종혁 체육께서 먼저 해주세요. 왜 웃으세요?
5: 걸을 찔렀죠?
6: 아니 저쪽에서
5: 걸을 찔렀죠. 제가 하고 나서 반박해야 되는데. 아. 네.
6: 아니 기본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두 분이 만난 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나서 이제 뭐 야 우리 당내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 외연 확장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각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 단합.
6: 예, 네, 그러니까 각자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아마 그 문 닫고서 두 분이 얘기할 때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주문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 비공개 장면에서는
6: 비공개 회담에서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문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예를 들면 왜 우리 사람들 제대로 안 쓰느냐.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그 하려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아니 뭐 이 정부에서 그걸 계속 관철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상회담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서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뭐 그 내용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앞으로 이제 그 나오는 어떤 반응들. 이 회담이 진영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정청래 대표가 안 출마하겠죠.
2: 만약에 가장

0: 안 성공적이었다면.
1: 성공적이면 네. 출마 접는다.
0: 뭐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 그 대통령 성공을 나도 그 저 이재명 대통령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으면 뭐 이렇게까지 만약에 얘기가 됐다면
1: 예.
0: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해야 되는데 글쎄 그럴까? 아,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발표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걸 봐야지 예, 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자, 우리 맥을 짚어주세요.
3: 네. 그냥 우리가 보이다시피 통합 얘기를 했죠.
2: 예.
3: 거기에는 의견 일치는 된 것 같아요.
2: 예.
3: 방법론이 조금 좀 온도차가 있었다.
2: 오, 우리 맥 소장 보시기에도 방법이 좀 달랐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단론을 펼쳤던 것 같아요.
2: 계단. 민주당이 일단,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개혁진영, 비체험이 함께했던 세력들 통합.
3: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통합이 된 다음에 그걸 디딤돌로 해서 위원을 확장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 성과 얘기를 하셨어요.
2: 예.
3: 이건 소쿠리론 같아요.
2: 소쿠리론?
3: 예. 일단은 오. 넓게 단단한 소쿠리를 가지고 일단은 담자.
2: 오.
3: 담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쓰자. 이제 소쿠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쌀을 결을 쳐낼 때
2: 아.
3: 일단 담고 쳐내거든요.
2: 아하.
3: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 통합에 대한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통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견은 없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예. 그걸 받는 정세현 전 대표나
2: 예. 김민석 총리나
3: 예, 김민석 총리나 싸우지 마 했는데
2: 예.
3: 가짜 뉴스나 멸칭하고 싸우지 마 했는데
2: 예.
3: 좀 나를 세웠다. 근데 저는 정청래 전 대표를 또 비판해야죠. 왜 그러냐면
2: 아, 왜 뭐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3: 이게 이제 이 두 현직 대통령들은 통합하고 싸우지 말고
2: 네.
3: 우리 안에서의 단단함을 서로 속까지 단단하게 하자는 이제 현직 대통령 얘기도 있었는데
2: 네.
3: 또 그 말하자면 합당 얘기를 쏙 꺼내서 그걸로 또 이제 의제를 가요.
2: 아.
3: 예를 들면은 안으로 4대 통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 진보 통합과 연대.
2: 예.
3: 범민주 연대 통합이 누굴까요? 조국혁신당이죠.
2: 예, 예, 예.
3: 이제 또 이제 합당론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겠구나.
2: 아.
3: 그러니까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싸우지 말고 갈등, 그다음에 네 편 내 편 나눠지 말고 내 편부터 챙기자고 하지 말고 좀 외연 확장합시다 했더니 또 다시 도돌이표.
2: 그러니까 원래 보안수사권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다 폐지할 거야. 갔죠. 이제 1인 갔다가
3: 이제 그 1인 1표제가
2: 한다고 하니까
3: 합당. 1인 1표제도 생뚱맞게 툭 던졌는데
2: 예.
3: 반응이 없으니까
2: 예.
3: 이제 사실상 전북으로 갔어요.
2: 아.
3: 전북 가서
2: 이원택 지사를 만났죠.
3: 그렇죠. 전북 가서 일단은 전북의 소외론을 살짝 꺼내요. 자극시키고 그걸 내가 채워드릴게요 하면서
2: 메가 프로젝트.
3: 지금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이게 호남 특혜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전북 가서 그렇게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2: 예. 어유 지금 저희 우리 제작진은 원고를 단계론으로 작성을 했는데 우리 맥 소장님이 소쿠리론으로 한 방에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막 전북까지 찾아가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전북의 소외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말로.
0: 궁금한 게 있어요.
2: 왜, 왜, 왜.
0: 아 정도 저 정청래 대표 그렇게 비판하는데 거기 징계 안 나가나 소 소장은?
3: 저요? 네. 이거는 온당한 표현이잖아요.
0: 아, 그래요?
4: 그럼요. 아니 당 대표도 아닌데 뭘 징계를 당해요?
3: 그래요.
0: 아 그렇구나. 이제 지금 당 대표가 아니구나. 아,
3: 같은 입주자예요.
2: 같은 입주자.
3: 거기 배지 입주자, 비배지 입주자.
0: 아, 그렇구나.
4: 네, 다 우리 또 1인 1표예요. 네.
3: 거기도 1표 나도 1표.
0: 아 우리는 자원 저 그 당원 의지의 총합이신 분이 계세요.
3: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2: 예, 예.
0: 네.
2: 자, 아무튼 뭐 또 김정일 측은 갑자기 좀 부러운 듯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깐 또 국민의힘 이슈까지 살짝 또 짚었는데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이제 이후에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제 홍익표 수석도 이제 올라와서 말을 했네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 등 구체적인 사람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멸칭과 근거 없는 비방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을 모았다. 이거 이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메시지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이제 각 민주 진영 안에 스피커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할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김민정 의원님 스피커로서 말씀해 주세요.
4: 아니 일단 입만 열면 분열의 아이콘처럼 돼버린 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계시잖아요.
2: 예.
4: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0: 나이프 들고 뭐 이런 얘기까지를 꺼내는데 네. 본인은 입안에 잭나이프 있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만나서 통합과 단합과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기반을 닦고 외연 확장도 하자. 그래야 2028년, 2030년 뭐 괄호 열고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뭔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그 스피커처럼 빅 스피커처럼 노무현 재단 직도 내려놓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발언들이었나라는 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모두가 조금씩 이 좀 워워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치열해지고 과열 양상으로 가면 이후에 전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예.
2: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김어준 씨가 과연
1: 형님을 불러요?
2: 근데 형님이라고 해봐요. 그랬더니 형님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아레나 뭐 거기서
3: 영종도
1: 인스파이어 아레나. 예. 예, 예.
2: 김어준 씨가 과연 그냥 이 말 듣고 그래 이제 나 가만히 있어야지 통합의 언어만 쓰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내가 하면 안 되겠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1: 예.
2: 유시민 씨의 반응은 제일 궁금해요. 그때 이제 그렇게 금요일 날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를 해놓고 두 분 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만난 이후에
1: 예.
2: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1: 예.
2: 팔 걷어 붙였거든요.
1: 어디 나와요? 근데 나올 때가 뉴스공장
2: 매불쇼 나가겠죠, 뭐 이제.
1: 매불쇼?
2: 네, 거기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1: 한판 승부도 나오셔도 되는데.
2: 좋아요. 뉴스 네. 명당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 화합, 장면 이런 것들이
1: 예.
2: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효과 그렇게 없을 수 있겠다.
4: 효과가 없었으면 좋겠죠.
3: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저는 여기 뭐. 전 얘기 들으면서 약간 들으면서. 좀 기시감이라기보다는 예. 좀 격세지감 같은 게 느꼈던 게
1: 예.
3: 멸칭이라든가 가짜뉴스 안 된다. 뭐 맞는 얘기죠, 당연히.
1: 예. 맞아요.
3: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무슨 지지자들 있잖아요.
1: 예.
3: 무슨 뭐 무슨 문구로 오소리도 있고
1: 아, 문파
3: 뭐, 예, 뭐 문파 문빠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아니 그 자기를 그 기자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런 문자 폭탄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1: 예.
3: 근데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념이라면서요, 그거.
1: 아, 문 전 대통령이
3: 네, 민주주의 양념이라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아마 유시민들 그때 그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유에 서 있었을 겁니다.
1: 예.
3: 그렇게 막 아니 그 그런 거 보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야, 우리 멸칭 쓰지 말고 그다음 우리끼리는 그 저 비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가짜뉴스 만들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 예.
3: 그래서 그거 보면서는 좀 옛날에 그런 일이 생각이 나서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계단론하고 소쿠리론 얘기했잖아요.
1: 맥 소장님의 네. 이론 두 가지 이론.
3: 근데 계단론은 사실 통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소쿠리론은 통합하자는 거겠지.
1: 단계적 통일.
3: 왜냐하면요. 예. 단계적으로 가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4: 비가 와서 비틀어지신 거야.
3: 뭐가 비틀어지
1: 날씨가 좀 굴룸이 예, 하니까. 예.
3: 뭐 정확히 얘기하는 대로 비틀어져.
0: 아니 저는 계단 논대에 자꾸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서.
1: 뭐가 어떤 노래?
0: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노래요?
0: 아니 임영웅 씨 노래잖아요.
1: 아,
0: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1: 엘리베이터 엘베론. 네.
3: 아, 그렇게 하세요.
1: 그렇게 하세요.
3: 근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4: 저는 이제 대통령 전현직이
1: 예.
4: 오늘 말하신 건 통합이고 우리는 보기 좋게 통합이지만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4: 우리 진영 간에 싸우면 안 된다. 그거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리 민주진영 내에 어떤 통합과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받아쳤던 게
1: 예.
4: 우리 안에 단합도 중요합니다. 속도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합도 중요하지만 속도 단단한 단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4: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심중에서는 이게 단합의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영 내에서 뭉쳐야지
1: 예.
4: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0: 들어오면 속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려스러웠던 거는 최근에 1년에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의 과정들.
1: 예.
0: 조승래 전 사무총장.
1: 예.
0: 2시에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해요.
1: 본인 사퇴 기자회견.
0: 대통령 그걸 봐야죠. 이게 그냥 반도체 정책이 아닙니다.
1: 네,
0: 네.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식산업으로 전환, 그다음에 이 이재명 정부의 지능산업으로 전환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이 보고회를.
1: 4,700조.
0: 4,700조 이거를 보지를 않고 본인의 어떤 사태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마음이 깔려있다라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1: 예. 우려하고 계시는데.
0: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1: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했습니다. 언제 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 있나?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걸 풀어가는 문제제기 과정이 잘못돼서 이를 그르쳤다가 본다. 여기 이제 총리로서 마지막 인터뷰, 본격 등판에 앞서서 나온 인터뷰 입장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대의 토론이 진행될 때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두 번 할 필요 있나? 이 부분 두 번 할 필요 있습니까?
2: 아니 오늘 이제 상임고문단하고 만찬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조금 일찍 잡아서 하고
1: 예.
2: 고문 만찬을 가는 것 같은데
1: 예.
2: 제가 들은 한 대목이.
1: 예.
2: 나만 안 해봤다 당대표. 난 안 해봤다.
1: 아, 세 명 후보 중에.
2: 세 명 중에.
1: 아 맞네.
2: 정청래 직전에 했죠. 송영길 전 대표 하셨잖아요. 나는 안 해봤다. 내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정말 필요한 인물이다.
1: 나만 안 해봤다.
2: 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1: 설득했어?
2: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셔야죠.
1: 친석계입니까?
0: 아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1: 같습니다. 친석계로?
2: 동교동입니다.
1: 아 동교동입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예. 아 하셔야죠. 잘할 텐데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득이 되던데요.
3: 거기 당대표는 그냥 아무나 안 한 사람한테는 주는 겁니까?
1: 자격이
3: 안 한 사람이 나 안 했는데요. 그럼 줍니까?
2: 아니, 자격이 충분해야죠.
1: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
0: 예.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예. 총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횟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1: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
0: 그러니까 지난 되냐. 1년 동안을 예. 돌아봤을 때 그 어떤 평가 자체가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
1: 그러니까.
0: 근데 돌이켜봤을 때는 이상하게 저번에 문정복 최고의 말이 계속 떠올라요.
1: 예.
0: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1: 예.
0: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다.
1: 예.
0: 같은 배가 아니에요. 다른 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뭐 4천조짜리 이 반도체 3대 예. 메가 프로젝트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일이고 우리의 민주당의 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순방을 가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내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을 가리든 말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1: 예.
0: 그런 지난 1년의 과정이 다시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도움이 되겠냐라는 말을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적한 거다.
1: 어휴, 맥 소장님 요즘 수위가 아주 그냥.
0: 아니 제가 맞아요. 있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1: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3: 완전히 확실히 어디 갔어 지금.
1: 어디 갔어요?
0: 3판 승부한.
1: 자, 장 소장님.
4: 저는 그러니까 예.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셨으니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1: 김민석 총리에 대한.
4: 네. 예. 아부만으로 당 대표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운다고 볼 수가 없다.
1: 누구에 대한 아부?
4: 대통령에 대한 압으로 그냥 쫙 깔았잖아요.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뭐 치열하게 뭐 바쁘게 달려온 부분 뭐 그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 수 있다, 호흡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만 지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1: 그렇죠.
4: 선출직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4: 본인의 정말 정치적인
1: 철학.
4: 색깔, 철학, 가치 이런 것들도 한 축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출 수 있어요. 나는 그 당에 있을 때도 내가 전략기획 본부장하고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으로 같이 호흡 맞춰서 제가 잘 뒷받침했잖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어필하고 있거든요.
1: 예.
4: 과연 이거 아주 득표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1: 예.
4: 호남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전 정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 예.
4: 막 강요하면은 반발

0: 사실 다음 당대표는 이제 총선 공천 함과 동시에 다음 대선에 후보예요. 중요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 그걸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0: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이제 권리당원이 많이 있는 전북을 찾았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갔어요. 오늘 취임식 전국 다 했어요, 사실은.
1: 다 했죠.
0: 울산도 하고 뭐 다 대구도 네. 하고 다 했는데 전북지사에 가서 취임식에 딱 가서 이 광주 전남에 반도체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전북은 소외됐다. 우린 모여. 모여는 충청 사투리구나.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모셔.
2: 모여.
0: 모셔. 모여 이게. 했는데 이제 소외가 언급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게 내가 뭔가 손을 대서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정청래 판독기.
3: 아니 이 얘기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예.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 예. 전북은 호남 내에서도 또 다른 약간의 소외감이 있다. 호남 하면 광주 전남 중심으로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얘기를 한 건데 네. 글쎄 이거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언급하는 게 이게 대통령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 자세인가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0: 걱정하지 말라 하면 나도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말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향후에도 전북과 함께할 수 있는 뭔가를
0: 만들어내겠다라는
3: 네, 저도 열심히 건의하고 정부에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전북 무시하는데 내가 잘할게.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려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1: 그건 정부예요. 대통령이지.
3: 그렇습니다.
1: 대통령에 대한.
0: 두 분이
1: 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2: 쉽게 설명하면 쉽게 그거예요. 설명해주세요. 네. 내가 다음 당대표 다 시켜주면.
0: 내가 바꿀게.
2: 내가 대통령. 누구 161석 당대표로서 예.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전북 소유 못하도록 할 테니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시각과 예. 본인은 지금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 대한 표만 보여요. 이원택 전북지사도 저는 뭐 지사니까 전북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예. 국가의 성장 엔진을 달면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조바조마하는 모든 정부의 관료 대통령까지도 얼마나 오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삼성과 SK의 어떤 기업의 사활을 거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 전북만 보면서 전북을 소외했어요. 그것도 여당이에요. 예. 여당 도지사.
0: 맞아요.
2: 그러고 있어요. 여당 대표를 했던 분이 가서 예. 전당대회에 전북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 대통령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도민들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 다음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그랬어요. 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한테 당대표를 맡겨놓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레임덕이 온다니까요. 대통령이 온다. 결재받으러 와야 돼요. 당대표한테. 인사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
0: 예.
3: 그래서 김인석 전 총리가 예. 그러니까 아까 장수 소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퇴임했어요. 오늘 퇴임했는데 오늘까지는 대통령과의 그런 1년간의 소외 네.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요.
1: 아니, 비판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셔라. 그거잖아요.
3: 보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맞아요. 느끼는 거는 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의견이 예. 바로 전북에서의 이런 방식으로 예. 이런 방식으로 이런 리더십을 보이는 당대표가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필요한가. 향후 2년의 집권 여당을 책임질 당대표로서. 아마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아마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4: 야, 근데 이 저 민주당
2: 부정부를 채우기 위해서.
0: 두 분이 원팀이야.
4: 특히 이제 이 두 분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야 오늘 무슨 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난 거 다 꽝이네. 아무 의미 없네. 아. 지금 그 통화 뭐라고 했는데 지금 와갖고 지금 야, 열심히
2: 이 정도는
4: 지금
2: 뭐
4: 공격하고 계시니까.
2: 아니 김영우 체육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두 분 대통령 전직 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예. 누군가가 봤다면 예. 정선인 전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당내 민주당의 갈등은 연임 도전을 통해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예, 예. 연임 도전

0: 하겠다고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세력들 우리가 얘기했던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이 참전하면서 갈등이 된 거예요.
1: 예.
0: 사실 멸칭이라는 게 문조털려고 아닙니다. 그것도 멸칭이지만
1: 예.
0: 용역,
1: 용역,
0: 촉법,
1: 예. 촉법,
0: 잭나이프,
1: 철거, 철거
0: 이런 게 다 이게 멸칭이에요.
2: 아니,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비판적인 입장인데
1: 시간이 없으세요?
2: 여기 이제 뭐 너무 한쪽인 것 같으니까 반대 입장을 좀
1: 나중에
2: 얘기하면.
1: 나중에 아, 늦춰 10초 남았어요. 네. 예. 자, 여러분 재미있는 토론 2부에 이어갑니다. 한판 승부입니다.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는 해제가 된 상태지만 내일도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까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내일과 모레 사이 장마가 주춤하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남부지방은 어제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서 7월의 첫날인 오늘은 충청도에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 지방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이 시각 이후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낙뢰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최대 60mm까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6: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7: IH
6: 인천도시공사.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1377 누르고 3번.
8: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9: 1377 누르고 3번.
8: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1부 마지막에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아니 왜 다 김민석 편만 들어? 하지만 할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청래 예.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그 높이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예. 굉장히 비판적이다. 예.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분들에게 더 피책 사유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0: 예.
1: 하지만 김민석 그 지금 후보가 되겠죠 이제 예. 전 총리가 나오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작심을 하고 지금 아주 노련한 수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굳이 두 번씩이나 할 이유가 뭐 있어라는 거든가
0: 예.
1: 아니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총리로 추천했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유시민은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0: 예.
1: 내가 너 총리까지 추천해 줬었는데 예. 당신은 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0: 예.
1: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최고위원 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뭐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뭐 하면서 차에 태워서 얘기를 해줘서
0: 예.
1: 그리고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려고 총리까지 또 앉혀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가는데 당대표도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무슨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자살률로 뭐 자살이 적게 이루어졌어. 이게 무슨 총리가 해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꽃가마를 쫙 깔아줘서 지금 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0: 예, 예.
1: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면 제가 보기 이분은 대선 후보 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0: 예.
1: 차기 대선 후보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 예.
1: 지금 모르겠어. 뭐 자신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지금 전 총리 후보가 걷는 길은 아주 그냥 대통령의 충실한 아바타로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예. 자, 민주당 얘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2: 네.
0: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전의 방법이 이제 또 다른 징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윤리위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약 50건의 징계 요청이 접수가 돼 있고 다음 주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한 다음에 당 기강 얘기를 했고 한동훈파 얘기를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 징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요건 바꿔 말하면 그 의원들 징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맥을 짚으세요.
2: 근데 왜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그래요? 원내대표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김재원 최고도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거를 또 애둘러서 이렇게 되면 당에 혼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눈치 보는 거예요 사실상.
0: 아 눈치 봐요?
2: 아니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이건 적절치 않다.
0: 아.
2: 하면 안 된다.
0: 예.
2: 그럼 되잖아요.
0: 예.
2: 뭘 그렇게 뱅뱅뱅 돌려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친한계로 또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나도 징계당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0: 아.
2: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뭐 어차피 장동윤 대표가
0: 예.
2: 한동훈 집착남이에요.
0: 한동훈 집착?
2: 집착남.
0: 집착하는데 왜 단톡방이 들어오면 나가버려요?
2: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밀당을 하는 건데
0: 집착.
2: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0: 아 뉴스를
2: 이게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생각한 거는 아 내가 살려면은 다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끌어들여야겠다.
0: 아.
2: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 퇴원 이후에 몽둥이를 들고 와서
0: 예.
2: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일단은 징계 전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야 한동훈 의원의 그림자가 내 앞에 서 있고 그러면 친윤들이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도가 단단하게 뭉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0: 예.
2: 그 단톡방 나간 것도
0: 예.
2: 기사가 될 줄 뻔히 알고
0: 아...
2: 나가지 않았는데.
0: 예, 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장 소장 아니에요? 왜
3: 기분 나빠서 전... 나간 거지.
0: 기분 나빠서.
3: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0: 이거 한동훈입니다.
2: 그래서 꼼수에 능하니까.
0: 라고 이제.
3: 그냥 단세포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어? 한동훈 아. 들어왔네? 인사했네? 같이 있기 싫으네? 나 나갈래. 순간적인 기분 나쁨, 감정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장 소장님 근데 보정은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외교포럼

0: 자체가 거기가 다양한 응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대변인이 해명을 냈어요. 김효은 대변인 이분이 장동욱 대표가 포럼에 2024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공지 없이 단톡방이 갑자기 만들어졌고 동의도 없이 강제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단톡방에 무소속 의원이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상황이 의아해서 바로 방을 나온 것뿐입니다. 상황이 이게 뭐지? 하고 나왔다는 건데.
2: 상황이 뭐가 의아하죠?
0: 무소속 의원이 한동훈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둘이 친했잖아요 옛날에.
1: 수석 최고하고 당대표였죠? 예.
2: 아니 뭐 의아할 게 뭐 있어요. 당 방 원래 회원이었던 사람들을 방을 만들면서 다 초대한 건데 그게 무슨 강제 초대야. 강제 초대는
1: 동의 없는 강제 초대.
2: 초대를 모르지만
1: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1: 초대할
2: 회원이면
1: 때.
2: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 대고 뭐가 의아해? 무소속 의원이 들어오면 뭐가 의아해요? 그리고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 해명이 더 이상해.
3: 당대변인인지 당대표 대변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 그 지점을 갑자기 방이 만들어졌다 이 지점 그게 아니고 방은 원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예. 글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쩔어서 저는 좁쌀 정치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세요. 텔레그램 방은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누가 있는지도 굳이 온라인 찾아보지 않으면.
1: 멤버를 누군지 확인하는
3: 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한동훈 의원이 들어왔네. 환영한다고 해도 누가 장동욱 대표한테 왜 한동훈 환영한다고 했어 아무도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판이 돌아가나 보자라고 해도 네. 되는 건데
1: 침묵해도 되지.
3: 굳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나가기 기능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가면 다 편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 이건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왜 정치를 이렇게 잘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그 원내대표가 의원들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당내 인사 모든 인사에 대해서 징계 정치하지 말고 공포 정치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의원들만 징계를 신중하게 하면 김종혁 징계 어겐입니까?
1: 맞네 생각입니까?
3: 김종혁 어겐
1: 모든 징계를 신중하게 해야지.
3: 그렇죠.
1: 모든 재판과 형사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3: 신중하게 해야지. 치킨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막 구별도 없이 막 나는 왜 그러면 먹었는데도 안 하냐 이런 의원도 있고.
1: 예.
3: 오재준 최고는 나는 치킨도 안 먹고 부산 가지도 않는데 왜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1: 예.
3: 그래서 그럼 만만한 게 원회입니까?
2: 그렇죠.
3: 김종혁 최고는 다시 또 징계 박상수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을 막 해도 돼요?
2: 근데 이게
3: 그러니까
2: 의원들은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원들을 이렇게 무더기 징계를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고 아마 다른 의원들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최고위원들도 이거 안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사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로 못합니다. 거의 못할 거예요. 의원들을 상대로는 못할 거예요. 그럼 만만한 게 저 같은 사람이겠죠. 뭐. 그러니까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아야 소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1: 왜 아야 소리 못해요? 한편성부에서 많이 치고 방송에서 많이
2: 하시는 저는 하죠.
1: 하죠.
2: 저는 뭐 그래 전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1: 네.
2: 또 무슨 뭐 이거 하기 전에 그 언론사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2: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또 좀 젊은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1: 예.
2: 되게 두려워해요. 이런 징계 나오면 야 이거
1: 다음
2: 뭐
1: 총선에 공천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2: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도위원 공천할 때 야 네. 내가 한동훈 파라고 막 계속 내가 원하는 거 다 키래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시도위원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계속
1: 예.
2: 뭐 비토놓고 뭐 이런다고 그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 예.
2: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공포 정치인데 제도가 부여하는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 대표는 남은 게 없고 그 권위는 다 사라지고 권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예.
2: 그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그것도 단단한 사람한테는 못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만 그 칼을 휘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4: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분들은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예.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강명 아직 없어 없구나. 예.
4: 여기 보면
1: 사용 불가.
4: 김종혁, 박상수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 한동훈 선거 지원, 배현진 진정호,

0: 김종혁, 박상수 등.
1: 네, 당협위원장급은 네. 이제 김종혁, 박상수 이 두 분만 들어갔잖아요.
0: 예.
1: 그 의원이 아닌 분들.
0: 맞아요.
1: 여기 이름 못 들어간 분들이
0: 불쾌해요. 아, 나의 투쟁이 굉장히 약했나?
1: 여기 한판 승배 출연하는 윤희석.
0: 아, 그 자리에 앉으실 내일. 네. 내일 말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표.
1: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고.
0: 아, 그래요?
1: 불쾌하더라고요. 네. 왜 나는 등이냐? 왜 나는 등이냐? 윤희석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등으로
0: 아, 등에 해당한다. 아하.
1: 제일 열심히 한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하. 한동훈 의원 당선을 위해서. 아하. 그래서 상당히 좌절감 느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지 않을까.
2: 기뻐해요.
1: 그런 생각이 들고.
3: 아니 등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한동훈 검찰 등자 하나로 다 했잖아요.
0: 아,
3: 등이 중요합니다.
1: 뭐 거기까지 또 뭐 이렇게.
3: 등 안에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수사권에 대한.
3: 네. 네.
1: 그리고
3: 네.
1: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게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후에 뭐 당명 개정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당명을 바꿔라. 네.
0: 당명을 뭐로 바꿀까요?
1: 징계의 힘으로 바꿔라.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게.
0: 예.
1: 국민과 민심을 믿고 우리가 아. 정치에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바꾼 건데
0: 예.
1: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가진 권력, 힘, 징계의 힘 이것만 갖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협박, 징계 이런 것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계속 당대표 할 거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좋은 이름을 훼손하지 말고
0: 예.
1: 징계임으로 좀 바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벌써 희화되고 있어요. 한동훈과 치킨 먹은 게 죄다한 말까지 나오고 고동진 의원 치킨 먹방 멤버고 사진도 찍혔던 분인데 그분은 또 뺐어요.
1: 기분 나빠하잖아요.
0: 그래. 네. 우재준 최고는 난 안 먹었는데 난 넣었냐 뭐 이렇게 막 치킨 얘기 나오고
4: 나중에는 한 입 먹었냐 두 입 먹었냐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
3: 거예요. 닭다리 먹었냐 뭐 먹었냐.
2: 아니 김경진 당협위원장도 뭐 네. 장문에 뭘 올려놨어요.
0: 아.
2: 나는 가서 열심히 도왔다.
0: 어, 나 왜 밥 뺐냐.
2: 나도 잘라라. 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0: 예.
2: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상상 유례가 없는 뭐 50명을 뭐 윤리위원회가 이걸 심사를 한다는 그것 자체도 거의 코미디인데.
0: 아, 내란 특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불러요? 네? 특검 같이 그냥 뭐 70명 소환한 것처럼 50건이 많다고 하니까.
2: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 그 윤리 거기서 심사를 한다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그분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 그런 자격과 품격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0: 예.
2: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0: 그리고
2: 저나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런 일이 그렇게 연속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0: 그러니까요.
2: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만 자리에서 내려왔어야죠.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해촉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또 수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또 뭐 뭘 회의를 소집을 했대요. 좀 말이 안 되는.
0: 새로 또 이분 이름이 이제 다시 등장했어요. 예, 원래 그 63 지방선거 초기 이분이 많이 등판했는데 썸네일로
4: 아.
0: 고성국 씨
4: 네.
0: 아, 필요하면 나부터 쳐라 이렇게 또 이분이 말씀하고 있네. 윤리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서울시당 배현진 파들이 저를 탈당 권유 징계를 한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이니 중앙윤리위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당히 말하겠다. 아, 네. 고성국 씨가 또 등판을
4: 이게
0: 해서
4: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구도예요. 구도.
0: 아.
4: 벌써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끌어들이니까
0: 예.
4: 장동혁 대표 쪽에 확 붙는 사람 있잖아요.
0: 아.
4: 고성국 이 TV 운영하는 고성국 씨가 붙은
0: 예.
4: 거예요.
0: 그러면
4: 결국에는 이게 다시 원점으로 지방선거 전으로 간 겁니다.
0: 아.
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책임론을 물으려고 했는데
0: 예.
4: 한참 포화가 쏟아지던 그 이 비난을 병원으로 일단은 이제 들어가서
0: 입원해서
4: 피했다가
0: 예.
4: 이 소나기를 6일 동안 피했다가 돌아와서 방맹이 들고 돌아와서 친한길에 지금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위를 사냥개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재수 의원
0: 예.
4: 말대로.
0: 예.
4: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동훈 의원과 각을 세우니까 고성국 씨가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올 거예요.
0: 더 들어오니까?
4: 그래서 철저하게 또 친한과 이제 뭐 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예.
4: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지리하게 가고 본인 임기는 계속해서 그 이 지리한 시간이 흘러갈 동안 유지될 것이고
0: 네.
4: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은 도로 이전에 윤 어게인의 국민의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런 거죠.
2: 노경 대표 생전에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그리고 청와대와 그 민주당의 싸움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는
4: 저희는 87이 되면 끝나죠.
1: 끝나?
0: 끝날 것

0: 8월 16일 되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끝날 것 같고
1: 예.
0: 장동윤 대표는 내년 8월까지는 가잖아요.
1: 아 임기가 부정되니까
0: 좀 달라요 시기.
1: 아...
2: 끝나나 보죠 뭐.
3: 근데 국민의힘이 참 무기력해 보인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1: 네.
3: 그러니까 뭐 시간 문제다, 뭐 한동훈 의원 복당도 시간 문제다, 장동윤 대표 물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는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네 명의 사퇴에서 지도부 붕괴되거나 첫째 아니면 계속 본인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쑥 들어간 전당원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 한 이 체제는 그대로 갈 거예요.
1: 예.
3: 말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이 체제로 그냥 가면서 징계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공포 정치로 가고 이게 이제 리더십 붕괴되고 당대표의 어떤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1: 예.
3: 그런데 국민의힘 110명 의원들 장동윤 대표 빼더라도 109명이 무기력하게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만 들어요. 의총에서 와글와글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행동이 옮겨야 돼.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4: 근데 이게 새로운 유형의 당대표라서 이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1: 주식이 새롭다.
4: 그러니까 이게 그 변칙, 반칙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1: 예.
4: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막아야 되는지도 헷갈려하는 것 같고
1: 원래는 항상 권투가 진행됐는데 권투로 이게 싸웠는데
4: 갑자기 발로
1: UFC가 네. 방식 룰이 막 적용되는 네. 그런 싸움이 된다.
4: 그러니까 예, 새로운 형태의 네.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
1: 예.
4: 이건 연구 대상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정치권에서 이 장동혁 대표 방지법을 좀 하나 당원당규상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0: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 만들어야
4: 민주당도 똑같아요.
0: 민주당은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가
4: 정청래 대표 당대표 하면 안 된다고 또 계속 그러잖아요.
0: 원래는 집권여당 대표가 있냐면 어떡해요. 여당이라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권한을 한 번 더 얻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4: 당신 민심에 의해서 연임할 아니, 수도 있죠.
5: 이재명 후보는 왜
0: 그때 야당 대표였는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야당 대표는 고난의 네. 길을 자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예. 새로운 유형이라 해서 갑자기 확 떠오르는
1: 게
0: 양양자 최고위원 얘기예요.
1: 아.
0: 좀비
1: 정당.
4: 그러니까 좀비 당대표야?
0: 그러게 보통 이게 이 좀비라는 이런 생 뭐라고 해야 되죠? 생물체라고 해야 되나?
1: 예.
0: 뭐 생물체도 아니고
1: 크리처.
0: 예, 크리처는 사실 이 이성이나 인격이나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오직 이 생존을 위해서만
4: 물어뜯어
0: 네. 네, 물어뜯고 그냥 하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그 급소를 치지 않는 이상은 안 죽어요. 지금 그런 유형이라서 보통 정치인들이 당대표가 그래도 이렇게 부끄러움과 체면 치레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1: 예, 예, 예.
0: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1: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인 분이 이분이 아마 이제 당 화합을 위해서 그래도 같이 이제 당을 했던 사람이니까 화합을 위해서 이제 단톡방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초대했는데 의도대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화합의 분위기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긴 하고.
4: 윤재욱 의원도 징계받을 가능성이
1: 있어. 그래?
5: 왜 초대했어?
1: 이거는 더 재밌네. 단톡방 초대 감히.
5: 감히 초대했어.
1: 무소속 의원을
4: 당대표에게 허락도 안
1: 받고. 허락도 안 받고 단톡방 초대죄.
4: 상의도 안 하고.
0: 그러게 하면 또 징계받을 사람 있어요.
5: 누구예요?
0: 거기 한동훈 의원 들어왔는데 좋아요
1: 누른 사람.
4: 두 분.
1: 아 근데 이거 최우석
0: 거기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1: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한동훈 의원 가입 인사에 좋아요를 누른 건 친한계 의원 두 분 정도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거 말하는 것도 좀
4: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징계
1: 좋아요
4: 무소속 뭐 의원을 초대한 것에 대해서
1: 예.
4: 안
1: 문제 제기하지 않은
4: 그런
5: 아니 거기 민주당 의원도 있는데 무소속 의원 들어가면 안 돼요?
4: 다 징계
1: 아 민주당 의원들도 좋아요 안 누르고 그냥 그 친한계 두 분
0: 비교섭도 들어가잖아요
3: 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 포럼 멤버죠
1: 아 예 예
4: 그거는 규정이 그렇잖아요. 네. 다른 당 의원들이
3: 맞아요.
4: 있어야 된다는
3: 같은 있으니까. 정당으로만 만들 수 없으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이 진짜 싫긴 싫은가 봐요. 막 이렇게 바로
1: 한동훈입니다.
3: 바로 나와버려.
1: 한동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니까.
3: 근데 이게 이렇게 정치가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이 두 사람이 한 앵글에 잡힌 적이 없잖아요.
5: 맞아요.
3: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거예요.
5: 그러니까.
3: 임기가 아직도 2년 남았는데 국회 안에서 어떻게 피해 다닐 거예요.
1: 방송 듣는 청취자 한 분이 와 국회의원 단톡방 거기도 좋아요 세는구나.
4: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0: 네, 저희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0: 근데 네. 장동욱 대표 뭐라 하지 마세요. 다 네, 계절 탓이에요.
4: 계절이
0: 지금 밴댕이 철이에요.
1: 아,
0: 밴댕이 철이에요 지금.
1: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얘기 나온 게.

0: 네. 이분이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스몰 토크도 했다. 이게 나오고 또 최고위에서 또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또 어제 토론회장에서는 두 분이 또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나란히 서 사진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의원과의 투샷만 안 잡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단톡방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정호기 의원님이 어제 하신 말씀은 이 장도혁 대표를 사퇴하기는 방법은 한동훈이 계속 쫓아다녀야 된다. 악수하자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 장도혁 대표가
1: 너무 힘들어서
0: 집에서 안 본다 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언제까지 피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못 피하잖아요, 이거?
2: 그렇죠.
0: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나중에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도 경선도 할 텐데 못 피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3: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한동훈 의원이?
0: 그런 거.
3: 장동혁이라는.
0: 언젠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3: 장동혁 친윤계가 있는 한.
0: 절대 못 들어간다?
3: 절대 못 들어간다.
0: 에이.
3: 아니, 저는 그거를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니까요.
4: 친윤계하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이미 그 갈라선 지 오래됐어요.
0: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래요, 근데? 이유를 설명이 안 돼요.
2: 원한이 있는 거죠, 원한.
0: 원한, 개인적인 사감?
2: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0: 모욕감?
2: 그렇죠.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험담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많은 분석을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다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 예.
2: 장동현, 한동훈 이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몰라. 본인이 어떤 모욕감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장동혁은 자신이 지켜왔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떤 뭔가가 대단히 상처받고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원한 품고 내 진짜 한동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한 보복 심리가 생긴 거죠.
4: 그건 전 제가 보기엔 틀린 분석이에요.
2: 그래요?
4: 왜냐하면 저는 몇 년 동안 그 옆에서 두 사람 모두를 지켜봤어요. 장도혁 대표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고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도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같이 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고 뭐 물론 두 사람이 어떤 대화가 따로 뭐 알 수는 없죠.
0: 예.
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비상계엄이에요. 결국은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0: 예.
4: 그러고 나서 붕괴시킨 거 한동훈 저 지도부를 붕괴시킨 게 본인 아닙니까?
5: 그렇죠.
4: 그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요. 야 이거 멀쩡한 지도부를 이거 완전히 붕괴시킨 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지 왜 자기가 우리한테 갔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면 그분이 가해자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4: 우리 피해자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한동안은 그 비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0: 예.
4: 근데 그게 극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면서예요.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면서
0: 예.
4: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러니까 뭘 적을 만들어놔야지 자기의 어떤 존재가 부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유노계인 세력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가짜 뉴스와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엄청 돌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편승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0: 예.
4: 그런 거지 이게 가해와 피해를 거꾸로 얘기하는 건 이건 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분이 한동훈 대표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가슴에 앙심을 품을 만한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겠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왜 그럽니까? 저한테는
0: 같이 느꼈나
4: 아무 관계도 없었고
0: 나한테
2: 본인은
0: 왜 그랬어요?
2: 몰라요.
0: 나한테 왜 그랬어요?
2: 가해자는 모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4: 제가 사람은 그분한테 그 기분 나쁘게 할 거가 있었다면 비상계엄 당일날 그날 저녁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거기 저 투표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장최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러냐 빨리 들어가
2: 그거 기분 나빠
3: 그거네
4: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3: 그거예요.
4: 기분 나빠
0: 모욕감을 줬어요.
4: 아니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은 그랬잖아요. 나도 반대 투표한 찬성 투표한 18명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3: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2: 그러니까.
3: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0: 예.
3: 그러지 않고는 기분 나빠
4: 만드지 마세요.
0: 자 일단 노코트야 오늘 비 오는 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예, 7월의 첫날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Night,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0: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첫 번째 페이지. 딱히 방송이 지연되지도 않았는데 후반 추가 시간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두 개의 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 예선 3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녹화일 시점으로 저희가 32강에 우리나라가 진출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계속됩니다. 하여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월드컵 중계 속 과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항상 보면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를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감상할 수가 있는가. 이게 뭐 당연하지만 또 새삼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과학이 있어서 위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소리라든가 영상을 보내주는 걸 방송이라고 하지요, 보통은.
0: 네.
1: 근데 이제 전파는 사실은 빛의 일종이거든요. 전자파, 전자기파 뭐 이런 말도 사용하죠, 빛 대신에. 빛을 우리가 보면 아실 수 있지만 빛이라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직진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직선으로 아무리 빛을 쏘아줘도 그 빛이 지구를 뚫고 우리 땅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구가
0: 그러네.
1: 막고 있기 때문에.
0: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1: 네, 그래서 네. 지구 반대편에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0: 네.
1: 일정한 그 언덕 넘어 있으면 언덕 네. 모양으로 치면 동그란 모양이 네. 지구 반대편까지 가면 반대편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동그란 모양 건너편에 있으면 각도를 아무리 조절해봐도 우리나라까지 못 오는 그런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0: 커브로 던질 수도 없고.
1: 네, 지구가 네. 둥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일단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이게 뭐 우스운 것 같아도 의외로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0: 네.
1: 높다랗게 이렇게 탑을 쌓으면
0: 네.
1: 높다랗게 깃대 같은 걸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전파를 쏘게 하면
0: 네.
1: 조금은 더 멀리 날아가겠죠.
0: 아, 직선으로 쏴도
1: 네, 직선으로 쏴도 예, 조금은 더 그렇죠.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방송 탑 같은 거를 산 위에 이럴 때 많이 만듭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것도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교묘한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거울에 잘 반사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울이 적당한 위치에 잘 있으면 한쪽 편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도 볼록 거울로 그런 거 많이 설치해 놓죠. 반대편에 직진해서 온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지역도 거울을 통해서 좀 먼 지역, 딴 지역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반사할 수 있는 반사경이 어디 하늘 저쪽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한번 튕기고 저 멀리까지 전파를 쏘아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0: 예.
1: 전파 중에서 대략 한 30MHz 정도 주파수 이하가 되는 단파라고 하는 빛은
0: 어허.
1: 공기 중에서도 저 공기 높은 곳, 하늘 높은 곳, 흔히 이제 아이오노스피어 전리층이라고 하는
0: 네.
1: 그 지역의 공기에 가면 좀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전리층이라는 말이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기를 띄어서 이온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0: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대기권의 예.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 쪽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아이오노스피어라고 하고 네. 이제 번역을 해서는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공기에 이 전파, 이 빛은 조금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특성이
0: 신기하네.
1: 있어요. 신기하죠. 예. 네, 그래서 그 빛을 이용을 하면 이 단파라는 전파 중에서 단파라는 일부 제한된 그런 주 파수의 빛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방송을 하면 멀리 퍼져가지고 아무 부질없이 우주에 뭐 외계인들이 듣고 있다면 모를까
0: 네.
1: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 별 소용없잖아요.
0: 아,
1: 뭐 비행기
0: 그렇죠.
1: 타고 지나가다 잠깐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지만 소용없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전리층이라는 높은 지역에 닿았을 때 한 번 이렇게 튕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론상으로는 튕겨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0: 그걸 실제로 지금도 써요?
1: 물론이죠.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방법을 단파 방송이라고 하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거를 라디오로 들으면 그거를 단파 라디오라고 합니다.
0: 방송국 다니면서 진짜 하나도 몰랐다 이런 걸.
1: 이거 연수 같은 거 할 때 좀 가르쳐 주실 텐데.
0: 제가 지금 추가 합격해가지고 연수를 못 받았어요.
1: 그렇군요.
0: 예, 2등으로 들어와가지고.
1: 그렇군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단파 라디오, 단파 방송의 단점 뭐냐면
0: 네.
1: 사용할 수 있는 그 전파의 예, 종류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0: 뭐 30MHz.
1: 예, 방송국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음질이 좋은, 뭐 화질이 좋은 이런.

0: 거를 보내기에 좀 부족해요. 네네. 양적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반사가 잘 되면 잘 들릴 수도 있고 네. 반사가 잘 안 되면 안 들릴 수도 있고
1: 아, 공기 상황에 따라
0: 네, 뭐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네. 1950년대 위성 기술, 인공위성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높다란 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하면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면 네. 아예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혹은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반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가 조준을 해가지고 무슨 전파든지 쏴준 다음에 걔한테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반사해서 보내줘라
1: 인위적인 전리증이네
0: 그렇죠 그 역할을 인공위성에다가 시킨 게 바로 통신위성 그다음에 방송위성이다 그래서. 이 통신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또렷한 음질이나 또렷한 화질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는 게 1960년대에 서서히 상업화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그런 열망도 되게 강했겠죠.
1: 네.
0: 그래서 초창기에는 월드컵 이런 경기를 하면 네. 그거를 중계를 보고 싶은데 네. 그때만 처음에 이제 인공위성 막 등장하고 했을 때만 해도 그거를 실시간 중계해 줄 만한 기술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필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1: 네.
0: 예, 그 필름 뭉치 자체를 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 딴 나라에 보내주는
1: 그런 식으로
0: 예, 그래가지고 뭐 8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그래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1: 그럼 예. 60년대까지 그랬다고요?
0: 60년대까지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인공위성 생중계가 네. 보편화된 것은 보통 1970년대부터를 많이 이야기를
1: 70년.
0: 합니다. 네, 1970년에 아, 그때도 아마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1: 멕시코
0: 열렸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축구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 공 이런 거를 많이 공급하는 회사로 독일에 원래 신발 만들던 사람이죠.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에요. 네.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 있습니다.
1: 아, 그 사람 이름이었어?
0: 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월드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때 공을 네. 좀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 좀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1: 네.
0: 원래 우리가 축구공 하면 딱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1: 슛돌이 만화에 나오는.
0: 네, 네. 그 축구공.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를 세계의 인공위성으로 생중계할 때 사용했던 그 월드컵 공이고요.
1: 축구
0: 이름도 텔스타라고 붙여서
1: 텔스타. 아, 텔스타. 맞아. 네,
0: 텔스타라는 게 사실은 이 통신위성 이름으로 60년대에 쓰던 말이거든요.
1: 네.
0: 텔스타라는 이름이 붙은 초창기 통신위성도 참 희한하게 약간 공 모양으로 축구공하고는
1: 아,
0: 조금 다르긴 한데
1: 아, 그래요?
0: 위성은 좀 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즘 위성은 이렇게 네모 모양도 되게 많은데
1: 예.
0: 그 텔스타 위성은 희한하게 또 공처럼 또 생겼어요.
1: 네,
0: 그래서 축구공 공인구 이름도 네. 텔스타가 되면서
1: 네. 네,
0: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축구공 모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그 모양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네. 월드컵 경기에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축구공 하면 그걸 다 떠올리는 이유도 사실은 이 위성 중계하고 굉장히 가깝게 다 있다.
1: 그래서 피버노바 나왔을 땐 진짜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2002 월드컵 때
0: 피버노바만 해도
1: 네. 공... 약간 재활용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피버노바만 약간. 해도 네. 공 구조 자체는 텔스타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조입니다.
1: 구조가
0: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색깔을 도색을 완전 딴 도색으로 컬러풀한 그런 그죠?
1: 네.
0: 빨간색도 섞여 있고 막 이런 특이한 그런 색깔로 바꿨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마 팀가이스트 때부터일 것 같은데
1: 네.
0: 그때부터 아예 공 구조 자체도 오각형 육각형 모양을 조합하는 방식이 아닌 걸로 아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중계라고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면 2, 3초 정도 딜레이된 영상을 뭐 TV로든 휴대폰으로든 보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 일단 딜레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좀 굵직굵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네.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든 뭐든 보든 결국은 근간에 있는 항상 영상을 보내는 방식이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촬영을 하면 결국은 그게 컴퓨터에서 동영상 저장해놓는 그 파일하고 비슷한 형태로 다 바뀐 다음에
1: 예.
0: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 전파를 따라서 인공위성으로 가든 인터넷 케이블 타고 가든 전달 돼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의 조합 0과 1의 신호의 조합으로 모든 영상이 다 바뀐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영상을 숫자로 0과 1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네. 필요하겠죠. 예, 예.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해야

0: 그죠? 네. 그리고 그 0과 1의 조합을 보통은 그대로 안 쏘아 보내고 그러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은 압축을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고화질을 좀 느린 속도에서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같은 속도에서 더 고화질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압축을 하는 프로그램도 돌아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유의 그리고 뭐 중간에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신호를 가로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예, 뭐 오프사이드 안 했는데 오프사이드 한 것처럼 중간에 영상을 조작한 그 영상을 해커가 끼워놓거나 이러면 난리 나겠죠.
1: 그럴 수 있고.
0: 예, 그러면 한 나라에서 잘못하면 폭동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저거 오프사이드 아닌데 왜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냐. 예, 예,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처리나 이런 것도 중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컴퓨터 처리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요즘 영상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연이 일어납니다.
1: 2, 3초 딜레이는 무조건 이해하겠네. 그 그러니까, 과정을 들으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도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중계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그런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인공위성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주위를 빙빙 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위성 중계를 하려면 전파를 쏴가지고 우주에 있는 위성에 닿아서 그 위성이 지구 반대편으로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전파를 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를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그 위성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없고 딴 데로 가 있으면 어떡해요? 위성이 지구를 빙빙 돌다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위성이 가 있으면 어떡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1: 전파는 빛의 속도로 가죠.
0: 그렇죠.
1: 빛의 네. 속도로 가더라도.
0: 빛의 속도로 가는데 내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없고 인공위성이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남극쯤에 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남극에 있는 인공위성이 지금 머리 위에 올 때까지는 중계를 못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조준을 해가지고 전파를 쏴준다라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매번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전파를 사실 그 정도는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네. 사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상상으로 해낸 거는 역사가 되게 빨라요. 인공위성이 실제로 거의 등장하기 이전부터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상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6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진짜 현실이 됐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네. 지구 자체도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돌죠, 그것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지구 주위를 따라서 인공위성이 돌게 하면
1: 네.
0: 그러면 지상에서 볼 때는 인공위성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항상 보일 거다. 그러면 그렇게 그 위치에 인공위성을 딱 돌게 하려면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는 시속 한 만 킬로미터 좀 넘는 속도로 돌게 해야 되고요.
1: 네.
0: 인공위성이 위에 있는 위치는 지상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실제로는 3만 5천 킬로미터 대 후반입니다. 지상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높이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려놓아야지만
1: 네,
0: 인공위성이 항상 지구에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지구 도는 속도를 따라서 돌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돌게 됩니다.
1: 거의 지구 둘레만큼
0: 그렇죠.
1: 높이.
0: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전파 신호가 한번 가야 되고 촬영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그렇죠, 찍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누가 골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인공위성까지 3만 6천 킬로미터 가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게 다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걸 보려면 다시 3만 6천 킬로미터 내려와야
1: 와야죠,
0: 되잖아요.
1: 와야죠.
0: 그러니까 최소한 무조건 도합 한 7만 2천 킬로미터 정도는 빛의 속도로 야. 움직이는 전파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가 1초에 네. 30만 킬로미터 가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0.2초 정도의 지연은 네. 그냥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무조건 있다. 이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0.2초.
0: 이거는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항상 발생할 수 없는 네. 아주 최소한의 지연입니다.
1: 예. 요즘 이제 중계 해상도가 정말 뭐 선수들의 모공까지 보일 정도의 수준인데요.
0: 네네.
1: 월드컵 중계 역사가 그 TV 화질 해상도 발전의 역사다라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0: 그렇게 볼 수 있죠.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누군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전 그거 헷갈려 막 UHD
0: 그러니까
1: 뭐 그게 뭐야 그게.
0: 그 정리해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해상도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보이느냐를 이런 수치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말하게 된 것은 이 디지털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컴퓨터 화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면서부터 좀 명확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컴퓨터 화면은 픽셀이라고 하죠. 화면을 수많은 점으로 나눠가지고 많은 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런 디지털 형태로 화면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가로 720개의 점, 세로 480개의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점을 모아서 그러면 대충 한 35만 개 정도의 점을 모으게 돼요. 화면 하나에. 그래서 35만 개 정도의 화소라고 하죠. 네. 35만 개 정도의 점, 화소, 픽셀을 모아서 화면을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의 정밀함, 세밀함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흔히 SD 화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1: SD
0: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다. 표준 화질이다라고 해 가지고 SD 화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네네. 그리고 720개의 점 가로 곱하기 세로 480개의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래서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점이 480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480p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80p 화질이다. 네. 이런 거는 보통 또 굳이 영어로 뭐 차원은 2차원은 2D, 3차원은 3D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꼭 480ATP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480p 화질이다라고 했고 예. DVD 화질도 요 정도가 많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옛날에 영화를 예. DVD라는 매체에 담아서 볼 때 DVD 화질도 요 480p SD 정도 표준 화질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라는 화질 요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1: 세로 기준.
0: 네, 그런데 더 좋은 화질이 나왔다.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로 좀 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가로 1280개의 점, 세로 720개의 점.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의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많이 유행을 시켰어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세로의 점이 720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720p 화질이라고 합니다. 통상 업계에서 720p 화질을 HD라고 불러요. HD.
1: 그게 HD예요?
0: 네. 근데 뭐 HD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요? 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업계에서 쓰는
1: 편의상.
0: 어떻게 보면 그냥 상품을 말하기 위해서 HD 급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그 하이 HD가 하이 데피니션의 약자거든요. 높은 화질이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높은 화질이라면 높은 화질이지.
1: 그럼 HD 화질은 동어 반복이네요.
0: 그렇죠.
1: 네네네.
0: 720p가 아니라 나는 725p인데 그건 그 뭐 HD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HD란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1: 아,
0: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1: 예, 예.
0: 근데 720p로 그렇게 많이 보다가 네. 더 좋은 거를 이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화질이죠. 가로 1920개의 점, 세로 1080개의 점.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총 200만 개 정도의 점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개발됐어요.
1: 그래서 1080p네.
0: 이게, 이게 세로의 점이 1080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1080p 화질이라고 하고 통상 이거를 FHD라고 많이 합니다.
1: 아, FHD구나 이게.
0: 이건 뭐 풀 HD의 약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이야기가 비공식.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비공식적인 용어도 지금 라임이 맞죠. SD, HD, FHD 이런 게 좀 라임이 맞죠.
1: 그렇죠.
0: 다 HD로 끝나고 아니면 뭐 딴 방식으로 480p, 720p, 1080p 이런 식으로 좀 이게
1: 그것도 이야기가 쉬워요.
0: 수준이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해가지고 이 1080p보다 더 좋은 거를 화질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화질 있잖아요.
1: 예.
0: 그 영화의 화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온 걸 사람들이 많이 썼냐면 4096 곱하기 2160짜리를 많이 썼어요.
1: 와.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160p라고 해도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가로의 점 개수가 4096이니까 이게
1: 비약적으로 늘어났네요.
0: 이게 2의 10 보자. 12승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정확하게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2승이 4096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런데 이 디지털 업계 그다음에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킬로그램이 몇 그램입니까? 1kg이
1: 천.
0: 천을 킬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1: 예, 예, 예.
0: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천에 제일 가까운 2의 거듭제곱의 숫자인 1024를 킬로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이거 미터법을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가 아니라 1024바이트예요. 이런
1: 아,
0: 게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4096개의 점이 있다라는 게 디지털 세계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4K계의 점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좋게 됐잖아요.
1: 잠깐만, 4K계.
0: 그렇죠. 4096이라는 게 디지털에서 말하는 4K, 4K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1: 4K니까.
0: 4097도 아니고 4095도 아니고 하필이면 4096이라 가지고 이 디지털 컴퓨터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1: 사 4K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0: 야, 일부러 그렇게 했죠. 아, 물론. 예, 예, 그런데 예.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아, 4K는 가로 기준이네요.
0: 그래서
1: 그러면.
0: 이게 헷갈리게 아~ 4K라는 말은 가로 기준으로 나왔어요.
1: 아하.
0: 그래서 예. 4K는 가로 그리고 텔레비전 예. 업계에서는 정확하게 4096도 아니고 3400 3840개의 점이 있으면 예. 그 대충 4000 정도 되니까 그냥 이것도 4K라고 하자라고 해 가지고 네. 4K라는 말.

0: 하면 대충 UHD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때 우리가 4K 중계 못 받고 FHD로 받게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FHD와 4K의
0: 이제
1: 차이를.
0: 참 이게 네. 이게 아 이거 이게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있죠? 아니, 하나만
1: 신경 쓰지 마시고
0: 하나만
1: 예, 가보세요.
0: 하나만
1: 예.
0: 말씀드리면
1: 예예예. 예, 예.
0: 아, 이게 아 이거
1: 오늘 너무, 추가 시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이건 너무 네. 민감한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아, 좀 네, 안 네. 민감한 사실대로의 얘기만 하면 네, 어떤 네. 게 있냐면 네. 2017년에 벌써 거의 10년 전이죠, 그죠?
1: 2017년
0: 2017년에 그때만 해도 4K UHD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거의 벌써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야심차게 네. 우리나라가 전자, 방송, 영화, 드라마 콘텐츠 이런 업계에서 앞서가려면 예.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을 UHD로 내보내는 걸 시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추진을 했어요.
1: 그 홍보 되게 많이 했죠.
0: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방송사 같은 게 이런 모든 영상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방송사를 중심으로 갖고 이걸 밀어붙이면 결국은 따라간다는 식으로 막 밀고 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상파가 전파로 쏘는 그 방송 지금도 안테나를 연결해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 받아가지고 보면 보이는 그 방송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의 10년 전부터 네. UHD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전파를 직접 잡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떤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IPTV라고 해가지고 그런 통신 사업자가 텔레비전 보여주는 무슨 TV 뭐 그런 거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네. 뭐 통신사 이름 붙은 그 텔레비전 서비스. 예, 예. 그런 걸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에게 방송사들이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네. 그 UHD라는 거를 결국은 보여주려면
1: 예.
0: 그런 뭐 케이블 사업자들이나
1: 네.
0: 통신 사업자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도 이 고화질 UHD 4K 화질의 방송을 넣어줘야 돼요.
1: 그렇죠.
0: 그죠?
1: 네.
0: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1: 아, 협의가 안 됐어요?
0: 심지어 네. 지금까지도 협의가 잘 안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그런 그 방송 IPTV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1: 네.
0: 그런 방송사의 방송을 통신회사가 보내주는 그 서비스
1: 네.
0: 그걸로 보면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들이 UHD 4K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게 내 화면에서 나올 때는 그 화질로 못 나옵니다.
1: 아.
0: 통신사와의 협의가 안 됐어요.
1: 그럼 이번 월드컵 중계권 협상한 그 회사도 그게 안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어차피 지상파로 내보낸 게 없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네. 지상파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상파로 뭐 4K로 보내는 그게 없는데 우리는 다 뭐 케이블이나 뭐 이 통신사의 그 IPTV 방식이나 이런 걸로 다 나갈 텐데
1: 네.
0: 굳이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겠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4K를 굳이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네. 실제로 우리가 4K를 그래서 볼 수 있는 그게 좀 되게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4K로 되게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1: 네.
0: 그걸 볼 수 있는 길이 안테나를 내밀어가지고 전파를 수신하지 않으면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어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1: 그렇구나. 예.
0: 벌써 이게 시행이 된 지 10년이나 9년이나 지났는데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 해보면 진짜 재밌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1: 네.
0: 그래서 9년 전 상황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이런 정부 정책에 그리고 법과 제도에서 관리가 되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방송사 통신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이런 고화질 방송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10년 전에는 그렇게 밀고 나갔는데
1: 네.
0: 막상 세계의 업계가 그 후로 변해간 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지상판보다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OTT라든가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보는 시대가
1: 그렇죠,
0: 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무슨 그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1: 네, 네.
0: 무슨 뭐 자플릭스가 아니라 땡플릭스 이런 데서 뭐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1: 네.
0: 우리나라 무슨 뭐 그런 방송의 그런 전파 관련된 규정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잖아요.
1: 안 하죠.
0: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터넷 OTT 이런 쪽에서 4K 심지어 8K 이런 거를 더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년 전에 막 세계 최초의 UHD 이러면서 되게 막 폼 잡으면서 막 밀고 나갔는데 막상 지금 10년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그 업계에서 물론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1: 기술은 앞섰는데 흐름을 못 따라가고
0: 고화질의 예전부터 그런 걸 먼저 제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점도 있는데
1: 네네네.
0: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먹방 유튜버들도 4K 영상을 찍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지상파로 내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우리의

0: 어떤 생각 밖에서 자유롭게 네, 활동을 네. 하고 있던 네. 이런 해외 업체들이 훨씬 더 먼저 치고 나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아쉽고 이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면서 뻗어나가는 그 기술 발전의 속도를 좀 미처 예상을 못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좀 못 따라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1: 그러네요. 좀 아쉬움이 남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월드컵 중계의 숨은 통신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1963년 12월 7일 세계 스포츠 중계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미국 대학 미식축구 라이벌전인 육군사관학교 대 해군사관학교의 경기에서 미국 CBS 스포츠의 연출자 토니 베르나가 비디오 장비를 개조해 최초로 리플레이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육사가 터치다운에 성공하자 베르나는 그 지점을 빠르게 찾아 되감아서 즉석 리플레이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리플레이가 슬로모션이 아닌 정상 속도로 나가는 바람에 시청자들은 아, 육사가 또 득점을 했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캐스터 린지 넬슨은 Ladies and gentlemen, Army did not score again. 여러분, 육사가 다시 득점한 게 아니에요! 라는 방송사의 회자들 해명 멘트를 따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경기도가 드릴게요.
9: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8: 당연히 드립니다.
10: 예술인 기회소득.
8: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0: 경기도 예술인 기회.
8: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통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호남 투자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0: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국민 피해 없이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보관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후 본투표까지의 상황 미반영과 투표지 보관 문제를 지적했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역시 편의성에 비해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선관위원들도 참정권 확대라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관외 투표 관리 부담 등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내란 부화 수행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안전조정관이 계엄사 파견 등을 주도하고 김 전 청장이 이를 묵시적 동의했다고 봤습니다. 과거 내란 특검은 증거 부족으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이 재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면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 거부감이 상당했다며 정 전 대표를 정조준했고 정 전 대표는 단결과 통합의 역사를 강조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김 전 총리의 단일화 파동 전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계파 간 설전과 경선 일정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당내에서는 미래 비전 대신 부질없는 과거사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비급여 도수치료를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이용 횟수를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환자는 회당 4만 3천여 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 의사의 예외적 판단이 있으면 연간 24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한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의 95%가 충족되는 수준이라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이른 새벽까지 일부 경기 북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5도, 습도는 80%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길과 외로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만국 공통 마음을 여는 여행 고수의 비법, 한 아프리카 재단 홍보대사이자 가수인 하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이렇게 안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수 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TV에는 잘 안 나오죠, 그죠? 저는 사실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TV에서 노래하는 거, 음반 녹음해서 내는 거, 그것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께 바로 노래를 해드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단은 공연은 한 번이에요, 그냥. 기록돼서 나가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아이컨택하고 노래로 하는 거는 딱 한 번. 그게 또 크게는 이게 음악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의 매일 공연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일기장에 써놓고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공연 무대, 그 무대를 한 번은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넘긴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공연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대상은 이제 외국인이에요. 장소는 병원이래요.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입니다. 왜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냐면, 제가 해외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깨에 급성 염증이 걸렸나 봐요.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 막 끙끙 참으면서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서 이게 있었어요. 열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지금 가자. 그래서 저를 밤에 데리고 가요. 근데 의외로 진료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 방 놔주고 다음 날 바로 났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사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외국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딱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 한국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친구들이 아프면 되게 곤란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제가 블라블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아팠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병원에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 하림 씨 그러면 저희가 그 공연을 조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 공연이요? 하림 씨 노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 괜히 전화를 했나? 생각을 하다가 일단 가서 봤죠. 봤는데 이제 병원 로비가 있고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아프니까 이러고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난치병을 부르면 안 되겠다. 또 뭐 있지?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 애가 이제 또 히트곡이니까 아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면 안 되는 분들이구나 이분들. 다 고향에 처자식 두고 와서 일하는 아빠들이고 엄마들인데 아, 잊혀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한데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또 있어가지고 아 이분들을 노래를 시키는 게 어떨까요? 또 그분들이 또 아 선생님 죄송한데 그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야 몸도 아프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시켜요? 이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점점점점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일단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하림, 진행 하림, 음악 하림, 뭐 작가 하림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 의자만 놓고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노래하실 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름을 이제 이름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국경 없는 음악회라고 이제 하나 이게 입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한 회 하고 두 번째 하고 또 세 번째 때 누가 또 도와주러 뭐 한 명 더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년을 가더라고요. 아,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약간 의아할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자, 노래할 사람, 근데 저요! 이랬다고? 여러분, 여기서 노래할 사람 이러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예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그냥, 막, 나 노래할까? 노래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조금 삶이 궁핍한 사람들이 더 해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난해 보이는데 막 신나게 그 노래하고 노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그 여행 프로 같은 데 보면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풍족하면 노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마음속에 없어요. 약간 그 따뜻함이 필요한 그런 삶에 노래가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물에 설탕이 녹듯이 뭔가 우리가 뜨겁게 우리 삶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삶일수록 막 노래가 자꾸 녹아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음악회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음악회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먼저 한곡을 합니다.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노래를 하기로 한 분이 여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얘기를 나누면서 뭐 사장님 괜찮아요? 뭐 월급은 혹시 그러니까 안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라고 다행히 그런 분 없었고 자 뭐 한국 생활 뭐 두루두루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제 고향 얘기도 물어보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구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카봉을 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지금 친구한테 혹은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야, 영상 편지 보내세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다들 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이러저런 뭐 모국어로 된

모국어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친구들과 함께 춤추며 부르던 그 노래를 이제 하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지. 여러분이 힘들게 어디서 일을 하고 몸도 아파요. 근데 누가 와서 노래를 하래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던 그 노래를 불러볼게요. 꽃피는 동백섬 해요. 그거는 거의 그 보는 저도 막 그 눈물이 날 정도로 막 벅차올라요. 그런 모습은 제가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분들이 알려줘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구나.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다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죠. 고향에서 온 사람들 다 박수치고 그리고 우리는 꽃다발 안겨주고 그리고 이제 쌀 같은 거 주로 먹는 게 좋으니까 가득 안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국경 없는 음악회의 한 장면이에요. 제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틀림없이 노래를 불러줄 거라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우크렐레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랑 노래 부르고 놀고 그랬는데 그 방송 때문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음악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전문가였어요. 처음 온 저를 기꺼이 끼어서 연주하게 하고 저를 춤추게 한 사람들은 그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답으로 그쪽에다 기타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고 제가 병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분들 지켜보면 거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 고향에서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가난해서 일하러 왔지 문화나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아프리카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것저것 그 얘기를 쫙 나누고 있는데 약간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여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프리카 여행할 때 하다가 힘들 때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다음 곡으로 들려드려볼게요. 네.

0: 소뚜껑 삼겹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1: 모두 함께 먹고 싶다
0: 먹고 싶다 네 여행이라는 게 그 휴가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휴가는 가서 이제 편하게 돈 쓰면서 쉬고 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은 일상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특별한 일상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의 일상과 거기 가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설레다가 이제 여기서만의 일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휴가랑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오랫동안 여행 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죠? 그런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여행하는 방법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곁에 와서 일상을 이어가면서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여행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 일상들, 음식들 먹어보면서 신기하다 하고 사람들과 신기하다 하고 인사 건네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저희한테 그러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친절한 사람들 만나면 여행 잘하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 오랜 시간 여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막 노래했듯이 그분들도 지금 고향 음식 먹고 싶을 것이며 이런 같은 여행자의 마음을 갖는 게 어차피 우린 다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행자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예, 욕심도 없어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갖 감정이 다 녹아서 사라질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행자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길과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한 아프리카재단 홍보대사이자 가수인 하림 씨의 이야기, 만국 공통 마음을 여는 여행 고수의 비법 듣고 왔습니다. 바로 보내드린 음악은 첫 번째 강연자였던 하림이 부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정은지가 부른 하늘바라기 올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외로움과 싸우는 대신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댄스 그룹 저스트 절크의 리더 영재이의 강연 준비했고요. 영재이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 아메리칸 갓 탤런트 출연, 스트리트맨 파이터에서 우승하는 등 꿈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재이는 어렸을 때 꽤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영재이 자신에게 진짜 결핍은 돈도 아니고 춤 실력도 아니고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데요. 영재이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볼까요?
1: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댄서이자 저스트 절크의 리더 영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춤이 보실 때는 이제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유독 저스트 절크 스타일이 많이 힘들어요. 동작을 많이 넣어야 돼서 단거리 달리기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팀의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다 우승했고요. 올림픽 무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위시파이어라는 저스트 절크의 단독 무대를 개막식 때 보여드릴 수 있었고, 아마 댄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스트리트맨 파이터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댄서들은 보통 얼마를 받을까요? 공연을 하거나 월급을 받을 때 궁금하지 않으세요?
2: 궁금해요.
1: 얼마를 받을까요? 500. 그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5만 원이었습니다. 네, 월급이 5만 원. 오 마이 갓.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힘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댄서들이건 아니 다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다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던 것보다 이제 춤으로 그 5만 원을 벌었던 게 더 소중했었습니다. 재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첫 돈을 벌었던 게 5만 원. 그래 뭐 다음에 1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천만 원 되면 되지. 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엄마가 이제 춤출 거면 나가, 이 새끼야! 이러셨어요, 진짜로. 엄마는 제가 운동을 잘 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하는 운동이 아니어도 다른 운동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복싱을 했었는데 잘했어요. 잘했었고 전적도 좋았었고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메달을 다 따고 되게 성적이 좋아서 이제 엄마는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제 못하게 됐죠. 그만두게 됐을 때 우울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이거는 뭐 인터뷰 때 다 했던 얘기인데, 근데 그때 느꼈던 그 뭐랄까, 모든 것을 잃었던 외로움이랄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내팽겨쳐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것도 한 10년 했어요. 복싱도 한 10년을 했는데 한 번에 그만두려니까 그 우울감은 말이 안 됐었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때 이제 같이 항상 다니던 친구들이 저까지 4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지금도 가수예요. 그때도 가수였고. 네, 가수고 또 한 명은 축구 선수였고 한 명은 드럼을 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으로 야 형제 우리 파트 중에 춤이 빠졌다. 너가 춤을 맡아라. 이렇게 장난스레 던진 말에 제가 어릴 때부터 춤에 진짜 관심이 있었거든요. B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진짜입니다 이거. B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면 진짜 한번 춤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난스레 이제 생각했던 걸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엄마 나 혹시 춤 춰도 될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뭐 너 좀 우울하니까 한 달만 다녀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 학원 등록비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갔는데 딱 춤을 췄는데 오 심장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게다가 신나는 음악에도 박자를 맞추니까 아 이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등록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너 한 달만 다닌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신 거죠. 그때 엄마랑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엄마랑 해줘 하고 엄마가 꺼져 이러고 네, 엄마랑 아들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절대 안 돼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고 낮에는 이제 중식집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어요. 그때 당시 시급이 2,800원이었는데 지금하고 다르죠? 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 중식당에서는 5,000원, 아 7,000원 많이 준 거예요, 진짜로. 7,000원을 줬고 새벽에 이렇게 그 공연장 가면 뼈대 있잖아요. 공연 뼈대 설치하는 그 물건을 나르는 일을 새벽에 콘서트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건 10,000원. 알바비 다 모아서 등록비 내고 차비하고 식사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낮과 저녁을 병행하면서 이제 학교도 자연스럽게 땡땡이를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절실했어요. 꿈을 잃은 아이한테 소년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절박함이 오다 보니까 이걸로 가야지라는 그냥 앞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곳이든 외롭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내 옆에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직장에 내 동료가 있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학원을 가는 제 모습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저는 이 외로움을 느껴서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충족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스절크가 그 험난한 댄스 씬이라고 할게요. 험난한 댄스 씬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독하게 했어야 됐어요. 댄스 씬에서 이 코레오그래피라는 지금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안무로서 퍼포먼스를 하고 지금 저 때의 사진은 이제 제가 힙합 배틀을 나갔을 때. 근데 저 때에도 힙합을 하는 사람 혹은 뭐 팝핑을 하는 사람 뭐 하우스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르로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다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회에 나왔다? 갑자기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댄스 씬에서. 야,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춤이야? 저런 건 춤도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이해하자면 그들도 힘든 생활을 다 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안무라는 스타일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듯이 비춰져 버리니까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준호랑 이제 외로운 마음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렸을 때니까. 화가 많이 나서 이기고 싶어서 멤버들을 더 영입을 한 거였죠. 우리 둘이서는 힘들겠다. 뭔가 인원을 더 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S1 형. 그리고 이제 경민이라는 친구, 그다음에 M준 형. 이렇게 다섯 명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저희 경민이가 막내였는데 그 친구가 팀을 나가게 됐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쳤는데 형들한테 이제 뭔가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눈으로는 알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서 좀 느꼈어요. 아, 저 녀석이 많이 힘들구나. 근데 제가 경민이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로워하지 않으려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경민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순간에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같이 이렇게 방법을 찾았을 텐데 아예 결정을 미리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 저 그만하겠다.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고 우울했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주게 됐고 사실 그 녀석 이제 그 녀석이라고 해요 저희가. 예, 그 녀석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하고 이렇게 그 이후로 거의 한 8년 정도 연락을 못했던 것 같아요. 7년, 8년. 그렇게 이후로 또 멤버들을 또 뽑아서 저는 이제 뭔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도 연습실이 없었어요. 저스절크는. 근데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으로 외로움을 채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연습하는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스절크가 행사를 돌면서 모은 돈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저금을 해서 저희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빚이 없어요. 지금의 아이들을 이제 모집하면서도 이제 경민이한테 겪었던 그런 미안함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을 계속 물어봐요. 지금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마주치진 못하지만 밥 한 번을 더 먹으려고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서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소가리를 할 거라는 생각에 더 외로워할 것 같은 생각에 제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정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어요. 이정희는 하고 싶은 게 분명했어요.

유민이는 그러니까 그 녀석은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제 소가리를 했지만 이정희 같은 경우는 힘들다 하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 하고 싶다 얘기하고 약간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트러블도 있었어요. 저하고 이정희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정희가 제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정희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어도 허락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 해봐 해봐 해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정희가 저 하고 싶은 방향이 생겼습니다. 알겠다 그쪽으로 잘 해봐라. 막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정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라고 이제 응원을 하게 됐죠. 이제 저희 팀이 13년이 다 돼가는데 13년 동안 그 둘이 거의 유일한 이제 팀을 나간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된 팀인데 이렇게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의 저스절크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그 외로움이란 게 있으실 거예요. 혼자 외로우면 너무 외로워요. 그죠? 근데 둘이 외로우면 그나마 의지돼요. 근데 저는 거의 2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외로워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엔 좋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꼭 성공해야지 이러면 절대 성공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저를 아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존재들로 채워갈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기적이 꼭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분 너무 짧네요, 여러분들. 그죠? 네. 15분이 너무 짧고 다음에 또 이 세바시에 또 제가 초대가 된다면은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서 없는 강연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길과 외로움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하림 씨의 만국 공통 마음을 여는 여행 고수의 비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외로움과 싸우는 대신 내가 선택한 길, 저스트 절크 영재이의 강연이었고요. 이어서 아이린 카라가 부른 Fame, Beautiful South의 Dream a Littl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통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호남 투자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국민 피해 없이 세심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 거부감이 상당했다며

0: 정 전 대표를 정조준했고 정 전 대표는 단결과 통합의 역사를 강조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김 전 총리의 단일화 파동 전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계파 간 설전과 경선 일정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당내에서는 미래 비전 대신 부질없는 과거사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 국내외 11개 기관이 3%에서 4%대 성장률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출 호조가 반도체 단가 상승에 기댄 측면이 크고 수출 물량은 오히려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착시효과 경계와 함께 내수와 취약 부문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5원 오른 1554.9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엔달러 환율 역시 162.8엔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주식 순매도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 가운데 향후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가 가파른 상승세를 제어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비급여 도수 치료를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이용 횟수를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환자는 회당 4만 3천여 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 의사의 예외적 판단이 있으면 연간 24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한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의 95%가 충족되는 수준이라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와 엘니뇨의 이중고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집계한 지난달 21일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3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만화방 삼촌이라 불리게 된 사연은 신재철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0: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는 평일엔 일터로 그리고 주말엔 교회로 향하는 이중직 목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1: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이중직 아닙니다. 삼중직 아니고 사중직 하시는 분입니다.
2: 대체 어쩌다 사중직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너무 특별할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소개 올렸지만 아니 이중직도 어려운데 사중직이라고 저희가 소개했어요. 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3: 뭐 어찌됐든 본캐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삼촌으로 예. 불려지고 지고 있고
0: 만화방
3: 예. 예. 그리고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 예.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아, 유튜버는 뭘 소개하는?
3: 이렇게 다양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예, 예.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처럼 예,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신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3: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0: 대답도 듣고
3: 그럼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 목회는 사실은 대학 때부터 예. 교육 전도사로 했으니까요. 네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나머지 캐릭터들은 개척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5년 차 관리소장과 그리고 만화방 삼촌으로 살고 있고 예. 유튜버로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그때부터 예. 시작을 해서 한 3년
2: 많이
3: 정도
2: 뛰어드셨죠.
0: 왜냐하면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라는 걸 또 처음 드려봤고 그때
3: 무기력할 때
0: 맞아요.
3: 뭐라도 좀 해보자 해서 찾아다녔어요.
0: 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목회를 하게 되셨는지 오늘 특별한 사연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3: 제가 지금 약간 서울말 비슷합니까?
0: 네네네.
2: 완전 서울 사람.
0: 어디신데요?
2: 고맙습니다.
3: 어디? 경상북도 청송 사람이에요.
0: 전혀 의견이네요. 네,
3: 청송 사람인데 제가 예. 6학년이 되면서 예.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십니다. 무료. 대전으로 대전 유학 생활을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네. 저랑 동생만 이렇게 보내세요. 친척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었죠. 사실 오랜 동안.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가 좀 자라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도시락 한번 제대로 못 싸줬구나. 이런 말씀하신 게 지금 좀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부모님과 그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결핍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0: 아니 그 어린 시절이 사실 타향살이잖아요. 심적으로 기댈 데도 없고 사실 어릴 때 그 뭐 내 송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님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의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3: 일요일 아침이면 동생과 같이 목욕탕을 다녔거든요. 네. 목욕탕을 동생과 함께 이렇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늘 있던 교회잖아요, 사실. 예, 예, 예. 근데 그날 이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딱 1년 주일학교 다녀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동생은 먼저 집에 보냈어요. 네. 그 추리닝 입은 그대로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은 거예요. 예. 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주일학교 예배가 예.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좀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해서 가봤더니 예. 앉아서 자그마한 책자를 이렇게 꺼내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사형기. 첫날에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따라 읽는 거잖아요. 예. 다시 따라 읽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제철아 이 이야기가 혹시 믿어지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믿어지는데요 라고 했더니 전도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왜 믿어지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전했을 때 당 그 시간에 바로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였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놀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에 사형리를 이렇게 처음 폈을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생명을 주고 싶고 풍성한 것을 주고 싶다라는 그 계획.

0: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는데 이게 거울처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대단한데 난 왜 이렇게 지금 쭈글쭈글하고 있을까. 인생 다 무너진 것처럼 고등학생이 겨우 고등학생이 아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더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신기하죠. 예.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바로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충성을 한번 이분한테 한번 바쳐보자. 네. 그때 이제 결단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시작을 하면서 예. 공부해서 성공하자가 이제 옵션에 하나 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17살 아이한테 복음이 좀 세게 온 거죠.
1: 야, 아니 교회를 그러니까 만화방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요즘 카페는 많이 합니다.
2: 그렇죠.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1: 네. 예. 근데 만화방은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예. 어떻게 만화방을 또 생각을 딱 그러니까. 하셨어요.
3: 예. 또 옛날에는 또 만화 불온서적이야 막 이러면서 보지마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0: 개척 준비하면서 예. 서치를 하잖아요. 예. 조사를 해요. 요즘 트렌드가 도대체 뭐냐 했는데 카페 교회, 네. 도서관 교회들은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카페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데 카페라는 공간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문 열고 놀러 가는 공간은 아니에요. 아, 물론 제한이 좀 있어요. 네, 사실은 네, 네. 도서관 교회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다니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생각보다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3: 제가 아니에요.
2: 제가 아니에요. 예.
0: 제가 그래서 그 도서관 교회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벽돌 같은 책들이 빡빡빡
3: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0: 와 깜짝 놀랐어요.
2: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0: 저도 안 볼 것 같은 책들이 너무 쫙 그리고 너무 나했고 예, 예. 먼지 쌓인 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면 난 만화를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만화 도서관 만화방 너무 좋다. 네네. 근데 고민이 좀 생겼죠.
3: 뭡니까?
0: 돈이.
2: 아,
0: 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부목사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 제가 흔히 말하는 셀럽도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SNS에 제 개척 소식을 알리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신재철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좀 함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만화방 교회 만들 겁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 신박하다.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거기 책을 좀 채울 겁니다 라고 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2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3: 많이 모였네요.
0: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예.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당근 그리고 뭐 네이버 중고나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좋은 책들을 막 찾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한 약 3천 권의 만화가 교회에 있습니다.
2: 그럼 만화방을 이제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0: 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말씀 드릴게요. 네네. 개척 준비하면서 예. 걱정했던 거 1번은 생계였어요.
2: 아 그럼요.
0: 22살 때부터 전도사로 교회밥 먹고 자랐잖아요. 작든 돈이 뭐 작든 많든 간에 교회밥 네네. 먹고 자랐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교회가 내게 돈을 줄 수 없어. 아 이게 너무 충격이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던 것들은 익숙해졌어요. 네네. 돈이 없어도 조금 작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내게 돈을 줄 수 없을 텐데 나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 생기면서 근데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 받았으니까 고다 멈추지 않는다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임을 할 때에 네. 책상보다 집을 먼저 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 책상은 새로 오시는 분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조금 해야 돼요. 남아있어요. 저는 근데 새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사택은 빼드려야 돼요. 그 난감해요 살짝. 그래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살 집을 찾아야 되니까 네. 한 4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를

0: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를 먼저 하는 거죠. 하는데 승강기에 이제 짐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에 사인펜으로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관리소장 구함.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뭐 대충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고 급여는 뭐 80만 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소까지 계단 청소까지 해주시면 40만 원 더 드림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계획이 전혀 없었죠. 예.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가 해볼까라고 했더니 예. 아내가 뭐 그래 해보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를 했죠. 네. 입주민 대표가 좀 놀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예. 왜 물어보시는가 봤더니 그 전에 소장님이 연세가 80에 가까운 분이죠.
1: 그렇죠.
0: 어르신이 네. 8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셨는데 40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죠. 전화를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래서 만나세요. 예.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죠.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냐 그랬더니 예. 뭐 행정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뭐 구청이나 업무가 조금 있을 거고 그 분리수거장 정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 이렇게 소방 전기 그 업체들이 오면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오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중소형 교회 부목사님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중소형 교회 전기 업체가 사장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 누가 뛰어나갈 것 같으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부목사님이 뛰어나가죠. 네네. 소방업체가 가도 제가 뛰어나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내가 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회장님, 대표님, 저기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대표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화색이 돌아서 너무 젊은 사람이 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딜을 한 가지 했어요. 예. 제가 옛날 어르신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고 상주 못합니다. 예. 근데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알아서 펑크한나게 모든 일을 해놓겠다. 대신 앉아있게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바로 서로 사인을 했죠. 그러면서 행정도 봤더니 그전 어르신은 손으로 이렇게 다 쓰셨는데 네. 컴퓨터로 다 만들긴 양식. 뭐 부목사 오래 했으니까 기본은 만들 거 아니에요.
2: 네. 이제 딴 사람 못 구하겠네요.
0: 네, 못 구해요. 절대 못 구해요. 행정도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게 사람 죽을 것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아파트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밝아지고 그거를 저기 우리 입주민들이 오가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보람 있게 그렇게 일을 시작했죠.
1: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다 이렇게 좋은 반응만 보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또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0: 아, 갑질을 처음 당해봤죠. 깜짝 놀랐어요.
1: 그죠?
0: 그 아파트에서 제가 좀 충격받았던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네네.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아파트 일을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처음 사람이 만나면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만났으면 저 몇 호입니다라는 정도의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세요 라고 하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가 벤츠가 두 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2: 그래서
0: 제가 너무 놀랬죠. 저는 지금도 놀랐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제가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벤츠 두 대가 있는 주인이 벤츠 두 대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 타고 다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어색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야, 나 벤츠 두 대야. 숙여. 우리 아파트에 벤츠 두 대 없지? 나야, 나. 이거였어요.
1: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잘 살아요. 뭐 이런 거네. 예.
0: 그렇죠. 적당히 사실 사회생활 할 줄 알았다면 아, 그러세요.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제 스파크를 소개했으니까 차 소개하는 시간인 줄 알았죠.
2: 스파크가 튀겼겠네.
0: 네? 놀랐죠.
1: 근데 스파크가 튀었네.
0: 첫 그 공격에 저한테 안 먹힌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그 저희 40세대 중에 제일 꼭대기 4세대는 복층으로 된 50평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제가 살아요? 꼭대기 12층 살아요. 그러면서 아시죠? 50평 그러는데 적당히 눈치채면서 아유

0: 그러세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네. 천진난만. 어 관리비 엄청 나오시죠. 그랬더니 네. 이 아주머님이
1: 이제 둘인 친해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2: 그랬어요. 네.
0: 이 아주머님이 헛웃음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만남이었어. 첫 만남.
2: 아니 저는요 지금 이게 뭐가 놀랐냐면 저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부자들을 늘 악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흥 이러면서 막 어. 부자들은 맨날 표정들이 다 이러고 나오고 이런 대사가 나오면 저는 진짜. 작가들이 아 너무 비약해서 쓴다. 저런 사람이 어디있어? 처음 만나보자. 나 벤즈 뚜대예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했는데 있군요.
0: 아 저 처음 놀랐어요.
2: 아 있네요. 네, 나 50평 복층 살아. 아 이런 게 현실에 와. 있는 얘기군요. 네네.
0: 그분과의 이제 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예.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도 일은 많았죠. 그래서 그분 전화만 울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녁 먹고 있는데 뭐 이미 퇴근한 이유니까 예, 예. 그분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아, 이걸 받아말어 하다가 받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소장님 우리 문 앞에 아파트 공동 현관 있죠. 네, 네. 공동 현관에 먼지가 너무 많아. 와서 좀 닦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시간도 늦었고 뭐 급한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보고 한번 닦아 드릴게요 예.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하라고 다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이제 밥도 안 넘어가요. 숟가락 넣고 통화를 예. 그동안 쌓인 게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3: 어머.
0: 그리고 제가 숟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밀대 들고 갔어요. 닦았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가 그 아주머님이 수시로 전화 주시는데 제가 또 이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또 전화가 그분이 또 울려요. 아 이걸 받아 말어 혹시 모르니까 또 받았죠. 근데 또 목소리가 이상해요.
2: 또 친절해?
0: 기운이 좀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소장님 우리 그 디지털 도어 예, 예. 이게 좀 이상해요. 소리가 좀 뭐 나고 이상하다. 예, 예. 가만히 증상을 들어보니까 배터리 교체만 하면 되는 문제.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관리소장이 할 건 아니고 세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니다. 그치, 배터리만 이런, 바꾸셔라. 예, 예. 그랬더니 자기가 할 줄 모른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 뚜껑 부분을 그치.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네. 제가 그럼 그거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랬더니 소장님 내가 사진을 찍을 줄 몰라요 폰으로.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1: 운전만 할 줄 아시네.
0: 아 그래서 그분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큰 아들이 한 30대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아드님 오시면 별거 아니니까 배터리만 갈면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네. 아들이 내가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러더라고요.
2: 왜 안 되는지 알겠는데
3: 나도.
0: 그래서 마음 짠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럴까 싶어서 제가 여분이 있는 배터리를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주듯이 교회분 알려주듯이 이렇게 제가 갈아드려도 되는데 여기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뚜껑은 이렇게 열고요. 이런 문제 생기면 여기 건전지 이렇게 갈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갈아드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2: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감하고 계실 전국의 관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0: 맞아요.
2: 뭐 저희 사는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분신하신 분이 계셨고 또 최근에도 있었고.
0: 맞아요.
2: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셨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피지한 일들이잖아요.
0: 네.
2: 예, 이런 얼마나 그걸 직접 목사님이 체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2: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0: 네네.
3: 아 그래도 뭐 관리소장은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0: 저는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괴롭죠. 힘들고 사실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관리소장으로 하나님께서 꽂아주셨을 때는 저를 위한 방법이셨더라고요. 제가 관리소장을 하면서 얻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가족을 얻었어요. 한 날 입주민께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할머니셨는데 소장님이시죠? 라고 하길래 예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더니 혹시 소장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몇 마디 더 주고받는데 이분이 뭔가 굉장히 감추는 느낌. 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질문을 하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저 사실은 저기 어디서 개척하는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어른이 맞다 맞다 목사님 같더라. 보통 일하는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못한다. 역시. 그리고 제가 봤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이만저만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예. 제가 소장님 이제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예.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 수 있겠냐. 오. 얼마나 좋아요. 오.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얼마든지 그냥 오셔도 되고 뭐 편하게 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뭐 사연도 모르겠어 그냥 오세요. 두 번째 주도 계속 오세요. 그러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기타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예. 아내가 한번 손가락을 조금 다쳤어요. 예. 아이고, 근데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예. 그래서 권사님 그걸 보시더니 사모님 우리 손자가 중3인데 예. 피아노를 좀 쳐요. 어머나. 한번 와서 봉사 좀 시킬까요? 사모님 못 치니까 어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와서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쳐요. 잘 쳐. 오. 잘 쳐. 오. 그래서 야 너는 교회에서 이거 좀 치냐? 그랬더니 봉사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선배들 너무 잘 치는 사람 많아서 큰 교회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말은 못했죠. 여기 와라라고 말은
1: 여기서 막 나오는데 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안의 대사였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공동체 훈화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대인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때라고 시작해요.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성전세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요. 변화산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도 봤다고요.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들은 안 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유스럽고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럴 때 가장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가 이런 것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용서. 누구란 용서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른벗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100달란트는 빚진 동관에 대해서 말을 해요. 1만 달란트는 탕감 받았는데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 오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옥졸에게 붙들려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옥졸들에게 붙들려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상황,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지옥에 안 간다니까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 나를 스스로 가두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그 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용서는요 능력이에요. 용서는요 힘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째째하게 어쩌면 그게 너무 커요. 그건요 내가 생각하기에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요 100대아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혀 살아요. 지금 어떠세요? 편안하고 자유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옥에 그냥 갇혀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세요? 안 돼요 사실. 그게 사람입니다. 되면 주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안 되는 게 나예요. 안 되는 거 바보같이 옥에 갇혀 있는 게 나예요. 주님 용서의 능력을 총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T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치를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건물들을 바라보고 참 저 건물 아름답다, 저 집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그리고 넓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참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그냥 아름다움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지지 않잖아요. 아름다움을 소리를 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표시를 우리는 내가 느끼는 것만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아름다움은 생명에서 보았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5월과 6월은 온 산과 들판을 바라보면 이 푸르름으로 생명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과 6월만 그렇게 생명의 노래를 하는 건가요? 생명이 있는 경우는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져도 그 단풍이 맺혀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앙상한 가지도 결국은 생명이 있어서 어찌 보면 5월과 6월의 이 푸르름을 노래하기 위하여 작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추한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곳에는 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막을 한번 보세요. 거대한 사막, 광활한 사막, 장엄한 사막이지만 이 사막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곳에는 작은 잡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철이 되면 시골에서 사는 분들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풀과의 전쟁이다. 근데 풀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잡초가 난다는 것은 그 땅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결코 잡초가 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요.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을 때가 제일 긴장돼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미 그 교회는 죽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몇 분들 아멘 안 하시는데 무슨 용기로 그렇게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여기까지 와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내 이 설교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관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 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성전이 이미 생명을 잃은 성전인 거라. 그래서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고 성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저들은 쉽지 않은 것이고 성전은 최고의 거룩함이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모두가 다 이 성전이 생명이 없다는 말을,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스데반이 살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도대체 뭐가 다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뭐가 있었어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시작.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44절에서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성막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성막이 되어진 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막은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의 거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동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성막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것은 이 성막이 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만드신 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성막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이 성막이 이동하면, 이동할 때도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과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동할 때마다 내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저들에게 만들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성막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성전으로 바뀌어져요. 그 성전으로 바뀌어지면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기라. 그럼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4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으로 계속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다윗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이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뭘까요? 성전을 짓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전 아무나 짓는 줄 알아? 하나님이 허락해야죠.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근데 하나님은 본래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간청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요, 그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이방 사람들이 왕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저들이 너무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왕을 세운 후에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가 되는지 한번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목적은 이 성전의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만 성전을 세우는 걸 원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이 성전이 공간이 된다면 이 성전이 결국은 우상이 돼. 우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맞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 본문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허락이 안 돼서 못 지었단 말이에요. 못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결국은 저들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가두어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은 지금 그 거대한 하나님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들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여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자체를 우상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우상화된 성전을 향하여 여기는 생명이 없는 성전이야.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살까고 한 거요? 죽을까고 한 거요? 죽을까고 한 거야. 금방 돌이 내게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이가 모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를 죽여야 하면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무슨 증거가 있나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60절 같이 봐요.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저들에게는 어떤 성전인데,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래서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성전이 생명이 없고 성전이 그냥 건물, 보여지는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둬놓은 자들은 예수님을 그때도 죽였지만 지금도 죽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는 자가 돼요. 자, 조금 더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니라.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아니냐 하되,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은 성전에 관한 내가 헌다는 말씀을 하시니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생명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생명있는 교회가 되나? 건물인가요? 아니요, 건물이 아니요. 생명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개인 개인마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이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성전 하나하나가 살면 그 산자의 공동체가 모아지면 그 교회는 살아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의 뿌리가 민족과 지구촌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갈 것이고,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많은 열매들이 온 지구촌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실

0: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감정 전염 효과라는 말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괜히 나까지 마음이 초조해지고 상대방이 신이 나면 나까지 즐거워진다는 이론인데요. 그렇게 감정은 말보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가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진다고 해요.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어떤 감정들을 옮기며 혹은 전하며 살았을까요?

장찬과 조찬미가 부른 행복 선택. 7월의 첫날 첫 곡으로 선택한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하루의 시작 같은 혹은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그런데 이제 2026년 상반기 마무리하고 2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이잖아요. 우리 새해 첫 마음으로 여러 결심하셨던 것, 또 작심삼일로 혹은 그렇게 흐지부지 7월 시작이 됐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 행복을 선택하셨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처음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부정적 감정은 그러기 싫은데도 너무 전염성이 강하죠. 무심코 던진 차가운 한마디, 또 문을 꽝 닫는 소리, 또 식탁 위에 젓가락

내려놓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금세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왕이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의 전파자가 되기를 오늘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손영진의 우리 그리고 범키 공감하시네 전해드렸습니다. 감정 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금방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 모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행동과 또 감정까지 공감하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오늘 나의 좋은 감정,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직 1시간 20분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1시간 40분 빼기가 이렇게 갑자기 안 됐어요. 10시 20분 지금 7초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간 고지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네요. 제가 오전에 축복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는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 고지, 날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런 거 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뭐 편집을 해서 좀 빼낸다거나 지금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시간 이야기하면서 10시 20분 40초 됐습니다. 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 시간이 좀 다르시죠? 토론토에서 황태규 아빠님 오셨어요. 오늘 캐나다 드라이 휴일? 이라서 아들과 함께 놀러 갑니다 하셨어요. 확 공감이 되면서 7월 첫날부터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영성님도 완전 오늘 첫 이야기에 공감하신다고 캠프를 통해서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좋은 마음으로 이왕이면 잠들기 직전까지 슬쩍 미소를 지으며 아마 내일 아침에 더 예쁜 얼굴로 주름지지 않은 조금 팽팽하게 예쁜 얼굴로 일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지으면 얼굴 예뻐진다고 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좀 그런 편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신캠프에 들어오시면

저에게 웃는 얼굴로 기분 좋은 목소리로 네, 그런 말투로 말 걸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들어왔어요. 특히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오늘도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주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이런 표현들 너무 좋지 않나요? 사모한다.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소리엘의 찬양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 7월의 첫날 선곡해본 곡이고요. 커피향기님 신청하신 아가파오 워십 베드로의 고백 전해드릴게요. 찬송가 84장 들려주실 거죠 하신 분 계신데 구 찬송가와 새 찬송가가 있어서 살짝 찬송가 제목까지 써주시면 더 정확하게 저희가 찬양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새 찬송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라는 곡인데 4월과 5월이 부르는 팀 이름이 4월과 5월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도 준비해보고 있어요.

찬송가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4월과 5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2906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4503님께서는 오늘 꼭 좀 듣고 싶어요. 최고의 작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써주셔서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이경은님처럼 신청곡을 남겨주셔도 어느 때나 어느 날이라도 허락되는 날 들려주시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곡도 많고 이름도 다 불러드리지 못하는 짧은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DJ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현재 시간은 또 다 다르겠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박재용님께서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잘 듣고 있어요. 오전 8시 25분 아마 조금 지났겠죠? 네, 출근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어우 씩씩하게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그런 미국은 이번 주에 또 7월 4일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 4일 정도 꽤 길게 쉬는 것으로 들었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굉장히 큰 축제가 될 것도 같고 월드컵도 또 한창 그 좀 우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예, 굉장히 즐겁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늘 안전하게 지난번에도 뭐 불꽃축제 이야기 많이 좀 드렸지만 살짝 그 쾅쾅 울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살짝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안전을 굉장히 잘 감시를 해야 될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던 그 저도 추억이 있는데 한 대학교의 그 카페에서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열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옆에서 살짝 커피 한잔 마시고 왔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오은과 또 이동엽 이동엽 앨범 피처링 오은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가는 길이 오늘 이 곡 참 좋은 곡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다고 광야의 소리 님께서 신청곡 써주셨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네 아비가일 님께서 오늘부터 3박 4일 대학부 수련회 떠난 딸내미 은혜 가득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시며 써주신 곡 중에 김도현 씨의 음성으로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꽤 많이 내렸잖아요. 이 곡 들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내린 소나기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이동엽 오은 피처링 나의 가는 길이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오늘 일찌감치 사연 주셨는데 제가 음원이 없다고 답장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 오류로 문자가 안 간 건지 지금 근데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음원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 두 곡을 연달아 들려주세요. 이렇게 쓰셔서 엄청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음원이 없어요. 새 앨범이 발표되면 저희 방송국의 음반 자료실에 꼭 등록을 해 주십사 아니면 저희에게 미리 한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주시고 다음에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준비가 되면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또 있는데 갑자기 생방송 시간에 꼭 들려주세요 하고 그냥 막 기다리시면 못 들려드려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사연은 제가 2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예람 워십 모든 걸음 대신에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봬요.

0: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교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이 회장과 근우회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구세군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현지 지역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장시간 이어지는 구조대원들의 구조작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에는 식량과 식수, 위생용품, 기저귀 등 필수 생활 물품을 비롯해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한 방수포와 담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세군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도로 붕괴와 잔해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지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병원들은 의료 물품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지역관 에딕슨 산체스 정위는 참혹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섬김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과 구조 인력들을 위한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의 5.18 비하와 혐오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공협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기공협은 또 배재고는 배재학당의 후신으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이라며 이런 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한 것은 큰 충격입니다.

0: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공협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어제 누구나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기획전 서로가 서로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담아냈습니다. 또한 음성과 수어, 점자는 물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해설을 제공하며 색각 보정 안경과 소음 차단 헤드셋 등 다양한 관람 지원 도구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김은영의 시신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와 아프리칸 Children's Choir의 When I Think of You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1부에서 사연만이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잠실중앙교회 초등1부 출신 36기 이준우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후배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하시며 다음에 2026 이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년기 주제가라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만들어지는 곡들이 있잖아요. 특히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데 제가 광고 듣고 작년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발표했었던 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어린이 찬양으로 두 곡 이어봤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2025년에 발표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또 각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주제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창작곡으로 YJ 키즈와 김요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곡도 이어봤습니다. 해외 CCM으로 찬송가로 건강하자님께서 세바스찬 댐레이의 주음성 외에는 안전귀가라는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 아빠는 버스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늘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하고요. 이 곡이 주 음성 외에는 I need the every hour라는 곡인데요. 주 음성이라고 시작하는 곡이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푸쿠레미님도 오벳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써주셔서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시작하는 찬송가 두 곡 들어보시고요. 진영

님께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은영님, 우리 태은 작가님 이렇게 하시며 신청하신 주리의 부르심 전해드릴 거고요. 또 주품의 스틸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승한 님께서 역시 기도 제목 정읍 교회 인테리어 공사하러 내려가는 길에 방송을 들으면서 짤막하게 사연 신청곡 써주셨어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밤길이라 더더욱 조심. 금요일까지 공사 마무리하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원네임 강성훈의 주품의 스틸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원네임 강성훈 솔로 스틸 주품에 또 앞서 주리의 부르심 오벳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벳은 이번에 찬송가 2집 앨범 2집 제목이 나무라고 합니다. 단단히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오벳의 찬송가 많이 들려주세요 하시며 나무로만 만든 악기로 연주한 앨범이란 것도 알고 나면 재밌답니다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새 앨범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런 곡도 앨범 소개도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앞서 세바스찬 댐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찬송가 전해드렸는데 500곡을 스티브님도 청하하셨어요. 장마가 시작되는 흐린 날씨에 7월을 맞이하네요. 회색빛 날씨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7월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500 써주셔서 오 요즘 정말 500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알바스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 기도 제목 신혜숙님께서 같이 또 보내주셨네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심호하시던 노승림 목사님께서 7월 4일 대전에서 러빙처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대요. 저는 가진 못하지만 작은 헌금만 보내드렸어요. 그곳에서 많은 성령의 불꽃처럼 성도가 부흥될 수 있게 전도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블루딱딱우리님께서 이 곡 어쿠스틱 버전이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임선주 찬양으로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찬양 준비했어요.

하세요. 임선주, 내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어쿠스틱 버전. 블루딱딱구리님과 띠띠사랑님은 자매 사이. 덕분에 굉장히 아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찬양 듣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 앞서 알바 스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스티븐님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이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갑자기 울 언니 울 언니 하셔가지고 이 곡이 딱 떠올랐는데 오랜만에 들을게요.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왠지 언니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조유진입니다. 큰딸.

전해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 삶에서 마치 언니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늘 주님 곁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울 언니라는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웃으며 전해드렸던 곡이에요. 제초내음님께서 어우 신청곡 당첨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하셔서 방송 이제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제초내음님께 제가 그 용감한 도전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신청곡 보내셔서 신청곡도 당첨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초내음님 방송 중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미세곰취차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미세곰취차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시고 계속 CCN캠프에 신청곡 도전 외쳐주세요. 오늘 끝곡은 많은 물소리 워십의 창조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광주와 대구를 거쳐서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요? 매년 찾아오는 장마지만 올해 내리는 비는 여전히 반갑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죠. 또 언제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회색빛 하늘이 다시 하늘색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는 조명을 켜두고 서늘한 바람이 흘러가도록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래가 있다면 더 좋겠죠? 7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비가 많이 자주 내리면 좀 우울하고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가 찬양으로 열심히 그 기분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Only Worship,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아직은 바람만 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떤지 날씨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민유님께서 4박 5일간 감개교회와 의성 지역을 섬기러 온 하남 창대교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무더운 날씨였는데 덕분에 옥상 방수 작업, 페인트, 우물 미장, 또 방충망 설치, 도배, 데크 수리까지 계획했던 사역들 무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을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일만 남았는데요.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무더위에 복음과 사랑을 안고 열심히 다하는 분들께 고마움과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오세요. 신청하신 거 함께 띄워드립니다.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나의 하나님은 마이 갓.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조은영 천혜가 부른 곡 함께 했습니다. 충주에 비가 옵니다. 레몬나무님이 또 여기도 비 오는데 차이님이 계신 것도 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장마라니 우리 장마를 이겨낼 수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예, 채워보자고요. 동경은 무더운데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지금 이 곡들 어떤가요? 나의 하나님은 매일 주와 함께 두 곡 이어서 들었고요. 하하호호님도 오셨습니다. 리브가님 와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근무하시느라 잘 못 듣거나 몰래 들으시거나 이렇게 시간 되는 날 찾아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CHOCO 초코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반갑고요. 긍휼하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만 신청하신 곡 지선의 목소리로 듣죠.

원성남님의 신청곡 봉하연 감사뿐입니다.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케이 미민하님, 김포는 구름이 많고 후텁지근한데 비 올 확률 80%라고 돼 있거든요. 소나기 한 줄기 내리면 시원할 것 같아요. 주아랑님, 7월 한 달의 첫날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어제는 75세 이상 교회 성도님들과 강릉 소량수목원 다녀왔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지팡이 의지했지만 또 셔틀버스가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셨고요. 도우미로 갔는데 저한테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중력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어제 그 행복감으로 진짜 계속 활력을 얻으시고 에너지를 받으실 것 같아요. 3.1교회 POP 앨범에서 김하람, 이신성이 부릅니다. 중력.

어메이징 그레이스 앨범에서 여러분 중력에 이어진 곡으로 들었습니다. 9858번님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서 집안일 하면서 창문 다 열어두고요. 거실에 방향도 크게 켜놓고 온전히 함께하니까 멈이 뽕 뚫리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정원님 센스로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아니 오늘 수요일이고요. 비도 내릴 것 같고 더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신청곡들이 시원시원한 곡들이 많아서요. 아 다들 비슷한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거실에 예 시원한 곡들 많이 퍼질 겁니다. 권명진님 저는 당양노 시간에 강아지 산책 시간으로 정하고 1시간은 밖에서 1시간은 집에서 듣고 있는데요. 2시간이 후딱 지나가며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시간은 밖에 계시겠구나. 아 이 시간은 안에 계시겠구나. 제가 좀 상상을 할 수 있겠네요. 베리베리님이 흐리지만 마음은 맑음으로 하시면서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셨어요. 김영우가 부릅니다.

살살 걸으러 나갈 준비 중인데 양호산이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8106번님과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별빛마음님이 시간대 바뀐 다음에 처음 인사하는데요. 정원님의 목소리 톤이 저녁 시간보다 더 밝고 높아진 것 같아요. 날씨로 다운되지 말라고 더 신경 써주시는 건지. 맞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씨에 따른 목소리 톤을 조금 조절하고도 있고요. 분위기 잡을 때는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곳에서 자주 봬요. 상하이 곰돌이님 오셨어요. 외국인 1호 의사로 병원 병동에서 근무 중인데 퇴근길에 함께하다가 개편쯤에 맞춰서 감사하게도 제 개인 사무실이 주어져서 늘 함께 작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이곳도 어제부터 비와 습기와의 전쟁 중인데요. 지난 상반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하반기 시작합니다.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든든하고 귀엽기도 한 와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기 힘든데 든든하고 귀엽기도 한 곰돌이 신랑이 오늘부터 한국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곳 상하이에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이 최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의 이후의 시간도 감사와 은혜라고 고백할 날도 예, 그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반기도 우리 함께해요. 아멘.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더 큰 은혜의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드님 이후의 시간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할 날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용일이 거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늘 찬양의 은혜 받고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이라는 곡 전해드리고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0: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장마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 당양노와 함께 찬양으로 힘차게 아멘. 로이나 차님과 함께 Turn It Up, Penny Shakers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신나는 곡들을 많이 오늘 신청해 주시더라니까요. 한 시간 더 채워봅니다. 라일리님이 2월 말에 헬스를 12개월 신청해놓고 넉 달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봅니다. 이번엔 제발 꾸준히 하길. 주님의 성전인 이 몸을 돌보는 방학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라일리님, 제가요 결국은 날린 회비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깝든지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운동하리라 마음을 굳게 다졌죠. 매일매일 갈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안 가서 결국은 날렸거든요. 꼭 라일리님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고 예, 꼭 운동하셔서 건강도 되찾고 예, 본전도 찾길. 파크리스님, 퇴임하고 6월 한 달 CBS와 함께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 제일 친한 벗이 되었는데요. 지인들이 연락해서 어떻게 보내냐고 염려스럽게 물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새벽부터 CBS에서 나오는 음악과 아나운서들의 멘트, 보낸 사연도 읽어주시면 신기하고 힐링되고 감사한 한 달이었어요. 파크리스님, 이제 또 7월도 8월도 9월도 내내 좋은 친구, 외롭지 않게 좋은 친구 돼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저희도 기쁘고요.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엄마와 함께 찬양 듣고 있습니다.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황민강 권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주님의 나라에 있는 언니도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들을게요. 어머니의 기도 배주훈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5297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한홍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커피향기님이 요즘 딸이 자기 방 놔두고 저랑 같이 자거든요. 근데 제가 조이포유 들으면서 자는데 어젯밤도 당향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딸이 자면서 제 쪽으로 자꾸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네, 당신을 향한 노래는 자정의

밤 12시에 퓨전 FM과 조이포에서 재방송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따님이 가까이 왔고 찬양을 작게 틀어놔서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건지 어쨌든 가까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이 찬양 가사들이 자면서도 딸에게 머리와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 또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세뇌 중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면서 그 외우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자면서 그 막 잠들려고 할 때 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게 기억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학습법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커피향기님은 믿음의 학습법, 영적 학습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안혜진 물 들어가네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바람대로 찬양으로 그리고 내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차근차근 쌓여가고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송파는 흐려요. 일타에서 배경음악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이 샬롬님 반갑고요. 꽃들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산골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7분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음악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의 찬양입니다. 올 봄에 음원을 내셨는데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레버런드 박 앨범에 있는 의의 면류관 신청하셨습니다. 꽃들도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혹시 관련이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의 면류관 함께 듣겠습니다.

해가 쨍쨍한 일산에서 듣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후에 집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양산이 필수예요. 선한 능력으로 들려주시면 힘내서 잘 걷겠습니다 하신 철부지 오리님의 신청곡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클소탈님 오늘 최고로 행복한 하루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북의 근원님께서 오늘은요 저에게 큰 형부 같은 분

생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부부 형부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석원 집사님의 생일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그 마음을 지키며 가장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모범이 되는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간다 목장 식구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이 곡을 축하곡으로 적으셨는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손 꼭 잡고 주님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걷는 길이 되길 바라고요. 8271번님께서 오늘은 6년 동안 튼튼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우리 영은이의 23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귀하게 태어난 영은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 걷는 그 길이 꿈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많이 웃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신청하신 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진아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네요. 이 곡 먼저 띄워드리죠.

이석원 집사님의 생일 축하하며 주님녀 이선을 조준모가 불렀고요. 영은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지나가 부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두 곡 들었습니다. 써니님이 손경민 목사님의 일상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해 놨고요. 김숙희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적으셨어요. 연식이 많아서 신세대 찬양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신세대 구세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면 다 좋습니다.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연님께서 전북 완주는 꾸물꾸물한 날씨입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 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이가 부르는 일상 이어서 홍진호 주 너의 하나님이 두고

곡 이어서 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쓰셨는데 준호의 하나님이 두 곡을 쓰셨는데 살짝 고민이 되네요. 김숙희님 오늘은 준호의 하나님이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준호의 하나님이 홍진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이디 8529님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지요? 숙소를 옮기셨군요. 네, 현지인같이 느긋하게 잘 즐기면서 보내고 오세요. 데이비드님께서 제이플 워십 정기 예배가 확정됐습니다. 신한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 예배 드리기로 학교 측과 합의가 됐어요. 오, 너무 잘 됐네요. 잘 준비해서 경기 북부지역 찬양으로 함께하는 지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님 여기 순천 새벽부터 장대비로 내리다가 이제 아가비가 됐어요.

걷기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당양도 가족 모두 7월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한 일상이 되길 바란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수연님, 둘째 딸이 친구들에게 종이로 만든 걸 목요일까지 선물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얘기만 하다니만 결국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 2명 거, 아이들 3명 거. 종이 열심히 오리며 듣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 약속과 숙제는 엄마 몫이 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손길, 한상도가 부르는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7월도 당양노와 함께 걷자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 합리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합리주의에 물들었던 클라우디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목회자 대신 신문인이 됐습니다. 그 후 클라우디우스는 헤센 다름슈타트 영주의 궁정에서 농산부 농정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출혈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됐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깊이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옛 믿음을 회복한 클라우디우스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됐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 찬송시의 성경적 배경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입니다. 풍성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찬양하는 찬송가 591장, 저 밭의 농부 나가 만나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0: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일 목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복된 아침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이른 아침의 바람과 대지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방패이자 요새 되신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조급함이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는 지혜를 주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만남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 대신 감사가, 미움 대신 사랑의 언어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노래이자 영광 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갈급함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깨어지고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먼저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위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걸림돌을 만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원 목사였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무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글로리 남성 사중창입니다. 찬송가 452장 주는 귀한 보배.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입니다. 찬송가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0편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성경 낭독 시편 1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리샘이 부릅니다. 윤형주의 음성으로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클래시 콰이어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 복된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쓸데없고 또 거칠애로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축약된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절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살아 생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라는 거죠. 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제라페 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표현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궁의 침상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무엇을 기대하셨고 그 삶을 다윗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글은 마지막 유언이지만 어떤 자신의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들이나 빛나는 승리의 기록들을 쭉 나열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멸시할 때 썼던 표현이 이 이새의 아들이었죠.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낮고 천한 자신이지만 그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높이 세우시고 기름 부음받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것도 내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성공하면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주신 환경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스라엘 시편들의 달콤한 자, 이스라엘 노래 중에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찬양, 모든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신이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을 가장 깊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 찬양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건 의무감에서 했던 것이 아니었죠. 전쟁터에서도 도망 다닐 때도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그는 늘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 가장 여러분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학벌입니까? 자녀입니까? 업적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윗처럼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해서 여기까지 높아진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물론 그 말은 자신을 높이는 말이 되고 인정받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시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죠. 반석은 단순히 돌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바위는 피난처이고 요새였습니다. 광야에서 블레셋에게 쫓기는 사람에게 견고한 바위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는지 온몸으로 경험한 뒤에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0: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4절 말씀에서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죠. 비가 귀한 곳에서 구름 없는 아침빛과 단비가 내린 후에 돋아나는 새싹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메마른 세상을 적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절에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내 가정이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현재 자신의 가정의 비참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의 가정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7장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생각할 때에 지금 다윗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멸하지 않으시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연약함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임을 다윗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 언약 위에 있는 가정임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다윗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또 세워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과거의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통하여 세워가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금의 연약함과 과거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244장 듣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아이자야 61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크룩스가 부르는 찬송가 335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이만희 교주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3월 이 회장과 근우회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구세군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현지 지역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장시간 이어지는 구조대원들의 구조작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에는 식량과 식수, 위생용품, 기저귀 등 필수 생활 물품을 비롯해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한 방수포와 담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세군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도로 붕괴와 잔해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지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병원들은 의료 물품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지역관 에딕슨 산체스 정위는 참혹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섬김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과 구조 인력들을 위한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의 5.18 비하와 혐오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공협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기공협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지난달 30일 누구나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기획전 서로가 서로를 개막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더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Bye,
2: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요즘은 전 세계의 공기가 탁하여져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공기가 대단히 탁하여져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분들, 옛날 어리셨을 때 시골에 반딧불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아마 우리 한 30, 40대는 동화책에서 보셨던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 전에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뎌서

테네시로 갔을 때 거기에 밤에 반딧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반딧불이 하나가 불빛을 반짝반짝 내면 그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반딧불들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같이 빛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빛을 내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더라고요. 한 마리의 빛을 내는 반딧불이 다른 빛을 내는 반딧불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들어간 첫 장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간 첫 장소가 어디입니까? 궁전이죠. 하나님이 그를 처음 인도하신 곳,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궁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원수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울의 궁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총 6차례를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실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루도 이 궁전에서 편히 다리를 뻗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궁전에서의 삶이 고된 만큼 이 다윗은 눈이 시리도록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자기가 두고 왔던 그 고향 땅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밤하늘에 별을 헤며 바람결에 스쳐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 너무너무나 그리웠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관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이 다윗은 이때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 두고 온 곳을 생각하면 갖는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목회자를 수도원이나 혹은 기도원에 두지 않고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양한 종류의 일상 한복판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이거 다 원수의 궁전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넘칩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사수하며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야합왕과 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음모, 배신, 수군거림, 술수, 시기, 질투, 악독, 온갖 것들이 바로 이 악인의 궁전 속에서 표면적으로 때로는 이면 속에서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 이 다윗의 삶의 질은 하나님과 함께 산과 들을 거닐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 바람 속에서 성령의 손길을 느꼈던 그런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힘든 삶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삶의 질은 표면적으로 떨어진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원수의 궁전입니다. 만일에 저가 다윗이라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낙형에서 이전과 같이 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 다윗에게는 정치적 야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것이 한판의 인생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신을 향한 그 증오심 어린 눈빛을 낮마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자기 자신 안에 정치적인 야심이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이 자리는 튀어나가고 싶은 자리고 튀어나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본인이 예상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선택했던 자리도 아니에요.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저는 20대, 30대를 살면서 제 인생은 제 의지와 계획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한 주의 계획을 세우며 신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어느 순간 떨어져서 길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지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내던진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걸음 속에서 나를 여기로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기치 않았던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근육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많은 자리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러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밀어놓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지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탱하시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궁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사울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이 궁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물로 치면 한류와 난류가 충돌을 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의지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도 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이 사울의 궁전은 굉장히 평안했을 거예요. 왜냐?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원수의 불뜰린 악한 의지가 궁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그 사울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힘으로 악하게 사람들을 부리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오게 되면서 이 궁전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불화해하려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 사울 자신의 의지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궁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피곤한 인생 속으로 내몰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지요. 당연히 고난 속에 날마다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다윗도 한동안 그런 것들을 깨달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의지가 충돌하는 가운데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고 계십니까? 사울이 이기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리얼리티입니다. 사울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 갖고 있잖아요. 권력 가지고 있죠.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죠. 그 군사들의 손에 붙들린 무기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다윗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의 모든 힘은 다윗을 꺾으려고 지금 모든 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이런 자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장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한 발자국만 발을 헛딛게 되면 곧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 이 다윗은 안 넘어져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사울이 볼 때는 쟤 오늘 끝났다 싶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실체를 이 고난 속에서 명료하게 붙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안에서 때때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요나단 하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1절, 오늘 주신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지금 상식적인 세계로 가져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의 인기를 다윗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요나단이 굉장히 백성들 속에 신망을 얻고 있었던 차세대 리더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등장하고 난 뒤에 요나단은 백성들 속에서 소위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것도 이 요나단은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요나단 편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있으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은 시기, 질투,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는가는 두려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는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언제든지 이 우정관계를 놓아버리면 낭떠러지에서 다윗을 붙잡아주고 있는 밧줄이 놓아지는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끝까지 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 속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다. 뭘 봤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반딧불을 봤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빛,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빛을 봤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다윗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지요. 두 사람의 우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사울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원수지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보는 것,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반딧불이 다른 반딧불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만인이 원수로 둘러친 환경 속에서도 다윗에게 계속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라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이 다윗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외로울 때 친구도 되어주게 하고 아버지인 사울의 괴계도 때로는 먼저 알게 해주고 사울이 잡으러 올 때는 뒤로 도망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울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살펴주는 영적 후견인 역할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궁전에 내어던져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단을 우리 옆에 붙여주십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은혜의 수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홍해물을 갈르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연세계 법칙을 깨시지 않는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은혜, 원수의 궁전에서 베풀어지는 이 은혜는 이게 정말 은혜인가? 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형제님 오늘 기도하는데 형제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힘내세요.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이때까지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낯빛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주는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낙심하여 있는 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카톡을 하는데 아침에 날아온 권사님의 짧은 한마디, 본인이 기도하면서 얻은 은혜의 열매와 그 기도의 감격들을 나누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크고 다양하게 이런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일상이라는 궁전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 역경 속에서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갈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로 거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에 불빛이 죽지 않으면 그 불빛은 다른 같은 불빛을 바라고 있는 누군가를 잡아당겨서 주변을 환하게 하듯이 내 영혼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빛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아름다운 빛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사람이 이 요나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금요일 밤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인 요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일 밤 기도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빛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막이 쏘아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자막 빛이 보통 때보다 좀 앞부분에 흐릿했다가 밝아지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게 아마 뭐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 건지 어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해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 빛이 흐릴 텐데 왠지 내 마음도 어두운 것 같아요. 찬양의 중간이 지속되다가 그 자막이 뚜렷해지게 되면서 내 마음도 뚜렷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빛이고 반딧불과 같은 것이구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빛이 환해져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선물을 바로 이 금요일 밤 기도회 속에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 기도회가 우리 은혜의 숨구멍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요즘 살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살기가 힘든데 누가 카톡이 딱 왔어요. 목사님 오늘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 봤더니 오늘 초미세먼지가 뭐 몇십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푸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숨구멍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냐, 끝까지 왜 다윗을 챙겨주느냐, 성경은 요나단의 심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였다라고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쓱 보며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8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처음 맺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라고 보실 것입니다만 제게는 다윗과 요나단 속에 역사하시는 내면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읽혀집니다. 다윗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의 궁전 안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경우가 있으신 분이에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른 약속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끝까지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세 가지 딱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를 원수의 궁전으로 쑥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쭉 빠지십니다. 빠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뒤에 숨어 계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당신이 있었던 빈자리에 요나단이라는 은혜의 손길 하나를 쭉 밀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 다윗은 끝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궁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으세요. 내 영혼이 안전하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좁게 보며 안목 좁은 시각으로 끊임없이 한 걸음밖에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걷게 됩니다. 바른 판단력이 살아있고요, 구원받은 이성이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내 구원받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궁전 한복판에서 사울의 칼끝이 여전히 나를 겨누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을 때까지는 나를 향하는 이 원수의 칼끝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느냐, 그것은 초짜 믿은 때나 오는 일이 이지 어느 정도 이제는 제가 이 창끝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여호와를 향할 수 있는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창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있지 않습니다. 관계는 당분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은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변화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흔적은 내가 눈을 떠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미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수의 궁전에서 주님, 오늘도 원수의 창끝이 나를 향하고 있지만 그 창끝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사울의 그 증오심 어린 눈빛이 내 영혼을 깊이 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이전에는 그 원수에게 뺏겼던 내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 된 요나단과 함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건 예배이건 말씀이건 무엇이든 간 그것과 함께 깊이 영혼의 교감을 가지면서 지금 이 원수의 궁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품으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잘 수행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깊은 학습과 아주 따뜻한 성품과 솔선수범의 진솔한 태도로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흔드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 중 하나가 늘 파음에서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라 치면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틀릴까? 어느 주일 아니나 다를까 또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하나 삑 삐져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꼭지가 열리면서 화가 났지만 얼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 홀로 사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귀한 수도사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몸둘 바를 몰라서 쩔쩔쩔쩔맸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찾아온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어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더욱 어려워했습니다. 수도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가 그 어부에게 정확한 파음을 가르쳐 주었고 그 어부는 또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정확한 파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연신 감사하다는 어부를 뒤로하고 흡족해진 수도사는 배를 타고 섬을 떠났는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 멀리서 자신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어부였습니다. 수도사에게 다가온 그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해보니까 잘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수도사는 그에게 다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 연습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도사는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부는 물 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 수도사는 왜 그 어부를 찾아갔습니까? 다툼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러 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툼,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들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태도일까? 키워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들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겸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아레테와 디카이오 순회.

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덕에 해당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레테,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해졌다고 합시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대견합니다. 참 나는 스스로 잘 다스리는구나. 이때 겸손이 곧 아레테의 겸손입니다. 겸손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 전도, 헌금, 기도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가운데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아레테 사람들입니다. 네. 반면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혼의 온전함을 중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이 파괴된다. 내가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잘난 척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야. 그러다가 요번에는 잘해냈습니다. 역시 나는 조화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탄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한 말 중에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런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의 원천이십니다. 원천.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권세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사탄이 현재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영광과 권세의 출처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넘겨준 것일까요? 유일하게 영광과 권세를 창출한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언제 넘겨줬을까요? 네. 바로 겸손하지 않을 때 저절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동네를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박수치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정말로 가난한 그 동네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내 이름을 내서 장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냐고 묻습니다. 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다. 또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히려 해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예.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를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천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일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악한 존재로 돌변해버립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말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높이려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 예. 교만한 자가 또한 저절로 끝내는 필연적으로 그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점점 낮아지십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종으로 낮아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높아지려는 사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열심히 시행하던 로마도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거라서 스스로 중단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이셨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탄은 가장 낮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예.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또한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데 비례하여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데 비례하여 높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수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은 다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절로. 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생기고 뭐 능력이 없고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뭐야, 너무너무 예쁘고 부자고 예,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기쁨이 어떻게 돼요? 예.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따르는 대상이다. 닮아가야 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잘 나가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에 맨발 걷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어저께 비가 주럭주럭 내리죠, 그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가기 싫죠?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 운동 끝나고 나서 뭐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운동하실 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이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데 일이 어려워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그것은 상황 탓이야. 사탄이 일으킨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길을 구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0: 어려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많은지.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단단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예, 성장합니다. 성장한 만큼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저절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끝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뚜벅뚜벅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나는 점점 낮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날로 날로 커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날로 풍성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신 만으로 감사하며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무한 감사를 올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T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만 보시기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럴 일도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인데 하와는 그만 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분의 배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에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신 바로 그 동산입니다.

0: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된 것입니까? 뱀이 그럴 가치나 있습니까? 하와에게 어느 틈에 뱀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린 것입니다. 아, 들을 필요도 들을 가치도 없는 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까지 빙자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하와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기쁨을 상실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자 그만 뱀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쁨을 빼앗기면서 엉뚱한 것이 들어옵니다. 삶의 기쁨을 빼앗기면 걷잡을 수 없는 삶의 꿰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기쁨의 동산에 쫓겨나 그 수고와 땀을 평생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1: CBS. It's the end of the road. It's the rest of u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피아노 독주회의 주인공은 단연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가 있죠. 연주자가 건반을 멈추지 않고 잘 칠 수 있도록 악보를 대신 넘겨주는 분들,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도 이 페이지 터너처럼 소리 없이 기도로 조용하게 응원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오늘도 한 소절 한 소절 무사히 우리의 삶을 연주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월의 둘째 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관련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공기 중에 습기가 좀 날아가는 느낌이죠.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였습니다.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늘이 흐리고 비가 곧 올 것 같은 날씨예요. 김경애님 계신 곳의 하늘 모양. 예, 제가 있는 곳도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출근길에 비가 조금 내렸다, 안 내렸다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서실 때 오늘 우산 필수겠죠? 사랑꾼님은 농장에 계시네요. 시흥, 모기와 싸우면서 와 녹두를 따고 계시대요. 모기에 또 요즘과 같은 우기에는 잡초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요. 본격적 장마 시작되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의 둘째 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이 찬송 흐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찬송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평창동 예능교회 청년들이 잠시 후 일본 후쿠오카로 선교 떠납니다. 날씨가 굳고 일정이 빡빡하다는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길,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뮤직 아줌마님 듣고 싶어 하신 곡이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팝가수 태미 와이넷 목소리로 들었어요. 뿐이 언니님은 목동에서 가까운 은평군데요. 이곳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십리 그녀님 6시도 안돼 출근해서 아무도 없길래 삶은 계란 먹으면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어요. 아침에 바쁜 시간이라 잘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루틴으로 만들어 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시원한 설레임님, 벌써 올해도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시점. 장마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아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예고편이 있듯이 어제 오늘 내리는 비가 마치 장마의 예고편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각종 시설물 이제 대비 점검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일본 홋카이도의 간이역인 가미시라타키역은 적자가 계속돼서 폐쇄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여고생에게 이 역은 학교를 오가는 유일한 통학수단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회사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역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 두 번, 학생의 등하교 시간이었죠. 그리고 2016년 학생이 졸업하면서 역은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운행하던 날 그동안 역을 지켜준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학생이 모여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 속 이야기들만큼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간이역이 돼주면 어떨까요?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따뜻한 불을 밝혀주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언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한 사람을 위한 기차역.

크리스마스에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7월 둘째 날 아침 CBS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근무 시작해요. 피곤한 몸의 회복에는 역시 찬양입니다. 김한수님, 3853님, 조출이라 출근 완료.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그래도 일 시작까지 30분 정도 남아서 지하 1층에서 9층까지 계단 3번 하고 일 시작하려고 막 도착했습니다. 좋은 선곡에 발맞춰서 시작 하셨는데 계단 3번 하고 일 시작하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또 피곤하시다고 하는데도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 좀 하고 일 시작하신다는 이 활력. 아는 척님께서는 좀 전 아침 묵상 들으면서 이 묵상 글을 지면을 통해 읽는 것보다 이렇게 배경음악 깔리고 미나님 음성으로 듣는 게 뭔가 내용과 감정, 음악까지 어우러져서 참 좋고 감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문득 자주 드는 생각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자면 제가 종종 생각하거든요. 워낙 AI 하니까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뭐 이제 오독을 할 수도 있고 목이 컨디션에 따라 잠기기도 하고 또 멘트를 하고 나서도 방송 끝나고 후회할 때도 많거든요. 아, 이럴 때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 여기서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AI가 마이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실수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나중에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직업이 있었다. 역사 속 그 직업 이런 거에만 남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으로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휴대전화 뒷자리 9495.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확인하고 출근하면서 우산 챙기자 해놓고선 그냥 나왔네요. 다시 올라가기 귀찮아 모험을 합니다. 30분 안에 폭우는 아니겠지. 아, 한두 방울 내리는데 이런 모험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자. 교훈을 얻습니다. 네, 우산 안 챙겨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애청자분들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비 내리면 안 되는데 아직 집에서 안 나서신 분들 우산 꼭 챙기십시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1부 마치겠습니다.

0: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에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박성태의 뉴스 쇼.
9: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먹으면서 민주진영의 단결과 단합, 또 연대와 확장을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민주당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어제 회동의 의미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죠. 윤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본격적인 당대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전 총리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꼭 대표직을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견제구였습니다. 본격화된 민주당 당권 경쟁, 목요일의 코너죠. 불협화음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동탄, 구리, 기흥 이 세 곳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였죠.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전망해보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

0: 착하시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3: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4: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
3: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고 오찬을 함께했죠.
4: 네, 만나기 전부터 주목을 많이 됐던 그런 모임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경인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진영 내 갈등이 되게 극심한 상황이었잖아요.
3: 예.
4: 이럴 때 양쪽 계파의 어른 혹은 수장이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주목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목이 좀 됐던 거고요. 형식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는 보통 통합이나 화합 강조할 때 항상 나오는 메뉴죠. 메뉴 비빔밥이 나왔고요.
3: 예.
4: 뭐 그 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해산물 생선 요리를 준비했다 이런 점을 청와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메시지는 보통 두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발언, 요거 이제 영상으로도 직접 볼 수가 있고,
3: 예.
4: 이제 비공개는 카메라 치우고 나서 따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보통 이제 참모진들이 브리핑을 하죠. 모두 발언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진영 내 단합 이걸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강조를 했거든요.
3: 예.
4: 두 사람의 발언 듣고 나서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5: 민주당이 먼저 단합.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6: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거든요.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방금 들으셨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표현을 다시 정리하면,
3: 예.
4: 국민 통합으로 가려면 민주당 먼저 단합하고 민주개혁 진영이 더 큰 단합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이 좀 강조점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면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속이 단단해야 되니까 내부 단합도 중요한데 그리고 외연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크게 보면 비슷한 취지거든요.
3: 예.
4: 청와대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게 좀 강조점이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설명을 하기로 두 분의 뜻이 같다. 단합도 외연 확장도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의 이렇게 해석을 좀 들어봤을 때는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 예.
4: 예를 들어 뭐 친명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다. 당내에서 민주당의 통합 그리고 민주진영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다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명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현은 조국 혁신당하고 대놓고 합당하자는 걸로 보인다.
3: 예.
4: 그리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손을 살짝 들어준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자고 쭉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쪽에 좀 명분, 힘을 실어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3: 예. 정확한 워딩으로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다 내부의 단합, 민주당의 단합은 강조를 했고 이건 같은 거죠.
4: 네.
3: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 또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단합, 어떻게 보면 좀 폭넓게 진영 안의 단합을 많이 외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좀 있네요.
4: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쭉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긴 하죠. 모두의 대통령 이 지점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3: 예.
4: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좀 치하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 지역의 반도체 투자, 그 메가 프로젝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잘 육성해 놓으신 덕분이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3: 예.
4: 비공개 발언에서 중요했던 건 두 가지인데 역시 첫 번째는 당내 갈등 문제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 문제였거든요. 이 당내 갈등 문제는 홍익표 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가짜뉴스나 멸

0: 호칭으로 누군가 상처 입히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단합과 외연확정 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멸칭으로 서로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 수장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두 번째 검찰개혁 문제도 좀 주목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검찰개혁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한테 피해나 부작용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잘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내용은 그러면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0: 보안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이게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보안책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잖아요.
1: 예.
0: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사실은 보안수사권 당장 폐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0: 폐지 빨리도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도 바로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들로 쭉 압박을 해왔었죠.
1: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뜻과는 일단 결이 좀 다른 거네요.
0: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그 친명 쪽에서 해석하기로는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좀 포위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그것도 빨리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나는 개혁당 대표야 이런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 손을 좀 들어준 꼴이 됐잖아요.
1: 예.
0: 이것도 좀 장군 멍군 이게 한 가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친노 친문 적자야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사퇴하면서 마지막 발언으로 쭉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쭉 나열하면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좀 장군 멍군이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좀 친명계 핵심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게 꼭 김민석 전 총리한테 바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시도는 적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1: 예.
0: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 그러면 뭐 크게 보면 이른바 친명계와 또 이른바 친노 친문으로 세력에 같이 하는 친청계 이 구도였는데 일단 친문은 빠지는 그런 뉘앙스가 되네요.
0: 그래서 네. 친명계 쪽에선 이게 친청 고립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네. 평론가는 어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2: 일단 그 비빔밥 먹은 네. 거예요. 그 비빔밥 대통령이 오찬 메뉴로 이제 비빔밥을 언제 먹었는데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을 전원 초청해가지고 비빔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2014년 예. 초에. 예.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당에서. 이제 친박과 비박들 뭐 김무성 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싸우지 마라. 라고 예. 해서 이렇게 비빔밥을 먹은 적이 있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제 야당 대표도 불러서 먹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야당 대표 불러서 먹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다음 날, 선거 다음 날 이제 원내 7개 당 대표들 이제 야당 대표들 불러서 비빔밥 먹고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을 때는 사실은 사이가 안 좋다, 뭔가 갈등이 크다 이 반증이 되겠네요.
2: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불러서 먹든지
1: 예.
2: 아니면은 진짜 사이가 안 좋든지 내부에 분란이 있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거의 야당 대표급이거나 진짜 우리 사이 안 좋아요로 이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 예.
2: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숨길 생각이 없고 이제
1: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당내 개파 갈등이 심하다.
2: 그렇죠.
1: 이런 거죠.
2: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음을 이제 드러낸 거죠. 사실상 드러 내고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졌다라고 예, 한 거고 저는 두 분의 그 탈이 참 좋구나 정치인으로서 좋은 탈을 가졌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탈이라는 게
1: 예.
2: 뭐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런 게 아니라
1: 상.
2: 예, 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저 우리 포옹 한번 할까요? 라고 하고 포옹하고 허허허허 웃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제 뭐 껄끄러운 게 없겠습니까? 껄끄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은 저렇게 웃고 뭐 사이 안 좋아도 예를 들면 웃고
1: 예.
2: 뭐 이런 거가 해야 되는 연기도 잘 하고 뭐 두 분이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장동혁 대표랑 참 비교가 된다. 장동혁 대표는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못 견뎌서 나가고
1: 장동혁 대표가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2: 텔레그램방에서 뭐 예. 나간다든지 뭐 본인들은 뭐 갑자기 초대돼서 뭐 그냥 나갔다고 하는데 뭐 이게 정치인들은 저렇게 무릇해야 된다 뭐 이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2: 제일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역시 이제 모든 언론들이 주목을 한 게 한쪽에.

0: 한쪽에서는 내부단합, 한쪽에서는 외연 확장 뭐 이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시각차가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거를 다 기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문재인은 내부단합, 이재명은 외연 확장, 겨에 달랐던 2시간 만남, 중앙일보, 뭉쳐야 넓혀야 통합론 갈렸다. 경향신문, 문, 더 큰 단합, 이, 외연 확장, 모욕적 방식, 당 내부된 우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실히 좀 의견이 다르구나. 라고 예. 봤는데, 뭐 이제 그게 그렇다고 이견이 있다라고 뭐 그래서 아예 뭐 생각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법론의 차이 그리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1: 예.
0: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구조적 다수에 좀 주목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이를테면 포용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수 연합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다수예요. 이 얘기인 즉슨 그냥 선거용으로 잠깐 손잡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이거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구조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전술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어디와 손을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다수를 이제 아예 점유를 하도록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군요.
0: 그렇죠. 이게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1: 예.
0: 제가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뭐 그거를 뭐라고 부르든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증축이라고 부든 재건축이라고 부르든
1: 예.
0: 나는 이게 갈게 가야 되겠다.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 내부 단합 중요한데 그거는 달래가면서 나는 이 길을 꼭 가겠다. 외연 확장에서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1: 예, 정확한 워딩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한 두어 번 썼어요.
1: 예.
0: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조금 이제 인식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서 뭐 이제 이 뭐 전당대회에 미치는 효과도 지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제 느낌에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1: 예.
0: 손발이 다 잘렸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뭐 이를테면 적통 농쟁. 이것도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좀 하기 어려워졌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검찰 개혁 얘기도 예. 지금 뭐 이제 뭐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이제 선명성 내세우기도 어려워졌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뭐를 가지고 이제 선거 마케팅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정청래 전 대표가 기대고 있는 그 축에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립무원이 될 수 있다.
0: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노골적으로 참전하기도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 정도까지 이제 대통령들이 다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무슨 뭐 ABC론 얘기하고 뭐 자가 면역 질환 얘기하고 이제 이러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귀환한 내용 이거죠?
2: 네, 맞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어제 두 가지 일정이 크게 있었거든요.
1: 예.
2: 첫 번째는 이임식, 그러니까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을 찾았어요. 첫 번째 이임식 내용부터 보면 발언을 했는데 이제 당과 국회로 돌아간다.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 예.
2: 물론 이미 다 알려진 얘기고 기정사실이 됐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정은 국회하고 민주당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이루신 것이 많다. 그런데 상황 국면 시대에 따라서 방향과 과제가 달라지니까 꼭 두 번 기존 모습으로 꼭 두 번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2: 연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총리하다 꼭 당대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글을 써서 반격을 좀 하기도 했고요.
1: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당대표를 꼭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최민희 의원이 그럼 총리가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반박한 모양이군요.
2: 맞습니다. 이 김민석 전 총리의 표현은 어제 친명계 핵심 의원하고 얘기하면서도 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나 태도가 이제 더 이상은 좀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앞선
1: 예.
2: 상황에서는 뭐 내란 청산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힘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야당 대표 같은 정청래 전 대표의 리더십이 유효했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보니까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그렇고

0: 이제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당 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뭐 대표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글을 짧게 짧게 쓰잖아요. 무슨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런 게 마치 칼처럼 느껴져가지고 야당하고 싸울 때는 유효한데 당내를 향할 때는 별로 유해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김민석 전 총리의 표현하고 좀 연결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방금 전해드린 소식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통합하고 외연 확장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게 핵심적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이 통합과 연대 확장의 3박자 대통합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김민석 전 총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당대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 땐 예전엔 2주 전쯤에 이미 보좌진들은 상당수가 구성이 돼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에서 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갈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다고 들었고.
1: 전당대회 캠프 꾸리는 거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실무진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는 얘기고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대표적으로 엄태영 의원이 상황실장 맡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거든요.
1: 그런데
0: 예. 어제 국회 올 때는 김태선, 이용우 의원이 같이 왔고 당사 갈 때는 윤종근 의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의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선 거니까 아마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 예.
0: 근데 좀 특징이 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막 배웅을 한다거나 뭐 도열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1: 아, 세를 좀 과시하는 건 드물었다.
0: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다른 친명계 의원한테 얘기를 해볼 때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박찬대 지금 이제 시장 당선 예, 인천시장이 그 정청래 전 대표랑 붙을 때 그때는 좀 박찬대 그 시장 쪽에 세를 좀 과시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예. 의원들 여러 명 해가지고 뭐 찍은 사진이 좀 돈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역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서 이번에는 별로 세를 과시 안 할 거라고 하고요. 반면에 친청계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못 나서는 거다.
1: 아직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0: 예, 예전에는 예. 막 나섰었는데 그때 한번 실패의 경험을 한 게 아니냐
1: 예.
0: 함부로 못 나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명계 쪽의 전략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 아까 이제 태도나 역할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친명계 핵심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추이를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대통령이 딱 일 열심히 하는 모습,
1: 예.
0: 일만 집중하는 모습 이럴 때 지지율이 잘 나오고 다른 거 얘기할 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당내 갈등과 관련된 언급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공소취소 관련된 예. 뭐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 거라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모습도 일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핵심이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김민석 전 총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친청계 쪽에서는 이쪽도 전략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호남 반도체 투자 때문에 전당대회 좀 힘들어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1: 이제 친청계 입장에서 힘들어지지 않나요? 뭐 이거군요.
0: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대통령이 하신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전 총리를 분리하는 전략을 꾸준히 쓸 것이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호남에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각하겠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진일 평론가 예.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반에 평가, 행보, 메시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일단 그 최민희 의원 얘기부터 하면은 예. 아, 굉장히 투명하셨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뭐 친청계인가요? 그러면서 예. 이제 우리 앵커랑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1: 아니 저는 크게 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2: 아니 그러니까 그 신경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우리 진행자께서는 잘 했는데 아 이거 뭐 그냥 친청계라고 해라. 뭐 굳이 내가 그러니까 친명의자 친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 친 김민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애둘르고 둘러치 뭐 하고 하면서 김어준 방송 나가 가지고
1: 예.
2: 요즘 뭐 이제 유튜브들 정부 광고 받는 거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면서 또 아닌 척하고 이게 참 사람들 보기에 어떤지.
1: 제가 예. 그때 표현이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친청계로 내부적으로 제 마음속으로는 분류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약간 아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메시지와 반은 진청계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니,
2: 그러니까 뭐 굳이 김민석 총리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할 필요 있나요? 뭐 정청래 전 대표가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뭐 어차피 이제 받아쳐야 예. 되니까. 근데 본인이 정청래 대변인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친청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0: 예.
1: 저는 이제 이게 약간 그 레슬링의 태그 매치 같아요. 그러니까 팀으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이제 국무위원으로 총리로 있을 때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기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거의 정청래 대표한테 맹폭을 퍼부었죠. 노무현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아 미안해 왔었네 사과할게라고 하면 예. 근데 한미 FTA 너 반대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적통론에 대해서 막 융당폭경을 퍼부었고 이제 딱 이제 태그 매치가 된 거죠. 딱 이제 나 예. 이제 꼬리표 뗐어라고 하니까 왜 두 번 하지? 뭐 이제 이 얘기로 이제 야당 대표가 지금 맨날 대통령 국정하는 거 해외 순방 나가면은 본인 정치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의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 정청래 전 대표는 약간은 제가 보기엔 동문서답이었어요. 이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노무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 이분들의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두 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0: 예.
1: 그냥 또 약간의 적통론 같은 아니면 당내 화합론 같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저는 주목한 게 이원택 지사 그 취임식에 간 거예요.
0: 어제 정청래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1: 예.
0: 사실 거기서부터 왜 친청 이원택에게 공천을 주려고 김관영 당시 지사는 제명시키고 이원택 후보도 당시 뭔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런 얘기하면서 불거졌어요 사실 거기서부터.
1: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은 그 대통령 환송 나오지 말라
0: 예.
1: 선관위 때문에 바쁜데라고 했을 때도 그때 이원택 지사 만났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0: 예.
1: 그러니까 내가 공천해가지고 내가 당선시킨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소지역주의가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발표 이후에 소지역주의가 있어서 전북 소외론이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1: 전북에서는 호남에 투자한다고 하지 마라. 서남권에 투자한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호남인데 왜 우리한테는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서 왜 호남으로 뭉뚱그려 막 이게 있는데
0: 예.
1: 거기에서 이제 호남 전북 소외론을 경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고드는 뭐 이런 예. 모양새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0: 예.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약 3분의 1이 호남인데 호남에는 전남북이 다 들어가잖아요.
1: 예.
0: 전북 권리당원을 좀 노린 거다.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군요.
1: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제 행보를 보면은. 예.
0: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의원들 징계는 신중해야.
0: 의원들 징계는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2: 국민의힘 장점식 원내대표 표현인데요.
0: 예.
2: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윤리위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뭐 당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징계 요청서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이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윤리위가 소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다시 의원들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2: 정장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 일종의 제동을 건 거고요. 사실은 당권파 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어요. 김재현 최고위원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징계하면은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예.
2: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 원심력을 작동시킬 게 아니라 구심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안으로 모여오도록 해야 된다. 뺄셈보다는 더셈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썼거든요.
0: 그러니까 예.
2: 좀 당내에서는 징계하지 말아줘 이런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징계 가동 상황이 어떻냐. 어제 당권파의 좀 고위 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뭐 20명에서 30명이다 아니면 뭐 50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다양한데 숫자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는 이게 일종의 고발장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저도 몇 개의 안건들을 봤는데 뭐 이제 뭐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이 명단 넣어가지고 누구 징계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본 거는 뭐 배현진 박정훈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대안과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0: 안건을 지금 박수봉 기자가 봤다라는 거는 뭐 윤리위의 안건을 본 건가요? 아니면
2: 요청서를 본 거죠. 요청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징계해 주세요 하면서 서류를 모아온
0: 거를
2: 당권파 인사들한테 이제 막 보내주고 했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본 겁니다.
0: 그러니까 그 팀 당권파 인사들에게 보내줬다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징계하려고 어쨌든 검토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도 되겠네요.
2: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당권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냥 뭉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그럼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될 건인지 아닌지 이런 걸 분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그러면 국민의힘 책임 당원 한 200명이 모여서 장동현 대표 징계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2: 원론적으로는

0: 그런 거죠. 근데 예. 이제 2만 명, 3만 명 된다 뭐 이런 걸 근거로 들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징계할 것 같냐고 제가 당권파이사들한테 고루 물어봤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징계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돼가지고 역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그럼에도 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안 하면 오히려 장도영 대표가 욕먹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모델은 당권파 모델은 뭐냐면은 정정식 원내대표도 막 욕을 해요. 사실은 사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한병도 원내대표를 봐라 민주당에 그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있느냐. 근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 예.
0: 본인의 권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잠시만요. 제가 뭐 이렇게 싸움시키려는 건 아니고 지금 박순봉 기자의 말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라디오로 듣고 있다면 뭐라고 내험담을 한다고 할 것 같아요.
0: 아, 모르지
1: 그래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모르진 않을 거예요. 선 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정식 원내대표가 의원들 뜻을 모아가지고 장도영 대표의 퇴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당권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당원들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냈잖아요.
1: 예.
0: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 하나 전해드리면 민주당처럼 당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당권파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징계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1: 지금 그럼 바깥으로도 박수문 기자라면 이제 취재 기자인데 공공연하게 당권파에서 정정식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0: 물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1: 예.
0: 그런 불만을 감추지는 않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 온마이크 정도만 아니고 주변에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2: 예.
1: 일단 징계에 대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했어요. 물론 징계는 윤리 사안이고 어쨌든 당에서 좀 알아서 하는 무게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를 여기도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장도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해석의
1: 예.
2: 여지가 있지만은 뭐 내년 2월 뭐 얘기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해서 거취 문제도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선거 전면 재선거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
1: 예.
2: 그리고 이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투톱이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은 이미 시한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징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어제 김재섭 의원도 나와서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나 좀 징계해줘요. 어제 제가 이제 윤희석 그 전 대변인 예. 친한계 대표 인사잖아요.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1: 어떤 걸 불쾌합니까?
2: 그 강명구 조직부총장 문자가 있었잖아요.
1: 문자, 그렇죠.
2: 거기에 무소속 한동훈 선거를 지원한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등. 근데 내가 왜 등이야? 왜 내 이름이 나만큼 열심히 뛴 사람이 없는데
1: 예.
2: 왜 내가 등이지? 나를 징계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거기에
2: 그러니까.
1: 이제 빠지면
2: 예.
1: 핵심이 아니듯한
2: 핵심이 아닌 것 같은 거죠.
1: 그렇군요.
2: 그럼 이제 어떻게 다 징계할 거냐? 배현진, 박정호는 치킨 먹었는데
1: 예.
2: 그러면 치킨 먹은 거 징계할 거냐? 뭐 한지아 의원은 그때 예비 후보 등록할 때 가가지고 악수했는데 그거
1: 예.
2: 그러면 징계할 거냐? 이게 다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1: 우재준 최고위원은 치킨도 안 먹었는데 나는 왜 징계 대상에 올랐냐라고 하는데 쭉 보면 사실 장동혁 사퇴하라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다 일단 징계 대상에 오른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도
2: 예.
1: 마찬가지고.
2: 근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오를지는 모르겠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2: 그랬다가 이제 뭐 그거는 좀 일단 빼고 한동훈을 지원한 거를 이제 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영이 안 쓴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징계는 할 것 같은데 또 분란 일으키고 좀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예.
0: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친한계 쪽 징계하는 거 무소속 후보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당권파 쪽에 이견이 별로 없고요. 대신 뭐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당권파에서 있거든요.
1: 그래서 예.
0: 이제 우선순위는 아마 진종호, 배현진 의원 이런 쪽으로 시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 아, 진종호, 배현진 의원으로 우선순위가 시작이 될 것 같다. 1, 2가 6일 날 이제
0: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 6일 날 그 부분들을 보겠다고 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0: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예, 오늘 1부 첫 인터뷰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많은 얘기도 했는데요. 당내 화합에 대한 목소리도 일치했고 또 연대와 확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3: 예, 구로을 윤건영 의원님.
4: 맞습니다.
3: 윤건영 의원님은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시죠.
4: 맞습니다.
3: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하셨고요.
4: 네네.
3: 예. 국정상황실장이 원래 대통령 옆에서 모든 일에 대한 현황 보고 또 솔루션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4: 어떻게 보면 정책 분야의 레드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아, 정책 분야의 레드팀.
4: 네. 그리고 정책 단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 먼저 짚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등등을 보는 곳인 것 같아요.
3: 예.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바로 옆에서 지원하는.
4: 너무 그럼 거창해 보이고요.
3: 예. 제가 친문 핵심 임을 좀 강조하려고.
4: 아, 그래요?
3: 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만남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4: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데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보거든요.
3: 예.
4: 이게 여야든 뭐 진보 보수가 바뀌든 막 같은 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이 뵙고 말씀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거라고 봐요.
3: 예.
4: 다만 지금 시기가 민주당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민감하게 봐지는 거고요.
3: 예.
4: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직 대통령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전직 대통령 돌아가시기도 했고
3: 예.
4: 또
3: 영어의 몸이 된 분도
4: 그렇죠.
3: 있었고요.
4: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계신 분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3: 예.
4: 전직 대통령 즉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3: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사진을 저희가 잠깐 보면 상당히 정말 반가워하는 모습, 어깨를 토닥거리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손잡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4: 네.
3: 노타의 차림으로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 우측에 확인할 수 있고요. 오찬 메뉴는 보통 저는 사실 오찬 메뉴 같은 거 얘기할 때 뭘
4: 네.
3: 저런 것까지 얘기하냐 싶은데 이번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이고
4: 네.
3: 좀 보양할 수 있는 게 나오긴 하는데 비빔밥이 나왔던 건 지금 갈등이 좀 있다 당내에.
4: 네네.
3: 이걸 사실은 나타내는 것 아닌가.
4: 그 음식 메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3: 예.
4: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저희가 독도새우를 냈거든요.
3: 그렇죠.
4: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때는 냉면을. 그런 식의 음식을 가지고 당시 필요한 메시지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제 청와대 측에서는 비빔밥이라는 걸 내놓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요.
3: 예.
4: 저는 어제 청와대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의 노고가 보였는데 특히 청와대 의전 쪽에서 문 전 대통령 상당히 배려했어요. 예를 들면 자리를 보통 프로토콜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상석에 앉거든요.
3: 그런데 예.
4: 상석을 문 전 대통령에게 양보했어요. 그다음에 바른 기회도 통상 대통령 일정이면 무조건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거든요.
3: 예.
4: 근데 어제는 문 전 대통령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줬어요. 공개
3: 예.
4: 발언 기회를. 그리고 또 하나 뭐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노타이로
3: 예.
4: 됐잖아요. 저건 제가 왜 타이를 안 하셨어요?라고 어제 여쭤봤더니 그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아니, 편하게 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타이 하지 말고 뭐 그냥 허심하게 만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청와대도 흔쾌히 또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정리해 보면 준비하는 측에서 세심하게 준비한 게 느껴졌고,
1: 예.
0: 반면 가는 방문하는 측,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도 꽤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서로가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만났던 회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일단 화면에는 사실은 서로 자리를 좀 양보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굳고 사양했어요.
0: 그럴 리가, 그런 게 의전 프로토콜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현직 대통령이 상석에 안 앉는 게 되니까요.
0: 그렇죠.
1: 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국정사를 다니면 의전 항상 오른쪽이 상석이다.
0: 맞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걸 양보를 한 거군요. 원래부터 프로토콜이 됐군요.
0: 네, 네.
1: 앞서 이제 노타이를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0: 네.
1: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어제 좀 얘기를 했었습니까?
0: 문 전 대통령이 어제 회동 끝나고 양산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서
1: 예.
0: 찾아뵙고 차도 한잔하고.
1: 차도 한잔하고. 네. 기분은 어때 보이셨습니까?
0: 제가 여쭤봤어요. 대체 어떠세요? 뭐 회동 잘 끝난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만족스럽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다 나눴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 예. 국정 전반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사실 당내 갈등이 제일 큰 문제였고 오찬 메뉴로 보면 그다음에 뭐 검찰의 보안 사건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시도 다른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0: 그럼요. 이게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분과 지금 시점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최고 지도자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제가 무한대라고 봐요.
1: 예.
0: 그분들의 만남들 속에서는 그래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내 정치 다양한 이슈들을 아마 이야기를 나누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당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저는 예. 조금 그렇습니다.
1: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그런 부분 당내 갈등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잘 이재명 대통령과 하셨냐라고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고
0: 네.
1: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0: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것 같고요. 다만 네.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옮기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 예.
0: 어제 청와대 홍표 수석께서 백풀을도 하시고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
1: 예.
0: 내용 참고하시면 내용이 온전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윤건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아, 두 분이서 좋은 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0: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이야기하셨다.
1: 예.
0: 라고 생각합니다.
1: 약간 해석들의 차이가 있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영 내 단합이냐 외연 확장이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제 공개된 발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0: 네.
2: 그런데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 얘기했고 당내 단합 출발점 얘기했지만 사실 그 뒤에 또 얘기한 거는 민주진영의 단합,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과의 단합 이걸 또 강조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속이 단단한 걸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건 구조적 다수를 위한 외연 확장을 또 강조했어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0: 다르지 않아요.
1: 아, 같아요?
0: 예, 편집을 저렇게 해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의 사명은
1: 예.
0: 차이를 벌리고 야,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거야?
1: 예.
0: 라는 걸 분석하는 거라서 그걸 전 타박할 생각은 없어요.
1: 아, 예, 예.
0: 그런데 현장에 계셨던 분이나 제 감으로 볼 때는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의 통합과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1: 예.
0: 이걸 바탕으로 더 큰 통합으로 가자. 민주 진영의 통합으로 가야 단합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있을 때만이 국민 통합이 있을 거다.
1: 예.
0: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의 외연 확장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1: 예.
0: 두 개가 분리돼 있거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야기,
1: 같은
0: 결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지금 공개된 발언에 저것만 나와서 그렇지 지금 물론 앞서 들은 얘기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부 단합이 강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이제
0: 네.
1: 빛의 혁명을 같이 했던 세력과 연대도 들어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0: 얘기했었나요?
1: 네, 제가 볼 때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0: 사실 공개된 발언만 놓고 보면 언론에서 이런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민주진영과의 단합, 비체육명 세력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해야 된다는 걸 주문한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1: 그게 언론의 사명이죠.
0: 원래 정치부가 상상력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1: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의 통합과 단합, 그리고 그게 국민 통합으로 이어져야 되고 외연 확장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건 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나눴던 얘기도
1: 그 결을 같이 한다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내 사실은 비빔밥이 나올 만큼 당내 갈등이 있었잖아요.
1: 네.
0: 이재명 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으로써 이 갈등은 많이 완화될까요?
1: 뭐 만능치 특기가 되겠습니까? 정치에 그런 건 없잖아요. 진행자께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디에 서 있고 민주당의 역할이 뭐냐, 즉 집권 여당의 책임은 뭐냐라는 걸 저는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1: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그래서 여당이 가야 될 길은 이런 거야라는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죠.
0: 예.
1: 그런 부분들이 당내외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의 가늠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걸 해결하는 뭐 만능치 특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의 계기, 결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그럼 지금 가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건영 의원님이 해석하는 가늠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여당의 역할은 뭡니까?
1: 지금처럼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바라보고 가야죠. 지금은 상대를 보고 가잖아요. 네. 당내 당대표 출마 예정자라고 할게요.
0: 예.
1: 그분들이 국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경쟁 후보를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
1: 아, 그럼요.
0: 있다.
1: 예,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 연임하면 안 돼. 총리하다가 당대표 나오는 게 뭐야. 상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 그것은 즉 민주당의 미래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함께 가는 정책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 등을 포괄하지 않겠습니까?
0: 그런데
1: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쉽죠.
0: 예, 말씀 좋은 지적인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각자 생각하는 국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보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각자가 지지 기반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국민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0: 국민은 같다. 어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정청현 대표는 하지만 계속 검찰의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는 당장 폐지라는 입장,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빨리 통과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형소법 개정안이죠.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1: 그 지금 방금 예를 드신 분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궤를 달리한다고 보지 않아요.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보죠. 왜냐하면
0: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뜻 말씀.
1: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 개혁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냥 뭐 앞으로 10년, 20년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올 10월에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그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따박따박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지금 말씀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1: 그렇죠.
0: 지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은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사실 속도보다는 정확성, 여기에 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1: 같은 이야기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0월 중수청이 정해져 있는데.
0: 속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네.
0: 둘 다 해야 되지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둔지는 다릅니다.
1: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수청 10월 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을 만약에 그냥 뭐 지금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0: 예.
1: 이게 현실에서 나타날 때 구현될 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어떤 상황이 도래할 건지를

0: 세심하게 살피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1: 예.
0: 그 말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내 갈등의 첫 결절은 앞서 이제 결절은 표현 쓰셨으니 결절은 조국 대표로부터 오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택을에 조국 대표가 출마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공천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내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갈등이 커졌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거 평택을이 지금 갈등의 진원지다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1: 뭐 발생지 정도로 하죠.
0: 네, 하나의 그냥 뭐 요인 중에 네. 하나겠죠. 뭐 갈등이라는 게 특정 사안으로 딱 분질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저는 평택을 연대가 하나의 축이었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세력이 함께 가자, 빛의 혁명 세력이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그 세력 중에 일부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으로 봐야 되지. 그렇게 본다면 당 상황으로는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간접적인 연관 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비춰지는 논란들 뭐 적통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개가 다르잖아요.
1: 개가 다르다.
0: 예. 그래서 지금 뭐 당 대표 출마하시는 분들이 적통 논란은 저는 좀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 거냐라는 논란으로 가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약점이 저의 장점이 되지 않아요.
1: 예.
0: 근데 지금 상대의 약점이 나의 장점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
0: 예. 그거는 공멸할 수 있어요. 상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1: 사실 제가 앞서 조국 대표 전 대표죠. 조국 전 대표 얘기를 꺼낸 건 지금 이른바 뉘제명과 이른바 친청이 갈등을 벌인다고 했을 때 친청 쪽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왜 조국을 챙기지 않았냐로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이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서 이제 비청명 세력에 대한 연대를 얘기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는 구체적인 숙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0: 맞습니다. 숙제고 잘 풀어야죠.
1: 윤건영 의원님 어떻게 잘 풀어야 돼요?
0: 예, 근데 그 전에 우선 친청의 주요 스피커인 유시민 이렇게 하면 유시민 작가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1: 예. 예.
0: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결은 예. 지지층의 분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위기에 대한 경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의 갈등 이건 좀 다른 결이고
1: 예.
0: 결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걸 같이 묶어버리면 막 꼬이기 시작하죠.
1: 죄송합니다. 그 멸칭이 제가 안 쓰려고 하다 보니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0: 예, 예.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로 보고 그다음에 당 밖에 즉 연대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대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대의 경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원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그게 이번 전당대회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어요.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1: 예.
0: 그걸 가지고 건강하게 토론해서 자 우리가 민주당이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1: 예.
0: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연대의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는 길을 제시하는 건 맞죠.
1: 예.
0: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과정이 저는 통합의 과정이고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봐요.
1: 예. 지금 어쨌든 갈등의 한 축인 뭐 이건 뭐 다 그렇게 보고 있는 현상이고 맞는 것 같으니까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건 그 표현도 썼습니다. 사실은 평택을이나 조국 대표 문제는 민주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갈등의 한 축에 중심에 조국 대표가 있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게 계속 지금 집권 1년 차부터 2년 차부터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1: 예.
0: 저는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경고 또는 예방주사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 뭐 사리사욕이 있어서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예.
0: 정치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그건 토론의 영역이라고 봐요.
1: 예.
0: 그분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듣고 토론해보자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주제가 연대

0: 연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예.
0: 민주진보 진영은 연대를 해야 돼.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 이번 예. 지방선거 결과도 그걸 보여줘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전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민주당의 경로 속에서 발전 경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 우리는 연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연대를 해야 되면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당대표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내놓아야 돼요. 그걸 예. 가지고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로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1: 근데 그 연대라는 표현이 맞는데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연대만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러니까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해석을 증축은 오케이인데 재건축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한다면 물론 뭐 보수였던 세력이나 연대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이 뭐랄까 다른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네. 이게 제가 뭐 유시민 작가의 대변인은 아니고요. 저도 예.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 많은데요.
1: 예. 할 말 좀 하세요.
0: 예. 그러니까 표현이 거칠죠.
1: 예.
0: 그런데 재건축과 정축 부분과 방금 연대는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재건축과 정축의 비유를 든 것은
1: 예.
0: 내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 거죠.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코어 지지층에 대한 비유인 거고
1: 예.
0: 연대는 그 비유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장은. 저는 누구라도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확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1: 예.
0: 확장 없이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1: 예.
0: 이번 대선의 결과를 봐도 그렇고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고 가까스로 이기는 게 우리 진보 진영의 숙명이에요.
1: 예.
0: 그러면 연대의 틀을 보다 확장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성만 가지는 게 아니라 중도로도 보수로도 확장할 때만이 우리 이겨왔거든요.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1: 예. 확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민주당 내 얘기만 물어서.
0: 아닙니다.
1: 선거 관련 국조특위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지금 여러 대선 후 아니 당권 주자들을 향해서 좀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 안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네, 광고 듣고 2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가골 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